무입력 논란에 대해 최종 개표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입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권리당원 대상 자동 응답 시스템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 지역에는 150여만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30%가 넘는 당원이 거주하고 있어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내일부터 40% 가까운 당원이 모여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도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려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어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조강특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당협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2일 추가 회의를 열어 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가운데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해협은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 기간을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만료를 앞둔 존스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한 것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필수연료 수급이 차질을 빚고 휘발유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5% 급등했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2로 전 거래일보다 5%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1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1% 상승하며 배럴당 $80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싸고 서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내걸자 조속한 합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사그라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1% 내린 53,975.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06% 내린 7,753.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2% 내린 26,605.3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따른 심각한 가뭄으로 프랑스 전역의 약 70%에서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심각한 가뭄을 겪는 상황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영토의 약 70%가 용수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 최소 1단계 물 사용 경보가 내려졌고
해외령을 포함해 전국 101개

0: 광역자치권 중 67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고경보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선 의료와 민방위, 식수공급, 위생 등 필수 용도를 제외한 물사용이 제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되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부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주춤하겠지만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긴 해도 무더위 속에 가축과 양식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가축 2,916마리, 양식 어류 38만여 마리가 폭염 피해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피해는 닭과 오리가 대부분이고 돼지도 119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양식 어류 피해를 본 어가는 56곳에 이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평택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0시쯤에 청북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일단은 큰 불길이 잡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인근 거주민들, 지나시는 분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는 도박판이라는 오명에서는 약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변동성만큼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줄었고요. 개인 투자자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반도체 대장 두 곳의 주가도 영 예전만 못합니다. 이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거센 도전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러브콜을 보내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요. 중국 반도체의 위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제 개편안으로 논란이 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정책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잘만 쓰면 세금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도 낮추고 노후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신의 임기 내에 가동하겠다면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이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반도체 부지로 거론됐던 광주 군공항을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데로 이전시키다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데요.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제스처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찌됐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오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 타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반도체 업체들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사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지난번 오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메가

0: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2차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2028년 중반까지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빨리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인허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이 혼자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단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임기 내라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이제 현재 있을 때도 좀 수업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천에 네. 메인이 다 있잖아요.
0: 네네.
1: 건물들이 있고 부지도 다 있고 이미 고압전 다 깔려
0: 그렇죠.
1: 있고
0: 예.
1: 용수면 모든 게 다 있는 상태에서
0: 모든 인프라가 다 있죠.
1: 잔신들의 예를 들어서 빈 땅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일단 건물을 짓고 유틸리티 라인 깔고 뭐 하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리고 장비 셋업해서 테스트하고 하는데 1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0: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가 걸린다?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2년이 걸리는 건데 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을 한다. 그건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전력만 끌고 오는 문제, 용수 끌고 오는 문제, 그다음에 땅에 또 여러 가지 지진,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도 예. 굉장히 좀 예.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인 쪽에서도 주민 반대로 전력만 하고 용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게 그럼 전라도에서는 없을 걸까?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쪽은 또 농업에 쓰면 물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라도는 또 약간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0: 아.
1: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인프라 구축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거고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 돼도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임기 중에 첫 쌉을 뜨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0: 예.
1: 웨이퍼가 출하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공장 만드는 데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비 넣고 테스트하는 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1: 그러니까 장비 셋업이 장비가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 장비 한 대 한 대마다 다 조건을 잡고 또 거기도 사실은 유틸리티 라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가스, 턱스캐스트 들어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스크러버라고 해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처리하는 그다음에 용수를 처리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밑에 깔리면서 위에 장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외형만 갖춰지는 거죠.
0: 아, 네네.
1: 그 기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0: 아유, 그러면 뭐 중국이 이미 우리 따라잡았다. 한참 전에 따라잡았겠죠.
1: 일단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에 일단 클린룸으로 셋업으로 끝내는데도 시간이 한 몇 개월 걸릴 거고요. 완벽한 클린룸 상태가 되는데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 웨이퍼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건을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기존에 A 공장에서 잘 생산이 되고 있는 걸 똑같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공장이 달라졌을 때 여기서 안정적인 제품이 수율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또 걸리거든요.
0: 아, 똑같은 걸 똑같이
1: 공장이 해도. 공장이 셋업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공장이 완공됐다고 해서 출하가 되는 게 아니고
0: 예.
1: 공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팔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 건 또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 배추밭처럼 어떤 그 부지만 정하고 나서 심는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1: 예, 맞습니다.
0: 참고로 이주환 박사님은 SK 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가이시고요. 은행 출신이시기도 하고 정부 출신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을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TSMC 반도체 공장. 여길 봐라. 여기 엄청 일찍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건 같은 것들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단 여건도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그보다 예. 더 전에 성격 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0: 예.
1: 싶은데 구마모토에 있는 공장이 일본 공장이 아니에요. 대만의 TSMC가
0: 그렇죠.
1: 있는 거고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나 이런 일본 기업들한테 떠밀어가지고 니네 공장 지어라 한 게 아니라거든요.
0: 그렇죠.
1: 대만에 있는 TSMC한테 1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0: 막대한 보조금을.
1: 그때 일본 언론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외국 기업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바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에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 사정해서 TSMC를 유치한 거예요.
0: 네네.
1: 외국 기업을. 그런데
0: 예.
1: 한국이 지금 광주는 멀쩡한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보조금을 10조 원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쪽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거거든요. 성격
0: 네네.
1: 자체가 너무 다르다.
0: 아,
1: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구마모토라는 곳이 과거에 일본이 전성기일 때 이미 산단 비슷한 역할을 하던 공장들이 반도체 공장들이 있던 곳이었었고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 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0: 그럼 예전에 반도체 일본 반도체가 괜찮았을 때 거기가 핵심지였던

0: 겁니까?
1: 핵심 주요 중에 하나였던 거고 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반도체 핵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도 이미 그곳에 상당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는데 이게 시들어서 이 공장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던 곳에 다시 공장을 짓는 거다 보니까 성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주 호남 지역에 짓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래서 분명히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시너지라든지 예.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작태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만 실제로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위한 팹이 더 필요하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 짓든 저기다 짓든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이 정말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가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0: 예, 저 그 말씀하시죠. 네. 여쭤봤어요.
1: 지금 제 판단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 수요가 100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네. 한 95, 96 정도예요. 살짝 부족한데 지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동률이 70%예요.
0: 네네네.
1: 그 얘기는 가동률만 정상 가동하면 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0: 아.
1: 현재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예. 엄밀히 말하면 공급 예. 과잉 상태인데 공급 과잉 상태를 공급 부족으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호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 현재 다른 공장 전혀 짓지 않아도 가동률이 5%포인트만 올라가도 공급과잉 전환됩니다. 이게 예, 현실입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항상 박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지금은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 때문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근거는 어떤 거죠?
1: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죠.
0: 아,
1: 거기에 네. 가동률과 생산량 지표가 나와요. 그 그래프 쭉 2022년부터 그려보면 엄청나게 생산을 감소해서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요.
0: 예.
1: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 뭐 몇 사람의 주장 아니냐라고 했지만 6월 25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면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 거라는 게 예, 확인이 됐죠.
0: 예.
1: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런 사실 확인조차도 않고 물증도 갖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리가 없거든요.
0: 그 소송의 이유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겁니까?
1: 네, 가격 담합과 그 이전에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AI랑 핑계로 대서 3사가 동시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줄여서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0: 아, 예, 예.
1: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서 담합해서 올렸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라서 사실은 고객사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꼬투리 잡으려고.
0: 아.
1: 미국 정부하고도 이미 사전에 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무조건 메모리 업체는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박사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반도체를 사서 쓰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딸려갔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다른 조짐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애플,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쪽 칩을 시험 적용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진짜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1: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너무 언론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사실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0: 뭐 이건 사실 확인이 어렵죠.
1: 사실 기업들이 이런 걸 사실 확인해 줄 리가 없거든요.
0: 없죠.
1: 당연히 안 하는 네. 게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눈에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네.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은 메모리가 현재 쇼티지인 건 맞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서든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빠르게 램프업하고 생산량이 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어쨌든 마음이 움직일 만한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 중에 미국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중국 기업인지 모르겠으나
0: 예.
1: 창신 메모리와 양자 메모리가 최근 1년 반 동안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0: 네.
1: 그 얘기는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이었던 기업의 상당수가 옮겨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0: 그렇죠. 네네.
1: 그중에 뭐 미국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나 고객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맞고 이제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조차도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조짐이 보인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고객이 중국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에도 악재가 되겠네요.
1: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수출 동향을 보면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이전보다 좀 비율이 낮아졌다고
0: 그렇죠.
1: 하지만
0: 예, 예.
1: 여전히 중국과 홍콩 결국 중국으로 시계가 돼요. 중국에서는 합치면은 55% 60%

0: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정말 수입이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항상 흑자지만 대규모 적자를 내는 두 개가 원유하고 반도체거든요. 뭐 근데 그게 한 연간 400조 원, 500조 원될 겁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수입이 500조 원이면 수출은 100조 원, 150조 원이었어요.
1: 네.
0: 여전히 수출도 있었어요.
1: 예.
0: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외국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런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분석을 해보면 수입의 절반 정도만큼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 얘기는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미 수출이 물량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1: 네.
0: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만든 거라서
1: 그렇죠.
0: 굳이 거기서 수출할 요인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1: 아,
0: 있는
1: 그렇죠.
0: 만든 걸
1: 그
0: 수출하죠.
1: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죠.
0: 그런데
1: 예.
0: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로컬 기업들이 만든 물량의 상당수는 이미
1: 나오고
0: 수출도 되고 있다라고
1: 있다.
0: 보는 게
1: 예.
0: 맞습니다.
1: 그게 미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0: 어느 나라로
1: 예.
0: 가는지 분석이 되는데
1: 예.
0: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1: 아, 그래요?
0: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1: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CXMT, 그 창신 메모리, 이쪽이 1년 사이에 글로벌 DRAM 점유율이 1% 미만에서 8%까지 올랐다. 이런 것들도 지금 조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메모리도 이제는 정말 이것도 쓸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으니까 이거라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 두 개가 믹스돼 있지
1: 아,
0: 않을까
1: 둘
0: 생각이
1: 다?
0: 되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력 차이, 퀄리티 차이로 보면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앞서 있죠. 제가
1: 그렇죠.
0: 볼 때, 낸드는 이게 사실은 세대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냐, 단수 몇 단이냐 말하다 보니까 낸드는 사실은 하이닉스 뭐 400단도 시제품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양산 모델은 320단, 330단 수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도 양쯔 메모리라고 낸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양쯔 메모리가 300단 넘어선 지가 이미 몇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1: 네.
0: 그다음에 D램은 기술 격차를 보통 몇 세대냐,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만드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1D라고 합니다. 1D. 그게 약간 11나노, 12나노 정도 될 텐데 1D는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대는 1E를 준비 중에 있는 수준이라면 중국 기업들은 1B는 양산을 하고 있고 1C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은 1D 제품은 팔리고 1B 제품은 안 팔리느냐? 똑같은 DDR4, DDR5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더 앞선 세대로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줄어들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1: 예.
0: 웨이퍼 한 장에서 칩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제조 원가가 좀더 낮아지는 거지 똑같은 제품을 못 만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1: 아, 그러면 약간 떨어지는 제품에는 충분히 쓸수 있다.
0: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의 격차라.
1: 최근에 애플이 창신 메모리 쪽에 모바일 DRAM 공급 협상을 벌였는데 창신 메모리 쪽에서 애플이 가격 깎아달라 그러니까 아예 됐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뭐 기반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것도 좀
0: 예,
1: 보긴 봐야죠.
0: 예를 들어
1: 예.
0: 삼성전자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라는 외신들이 나오는데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1: 네.
0: 안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중국에 더 비싸게 팔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게 요구할 이유도 없고 굳이 지금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가격대인데 조금 할인을 해도
1: 아.
0: 흑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굳이 그걸 더 비싸게 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중국 기업 입장과 그다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1: 그렇죠. 레거시 지금
0: 그런
1: 가격도 엄청
0: 면에서
1: 큰데 뭐.
0: 뭐 10% 할인해주고 고객을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어서 아마 더 비싸게 받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창시 메모리는 애플의 공급 요청을 뭐 거절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0: 그
1: 볼수
0: 부분은 사실은
1: 있을까요?
0: 너무 다 썰만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부분 이미 납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이건 나중에 제품 뜯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0: 왜냐하면
1: 같아요.
0: 애플 공장이
1: 예.
0: 중국과 대만에 다 있잖아요.
1: 네네.
0: 폭스콘이 대만 기업이자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중국 갔다 쓰면 이제 나중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완제품을 뜯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1: 그러니까요.
0: 거라서 뭐 일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서로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럴 수도
0: 미국
1: 있겠다,
0: 정부의
1: 진짜.
0: 눈치를 보기
1: 예.
0: 위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1: 네네.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 저도 이 삼성 하이닉스 출입할 때 보면은 이런 보도 나왔을 때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0: 맞아요.
1: 확인은 안 되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굉장히
0: 그래서
1: 난감한.
0: 사실은
1: 예.
0: 이런 부분 예민한 부분들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영원히 확인되지 않는 게
1: 네.
0: 많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나고 보면 심증이 맞았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나고 보면은 이제 지금 사실은 확인은 안 되는 게 맞고요.

0: 저도 확인되지 않은 걸 이렇다라고 감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 쭉 종합해 보면은 공급이 부족한 건 맞지만은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도 있다. 공급을 조금만 더 늘리면 과잉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국까지 D램, 범용 D램 같은 것들은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메모리 가격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조만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올해 3분기 좀 늦어지면 4분기에 메모리가 픽업될 거라고 예상을 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부정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 예,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 확신이 좀 더 깊어졌고요. 원래는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빨라야 올해 12월,
1: 예, 예.
0: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 좀 당겨졌네요.
0: 당겨진 오히려. 겁니다. 오히려.
1: 예.
0: 그래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미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생산과 출하를 조금 줄이면 10% 20% 정도 줄이면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1: 네.
0: 3월부터는 더 많이 줄여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1: 아 폭등? 그 너 근데 너무 올라서 더 안 오를 수 있는 이런 건 아닌가요?
0: 그게 예. 결국 피크인 거죠.
1: 아
0: 어디나 고점은 그거예요.
1: 그렇네.
0: 아무리 더해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다 네, 네.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이 3개월째 오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락은 안 했어요.
1: 네.
0: 근데 현물 가격은 부분적으로 D램이 하락했다, 낸드가 하락했다, 또 유지했다, 상승했다. 뒤죽박죽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2월까지는 하락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현물 가격이 교대교대로 제품에 따라 하락이 예. 눈에 띈다는 얘기는 이미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걸 보는 게 맞고요.
1: 현물 가격이라는 건 소비자 가격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0: 보통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라고 예. 현물 가격 약간 옥션 같은 거죠. 일종의 경매. 그래서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해서 그걸로 추세를 보진 않지만 그게 어쨌든 선행지표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고정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0: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1: 같이 움직인다?
0: 같이 움직일 수밖에 방향은 네. 똑같아요.
1: 예.
0: 단지 먼저 움직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공급 과잉이 되는데 여기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독보적인 그러니까 HBM 쪽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독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쟁력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막을 수 있는 골드 타임이 지났어요.
1: 막을 수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0: 있었죠. 지난 4년 동안 감산을 안 했으면. 그때까지 갑자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게 최근 1년 반이거든요.
1: 예.
0: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격이 폭등했어요.
1: 기회를 줘버렸다.
0: 기회를 줘버린 거죠. 그전까지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적자였어요.
1: 그러니까
0: 만들수록 손해가 나니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없었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1: 삼성이 그거 잘하잖아요.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가격으로 하락을 죽여버리는 거.
0: 그래서 지난 거의 8, 9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시장점이 높아지지 않다가 감산의 가격을 폭등시켜버리면서 시장점이 갑자기 높아진 게
1: 예.
0: 이제는 팔수록 이득이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번 돈으로 이제 재투자까지 가능한 수준.
1: 예.
0: 그 전까지는 그냥 정부 돈에 의존했던 거잖아요. 모든 투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는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중국 기업들이 선순환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긴 했었는데 꼭 좋아만 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0: 단기간의 이득 수익과 예. 장기간의 시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실 시장을 네. 포기한 거죠.
1: 사실 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0: 경영진은 네. 본인의 임기가 있다 보니까 단기가 좀 더 중요할 수는 있겠죠.
1: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성과주의죠.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0: 40여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ISA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애써 불린 내 투자 수익, 세금이랑 건보료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기는 벌었는데 왜 생각보다 적은 느낌이지라고 싶은 그런 답답함,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강희 과장과 함께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명쾌한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십니까.
6: 과장님께서는 어떤 네. 업무 하고 계시는 거예요? IRP 상품부라고 돼 있는데.
9: 네, 현재 이제 IRP 상품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증권사의 네.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 예. 예, 그래서 가입부터 운영 그리고 운영한 퇴직금이 이제 고객님께 자연금으로 예.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9: 네, 맞습니다. 네,
6: 오늘 노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금융소득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9: 일단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자소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 네. 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제 이자소득 혹은 채권을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 이게 대표적인 이자소득이 예예. 될 거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6: 그렇죠.
9: 주식을 통해서 매매 차익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최근에는 반기 혹은 연에 한 번씩 받는 배당소득 이게 네. 대표적인 이제 배당소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배당소득 중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네. 즉 국내 운용사들이 이제 만든 예를 들면 이제 S&P 500이라든가 네. 나스닥 100 같은 그런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펀드들의 매매 차익도 법적으로는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 매매 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돼서 예. 단순히 이자나 배당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제 대상자가 될 리스크가 이제 생긴 겁니다.
6: 최근에 코덱스하고 타이거 이런 뭐 미국 주식형 ETF 네. 이런 것들 보니까 배당이 지급이 됐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배당소득이지만은 매매에서 차익 난 것도 배당소득이 된다는
9: 맞습니다.
6: 거예요? 여기 네. 외국형 ETF만?
9: ETF랑 그리고 예. 펀드.
6: 네,
9: 외국형 ETF랑 네. 외국형 펀드입니다.
6: 네. 예, 벌써부터 모르는 게 하나 여기서 잡혔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네. 이자, 배당 이런 것만 생각해갖고 수십억 자산가들이나 이런 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 네.
6: 이런 점들 놓치면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받는

0: 대상자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요?
1: 아, 네. 정말
0: 예.
1: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통계를 좀 보면은 2022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약 19만 명이었는데
0: 예.
1: 23년도에 33만 명, 그리고 24년도에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0: 오.
1: 수치는 이제 2년 만에 약두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 거죠.
0: 부자들이 많네요. 예, 저는 안 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1: 네, 먼저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과 이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0: 예.
1: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렇게 되면 일단은 2천만 원까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소득세라고 하죠. 15.4%를 부과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초과 2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있으면 사업소득,
0: 네.
1: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소득 이런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모든 걸 종합한다고 하죠. 모든 소득을 이제 종합해서 최고 누진세율, 현재 우리나라는 49.5% 누진세율이 이제 부과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1: 네.
0: 소득과 연결된다.
1: 맞습니다. 합산되는
0: 그래서
1: 겁니다.
0: 50%를 또
1: 네, 최대 50%까지 세금이
0: 깜짝.
1: 적용될 수
0: 예.
1: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단순히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주제가 이제 ISA였잖아요.
0: 네네.
1: ISA는 강력한 절세계좌 중에 하나인데 3년 동안에 ISA 같은 절세계좌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제한되는 거죠. 네, 즉 세금 아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3년 동안 이제 뺏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이 버니까 뭐 절세 때까지는 필요 없지 뭐 이런 개념인 것
1: 네,
0: 같네요.
1: 정확합니다.
0: 자,
1: 네.
0: 그렇다면 ISA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ISA
1: 네.
0: 요거 개설이 제한되는 거는 꽤 뼈아플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뼈아픈데 뼈아픈 게 하나 또 있습니다.
0: 아, 이거 끝난 게 아닙니까?
1: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이제 직장에서 절반 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원천징수 되니까 뭐 그냥 그런가
1: 네.
0: 보다 하고 가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직장인들이 대표적인 추가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있지?
1: 제가
0: 쿠팡 알바하는
1: 그런 알바도 있겠지만
0: 예.
1: 알바는 사실 쉽지 않고
0: 예.
1: 결국은 대부분
0: 뭐
1: 투자를 하게
0: 그렇겠지.
1: 되잖아요.
0: 투자소득이겠죠.
1: 네,
0: 예.
1: 그 투자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금융소득, 네, 금융소득이 대표적인 소득이 될 거고요. 이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0: 예.
1: 혹시나 또 직장인들 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작은 오피스텔이나 그런 부동산을 마련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또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이 소득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약 8% 정도 추가로 부과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0: 그럼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이 넘더라도 다른 거랑 합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건벌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와,
1: 네.
0: 나 이것도 되게 복잡하네.
1: 네, 복잡하죠.
0: 네, 구체적인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0: 네.
1: 사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박 차장님입니다.
0: 네.
1: 박 차장님은 이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융소득이 1년에 1,80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0: 네.
1: 굉장히 잘했죠.
0: 회사 일을 안
1: 그리고
0: 하고 투자만 했나 보네.
1: 네. 이분이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0: 예.
1: 있어가지고 임대소득도 6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산하면은 1년에 2,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런데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준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금융소득 1,800만 원이랑 임대소득 600만 원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400만 원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서 네, 추가 건보료 약 8%가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인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0: 네.
1: 이분도 또 금융소득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 발생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부동산에 좀더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1,8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두 금액 합하면은 2,700만 원이 되는
0: 그렇죠.
1: 구조죠.
0: 예.
1: 그러면은 박 차장님보다 사실은 최 부장님이
0: 300더
1: 네,
0: 벌었네요. 예.
1: 합산한 소득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최 부장님은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전혀 없습니다.
0: 아.
1: 왜 그런가 하니 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900만 원으로 1000만 원보다 밑에 있죠.
0: 네.
1: 네, 1000만 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까요?
0: 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알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세법이 복잡한 걸 혐오합니다. 그렇게 네. 가면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직장인들은 첫 번째로 금융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1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을 합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다른 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 혹여나 2천만 원 넘겼다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앞에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건보료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내년에 ISA 만기인데 그 전에 탈퇴하고 재가입하면서 만기를 늘려놓는 것이 나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퇴직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 기준은 또 다릅니까?
1: 네, 사실은 직장인보다 이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분들은 직장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기면은 1000만 원을 포함한 전액에 대해서 네.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죠.
0: 네.
1: 근데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에 단 1만 원이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더하기 1만 원, 1001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0: 아, 이거는 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1: 네, 부과 방식 자체가 네. 다르니까 훨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죠?
0: 네.
1: 네, 이분들은 그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되면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돼 있으세요.
0: 예, 예.
1: 그래서 이분들을 좀 제가 피부양자 탈락하는 요건에 대해서 좀 예시로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1: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피부양자가 탈락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은 네.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역시 세무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 개정안 사이 그 내용에 IS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제쳐두고요.
1: 네.
0: ISA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무작정 투자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ISA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RP 세 가지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하나만 쓰지 말고 섞어라.
1: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 계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을 모으는 그 역할도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강력한 방어막을 갖추고
0: 그렇죠.
1: 있는 계좌들입니다.
0: 예.
1: 네, 그래서 IS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이고요. 잠시만요.
0: 예, 예.
1: 네. 일단은 그 개편안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편안이 예. 너무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은 제가 예. 네, 나중에 한번 좀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ISA의 좀 가장 강력한 혜택이 3년을 유지하면은 순수익이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 이제 저율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세제 혜택적으로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해외 ETF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반드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게 여기서 발생한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0: 예예.
1: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요거는 해외 투자 ETF나 펀드

0: 같은 것들이 국내에 상장된 것들 말씀하신 거죠? 뭐
1: 맞습니다.
0: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0: 알겠어요. QQQ 아니죠, 이런 건?
1: QQQ나 뭐 네, VO 이런 거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ISA뿐만이 아니라 연금 저축 그리고 IRP 계좌 이거 두 개도 연결해야지 시너지가 더 커진다. 어떤 말입니까?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ISA의 진짜 묘미는 의무 기간 3년이 경과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0: 예.
1: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하는 전략입니다. 원래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이제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수 있는데 ISA 만기 자금 같은 경우는 이 한도 없이 이제 원하는 만큼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특히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준비가 급박해졌잖아요. 그래서 납입 한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ISA 계좌를 징검다리 삼으면은 짧은 기간에 노후 자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1: 네.
0: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옮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겁니까?
1: 네, 그게 세 가지를
0: 예.
1: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옮긴 금액의 10%. 즉 이제 근데 최대는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이 돈을 찾기 전까지는 세금 한 푼도 떼지 않는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내에서도 ISA와 동일하게 해외 투자 ETF나 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고요. 해당 수익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팁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다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나오셔서 노후를 위한 실전 전략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이강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벌써 이제 말복이 가까워지고요. 입추도 지났습니다.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땠습니까?
1: 네, 지난주는 파프리카, 샤인머스켓, 나오리 사과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파프리카는 재배 면적 증가와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개당 1,065원으로 전주 대비 15.5% 하락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생산에 영향을 주는 성목화 및 작황호조로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2kg당 22,477원으로 전주 대비 14.2% 낮아졌습니다. 여름철 사과의 대표 주자인 아오리 사과는 무더운 계절의 상큼함과 아삭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성목 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함과 동시에 작황이 양호하여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는 10개당 23,367원으로 전체 대비 약 2,7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0: 반가운 소식 살펴봤네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지난주는 쪽파, 대파, 미나리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로 충남 예산과 아산 지역에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쪽파는 5월 중순 식재분의 가뭄과 일교차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kg당 8,194원을 보였습니다. 대파는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감소하고 출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kg에 2,894원으로 전주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미나리는 곰철 대표 채소이지만 재배 기술의 발달로 연중 맛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가격이 전주 대비 3% 정도 상승했는데요. 100g당 1,454원을 보였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서서 샤인머스켓 그리고 사과 살펴봤는데 다른 과일료 가격 동향은 어땠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백도 복숭아의 가격이 낮아지고 파인애플과 치리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복숭아는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했는데요. 금년도 강수량이 적어 병충해 발생이 감소했고 기상 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열매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는 10개당 17,596원으로 전체 대비 4.8% 하락했습니다. 파인애플은 필리핀산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수입량이 감소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개당 7,136원이었습니다. 체리는 워싱턴산 작황 부진으로 인해 수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2,221원으로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0: 네,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장바구니에 같이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무더위에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여름철 인기 만점 열대과일 망고를 추천드립니다. 망고는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열대과일인데요. 여름철 다양한 과일이 나오는 가운데 망고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망고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표면이 살짝 들어간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익은 망고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되지만 덜 익은 망고의 경우 신문지에 감싸 2일 정도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손질하실 때는 절반으로 자른 뒤 과육을 벌집 모양으로 칼집내고 드시면 됩니다. 망고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충분히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노화와 연관된 황반 변성을 막아줍니다. 특히 망고의 비타민 A 성분이 점막 생성을 돕기 때문에 천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망고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얼려서 빙수나 디저트의 재료로 활용해도 좋고 말려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번 주에 소개드렸던 망고 요거트 찹쌀떡 역시 아직 큰 인기를 얻고 있으니 색다른 맛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달콤한 풍미 가득 망고로 수분과 영양소 보충하시면서 모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0: 망고 참 저렴하고 맛있는 과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저렴한 과일이 아니라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가 한 0.4% 정도 하락하면서 6300선 아래에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제법 강하네요. 한 2% 넘게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870선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빼면은 코스피가 한 4000 정도라고 봤을 때 6200선이면은 확실히 코스피가 저평가된 건 맞는데요. 최근에 만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를 잃었던 외양간에 다시 사람이 돌아올지 모르겠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다시 자금이 해외로 가고요.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잘 극복을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New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바람도 뜨겁게 느껴졌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한결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다만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강원 동해안 지역은 3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후반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는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부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늘 곳곳에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이번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성산림프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홍주문 터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홍은림프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주문 터널까지 차가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현재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쟁 때문에 또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는 오는 18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고 특검과 연계해 검증해야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투표율 오입력 논란에 대해 최종 개표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입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문제,
2: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누적 온열 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이런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꿰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처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또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또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됩니다. 실수나 의혹에 따른 그 나쁜 결과,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0: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 아무래도 오늘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만큼 대통령 세종직무실 건립 속도를 당부하기도 했고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빠른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국 대담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가 다음 주부터 정례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3: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의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한미 두 나라가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정례 훈련입니다. 매년 8월 시행되는데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6: 장도영
5: 최근 전후 분석 결과
6: 합동참모본부
5: 등
6: 공보 실장입니다.
5: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4: 훈련 규모는 비슷하지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상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고루 나눠 배치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UFS 기간 야외 훈련을 집중시키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폭염 등을 고려했단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한국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평가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안보 협의회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미 연합 연습 자체에 더 방점을 두는 기류도 얼핏 읽힙니다.
6: 특정한 평가, 능력 달성 단계, 검증 관련 토의 같은 내용은 확립된 공동 소통 채널을 통해 각 국방 지휘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며 연말 SCM 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4: 한편 유엔군 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미국 제외 11개 회원국 70여 명을 파견해 위기 관리 절차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 잔값도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저 몰래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자 눈이 뒤집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은행 신용대출도 모자라서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실토한 거겠죠. 저는 남편의 비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 돋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 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싹싹 빌기에 딱 한 번 눈 감아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저를 속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영끌을 해서 잡코인에 주식 레버리지까지 이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반복해서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 3명 중 1명꼴로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수지 변호사, 주식 투자로 갈등 겪는 부부들 많죠?
1: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배우자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뒤늦게 실토하는 사례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리한 투자로 돈을 벌면은 이혼까지 안 오겠지만 무리한 투자로 채무 부담 을 하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되죠. 이거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무리한 과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나 그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편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집까지 나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채무도 빚도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할까요?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0: 네.
1: 생활비 같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사연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에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상 가사 또는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의 투자를 지금 사연자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그 투자로 인한 채무, 이거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빚인데 이것도 그러면 아내가 부담 같이 해줘야 될까요?
1: 네,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활동이 아닌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주식 투자로서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있는 투자 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된 투자 실패와 또 폭언,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이런 가출까지 포함해서 사연자분이 남편한테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데요.
0: 네.
1: 이 사연처럼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개인 채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요.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된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일본의 유명 과자 도쿄 바나나를 따라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 이름뿐만 아니라 글자체와 과일 그림의 배치,

제품으로 헛갈린 우려가 있는지인데요. 이런 소비자 혼동이 인정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쿄 감성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포장, 광고 방식이 함께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가 참고이고 어디부터가 모방인지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종신의 팥빙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한낮에 극한 더위, 극한 폭염은 이제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3도 안팎 보인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밖에 나가실 때는 더위 대비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강릉이 27도 선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더위에 그럼에도 극장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지난 5일에 개봉한 영화 한 편 때문인데요. 영화 오디세이가 큰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3만 명이 영화를 봤네요. 장장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를 대체 왜들 보실까? 그 이후에 보는 리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파란만장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죠. 이것이 극장판에 담긴 건데요.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짧습니다. 엄청난 방대한 이 서사극. 오디세이의 신작 번역본도 또 출간이 됐는데 직접 번역하신 분 모시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영화 오디세이가 큰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파란만장의 여정이 담긴 작품인데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 신작 번역본도 출간이 됐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보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죠.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헌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1: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0: 당연히 교수님 영화 보셨을 텐데요. 예.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1: 예, 지난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관람했는데 그냥 네 번 울었다.
0: 네 번이나요?
1: 예.
0: 3시간에 네 번이면 예. 많이 울었네요.
1: 꽤. 그렇죠. 그 모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그 장면에 몰입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울릴 줄 몰랐습니다.
0: 어머. 예. 교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세요?
1: 네, 제가 네 번 울었습니다.
0: 저는 함께 간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울었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죠.
1: 제 아내는 끝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0: 와, 그 정도로. 네.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네.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오디세이가 원작인 거고 그 네. 원작을 본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원작을 번역을 하신 거죠?
1: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서양 고전학자로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던 게 석사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1995년이었는데 그때 네. 처음 읽었던 작품이 우연찮게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 작품은 내가 언젠가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꾸준히 읽었죠. 그러다가 유학 갔다 오고 2004년에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는 제가 야심에 차갖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번역을 하겠다. 네네. 그랬는데 22년 걸려 지금 이번에 냈습니다.
0: 이번에 이 신작이 번역이 22년 걸리신 거예요?
1: 예, 그런 셈이죠. 그런데 예. 사실 재작년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발표한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뜨끔했었죠.
0: 왜요?
1: 이분은 오펜하이머라는 대작을 만들어놓고 3년 만에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20년 동안 나는 뭐냐.
0: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신작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봤는데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글자가 그림 같아요. 그리스어.
1: 그렇죠. 예.
0: 어잖아요.
1: 예, 호메로스가 그리스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오니아 지역에서 이오니아 방언으로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리스어를 한다 그러면 기원전 5세기 4세기 아테네 사람들이 쓰던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와. 이오니아 방언이어서 조금 읽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1: 현대 그리스어랑은 완전히 다르죠.
0: 예. 그거를 번역하신 거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작이 760쪽입니다. 와, 760쪽을 번역을 하셨고 이번에 마침 근데 영화 개봉과 맞춰서 사실은 교수님의 번역 신작 오디세이의 책도 출간이 돼서 이 책에 대한 반응도 뜨거울 것 같아요.
1: 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너무 감격적이죠. 그리스 로마 고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소수 또는 보호학문이라고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그 굉장히 그 열심히 번역한 거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좀 움들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0: 책 잘 나가죠 교수님?
1: 뭐 출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0: 자, 그러면 우리 원작 더더군다나 이제 전문가시고요. 예. 시선으로 봤을 때 이번 영화에 대한 좀 해석과 더불어서 예.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예습할 부분은 어떤 건지도 한번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1: 예예.
0: 근데 영화는 오디세이네요.
1: 예.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 오디세이아에서 온 건데 오디세이아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에 관한 노래,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오디세우스고 작품 이름은 오디세이, 오디세이아 이렇게 되는데 오디세이아가 그리스 원어에 충실한 발음이라면 오디세이는 영어식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오디세이는 작품의 이름. 이 네.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1: 네.
0: 여러분 보통 이제 영화를 많이 이제 연상시키실 테니까 네. 제가 중간중간 그 배우의 이름도 함께 거명을 하겠습니다.
1: 예전에는 율리시스라는 이름으로 네. 불렸었던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0: 아, 그 율리시스. 율리시스가 네. 이 오디세우스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오, 율리시스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이네요.
1: 그렇죠.
0: 네. 일단 그거부터 여쭐게요. 이번에 영화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실 때 야, 이 사람 진짜 캐스팅 잘했다.
1: 아. 그 오디세우스 역할한 그
0: 맷 데이먼하고
1: 예. 페넬로페 저는 그 두 조합이 굉장히 잘 캐스팅 됐고 원작과도 비슷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인물로 재탄생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오디세우스 주인공 맷 데이먼이고요. 네. 맷 데이먼의 아내 페넬로페 역이 앤 해서웨이입니다.
1: 앤 해서웨이.
0: 네, 이렇게 두 사람 머릿속 연상하시면서 생각하면 되겠고 왜냐하면 번역하시면서 연상을 네. 하시잖아요 장면을.
1: 그렇죠.
0: 그렇다면
1: 예.
0: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함께 연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1: 예,
0: 여쭤본
1: 예, 맞습니다.
0: 거예요.
1: 그래서 잘 캐스팅됐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라 뭐가 있을까요?
1: 그 일단 이 전체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겪은 게 뭔가. 그러니까 귀향과

0: 모험의 이야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집에 막상 들어가서 야, 여보 나왔어 또는 여러분 저 왔습니다 하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그의 빈자리를 노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바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향 이후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리를 노렸고 자기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그런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 그 귀향의 모험과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라는 이두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시고 가시면은 전체 스토리를 잘 꿰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10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맷 데이먼입니다.
0: 그렇죠,
1: 오디세우스. 그래서
0: 오디세우스.
1: 이 사람이 밖에서 막 전쟁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0: 예.
1: 이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름이 뭐죠?
0: 이타카. 예.
1: 이타카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들어보면 이 트로이라는 곳이 이 호메로스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0: 예,
1: 근데 실제
0: 그렇죠.
1: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그거는 실제였다 이렇게 됐다면서요.
0: 아, 그러니까 그 트로이와 전쟁이 정말 있었느냐 이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디까지 가냐면 트로이아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있었냐.
1: 그러니까요.
0: 예, 그걸 도전했던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업하다가 사업을 잠깐 접어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트로이아 전쟁의 흔적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발굴을 한
1: 네.
0: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발굴되는 모든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그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껴맞추면서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라는 도시가 정말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층을 그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쭉 발굴해 보니까 9개 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1: 네.
0: 9개 층 중에 7번째 층을 A, B로 나누는데 그 중에 A층이 불타는 적이 있고 뭔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흔적은 우리가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화제와 파괴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의 트로이아 전쟁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점이 있고 아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전쟁 분명히 있었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활약했던 영웅들도 다 실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응징하고 자기 아내와 다시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 그 특히 이제 로마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그리스 문명, 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문명을 이루고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가면 그리스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항상 빈곤에 허덕이기도 하고 궁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것인데 딱 보니까 트로이 쪽, 지금의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이죠.
1: 네.
0: 거기는 그 너무 농장 그 농사도 잘 되고 자원도 풍부하고 문명도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으니까 저길 약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트로이아 쪽 그쪽뿐만 아니라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을 노략질하고 해적질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원전 5세기만 해도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트로이아 전쟁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당시에 그 호메로스의 기록대로 가면은 이게 1186척의 배를 모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100명씩만 타도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규모는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빈곤했던 그리스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고 뭐 전쟁을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0: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모아지면서 트로이아 전쟁이 마치 있었던 것으로 얘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기원전 5세기만 해도 있었습니다.
1: 교수님은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0: 예.
1: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런 비슷한 전쟁이 있었으리라고
1: 있었을
0: 봐요. 그러니까
1: 것이다.
0: 거기에 나온 그대로는 아니지만
1: 예.
0: 그리스인들이 끊임없이 약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끔찍한 범죄랑 연계시키는데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1: 네.
0: 특히 자원이 없는
1: 그렇죠.
0: 자들은 전사들만 잘 키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한 거, 몇년 동안 일궈놓은 거를 순식간에 탈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수지 맞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그리스처럼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테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쪽 침탈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해적이고 강도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해적 강도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의 영웅, 우리의 아빠, 우리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모아지면서 영웅이란 개념도 이렇게 형성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죠.
1: 8616번님이 입소문 자자해서 오늘 퇴근 후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줄거리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아, 큰일
0: 예,
1: 났네. 저희
0: 줄거리는 안 하고 배경 지식만.
1: 배경 지식만 이런 거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이타카라는 그 고향의 왕이잖아요.
0: 예,
1: 여기서
0: 그렇습니다.
1: 오디세우스가
0: 예.
1: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느라고 10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엄청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오디세우스 어떤 인물입니까? 왜 신화에선 유명한 영웅이 된 거예요?
0: 일단 그 영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원작에 나온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표현 중에는 꾀가 많은, 지략이 많은 그렇게 그 계략을 잘 짜내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곳조차도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저 위험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지 나좀 봐야겠어. 이런 그 영리함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영리함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리함 때문에 역경을 이겨나가지만 사실 그 영리함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할수 있는 호기심 때문에 항상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으로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1: 사람 인간이 사실은 원래 그렇긴 하잖아요.
0: 예.
1: 어떤 호기심이나 그 궁금증을 못 참아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기도
0: 맞아요.
1: 하고 약간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그려져 있는군요.
0: 그렇죠. 사실 모든 인간이 호기심을 갖는데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거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호기심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물이고 그다음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잖아요. 그 무슨 뜻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아직 없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났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뭐냐면 오디사오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어로 읽으면 언어 유희 말장난이 나와요. 내가 인간들한테 오디사 메노스 했으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1: 홧김에 지었네요,
0: 네,
1: 이름을.
0: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진짜 번역을 하면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얘 화돌이라고 그래.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도 그런 말장난이 있는데 제우스님, 그 아테나가 그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그래요. 제우스님, 왜 제우스님은 오디세우스한테 그렇게 화가 나 계셔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걸 그리스 말로 하면, 제우스님, 왜 당신은 오디세우스에게 오디사오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보면은 분노하는 자, 화가 많은 자 이런 뜻인데 이

0: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화와 분노를 잘 참아내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 오디세우스를 호메로스가 이 원작에서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로 굉장히 많이 그려내요. 그러니까 아까 영리함과 호기심 그리고 영리함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겨내지만 사실 호기심 때문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일에서 그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분노라는 개념이.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막그 분노하고 막 화풀이하고 뛰어들면은 잘못하면 이제 망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영리함하고 결합이 돼갖고 그 순간순간에 분노를 잘 참아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사기는 게 아니라 꼭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지략을 짜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모든 것, 자기를 괴롭혔던 그리고 자기를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때려 눕히죠.
1: 그 이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0: 예,
1: 호메로스가 이름을 지었을
0: 맞습니다.
1: 때부터. 4471번님이 오디세우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질문하셨어요.
0: 오디세우스 이 작품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니까 오디세우스를 당연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10년을 전쟁을 치르고 10년을 방황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구심점으로서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연히 페넬로페에 우리가 주목해 볼
1: 안에
0: 수가 있어요.
1: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페넬로페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혼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넣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이었나.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누구는 집에 왔다, 누구는 집에 왔다. 참전했던 용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데 내 남편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1: 그건 쉽지
0: 이야기거든요.
1: 않죠.
0: 군대 가는 남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자친구가 변심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1: 그리고 페넬로페도 이게 왕비니까 이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를
0: 그렇죠.
1: 넘보잖아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1: 그러니까요.
0: 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혼자서 나라를 지키는 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7년 되는 해부터 남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 남편 죽었어. 안 와. 그러니까 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몰려든 인물이 무려 108명이에요. 예. 네, 108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108명이 그득 차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페넬로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 그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두렵고 이 자리를 포기할까? 누구에게 기대버릴까? 남편이 안 오는 것 같으니 이런 불안한 심리도 있고 또 하나 아니야 올 거야. 그 올지 않더라도 난이 자리를 혼자라도 지켜야 될 거야. 뭐 이런 그 강한 의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1: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보면 다 어떤 본인의 인간의 심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리뷰가 굉장히
0: 예,
1: 많더라고요. 어떤 그런
0: 맞습니다.
1: 인간의 심리를 다각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1분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란 감독이 원작을 보고 놀라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작 번역가시기 때문에 이 원작에 있는 내용과 놀란 감독의 이제 자기 상상력이나 해석이 들어갔잖아요. 한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0: 그게 딱몇 퍼센트로 보냐 그러니까
1: 딱 느낌 하실
0: 예.
1: 때.
0: 근데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새롭게 각색해냈다. 그리고 그 각색해낸 그 내용은 굉장히 천재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명하고 답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호메로스가 던진 질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답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30초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교수님이 번역하신 원작 있잖아요. 오디세이아 책 분명히 찾아보실 것 같거든요.
0: 예.
1: 영화와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0: 호메로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나와 얼만큼 비슷한가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주목해서 소위 말하는 호메로스적 인간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호메로스 언어가 갖고 있는 생생함을 살려내는 대로 많이 성과를 낸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1: 예, 영화 오디세이 보시고 새로 교수님이 번역하신 신작입니다. 오디세이아 책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키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폭염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일부 충남, 호남, 경남 지역엔 폭염주의보만이 남아있고요. 이들 지역은 낮 동안엔 여전히 무덥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이 34도, 대구 31도 예상이 되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는데요. 햇볕 차단에는 꾸준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의 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를 막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을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때문에 종암분기점 진입하는 데 차량이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도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는데요. 수서 부근 2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부터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고배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 화재의 큰 불길이 9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 사류 위험률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큰 불길이 잡히자 9시간 만에 전부 해제됐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국토부 압수수색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이 김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직접 받지는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 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 9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발사장

해상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 발사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 재원의 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111명이 숨졌고 건물 1,600채가 파손돼 그중 61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한낮 극한 폭염은 없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3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하늘의 구름만 지나며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오픈런 하는 게 콘서트 티켓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오픈런도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는데요. 시중은행들이 하나둘 창구를 좁히니까 그나마 문이 열려있는 인터넷 은행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아침 6시에 접수를 시작하면 10분도 안 돼 마감된다고 합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잔금 낼 날은 다가오는데 조건 따질 새도 없이 신청 순서부터 잡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콘서트 티켓팅도 아니고 은행에서 이것을 받는 것까지 새벽부터 오픈런을 해야 하는 요즘인데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받으려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대추 2번 대출 3번 대걸레 4번 대광어초밥 1번 대추 2번 대출 3번 대걸레 4번 대광어초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뭘까요? 은행에서 받는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새벽부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죠. 뭘까요?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들이 잔금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추, 2번 대출, 3번 대걸레, 4번 대광어, 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0: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 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뭐, 전세, 혹은 뭐, 자가, 내집 마련, 뭐, 이런 거할 때는 거의 뭐 필수로 이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답은 많은 분들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680번님이 힝, 오디세이 김헌 교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못 들어서 아쉽, 아쉽,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20분이 금방 가가지고요. 제가 한 질문 두개한것 같아요. 먼거한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질문. 예. 여러분,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그 카테고리로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다시 보기 인터뷰별로 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20분 만에 합니까? 그 방대한 이야기를 22년 번역하는데 걸리셨는데. 아, 여러분 일단 영화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마련해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1069번님, 대추는 여기서 왜 나오나요? 우리 대추가 익어가고 있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대추가 나왔습니다. 대추가 생각나는 계절이잖아요. 우리 삼계탕에도 들어가고. 예, 가을도 이제 곧올 거고. 예, 그래서 대추가 있습니다. 0947번님, 이거 받기 정말 어려워요. 살기도 힘든데. 이제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면 훨씬 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강화가 돼서. 7166번님, 대걸레로 거실 청소했습니다. 땀 뻘뻘 났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속은 시원하시죠? 청소하셔가지고. 4261번님은요, 아유, 오픈런 중에 가장 씁쓸한 줄석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8030번님은 늘 유익한 방송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이텐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827번님은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아, 뭐, 큰일 났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만큼 받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106번님은요, 저는 10여 년 전에 이거 끼고 분양받아서 이사했는데, 아직도 갚느라 힘들지만, 내 생에 한번 새 집에 살아봐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또 이제 받으면 매달 갚아 나가야 되죠. 이자와 함께 원금을.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보통 집 마련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기간이, 갚아 나가야 할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받을 때도 어렵고, 받고 나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1069번님, 저는 이걸 1억을 받았는데요. 이자 내느라 엄청 힘들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자가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집 마련을 위해서 받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죠. 억 단위를 받으니까,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액수가 커져요. 다달이 내야 되는 지출금이 너무 많이 커집니다. 0120번님은요, 초록 이들이 살랑거리는 바람이 가을이 오는 듯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입추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극한 더위 한낮에 막 38도, 39도 이런 더위는 지나간 것 같고 그럼에도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직은 더위가 남아 있어요. 여름 더위, 나머지 더위도 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온열질환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요즘에는요 은행에서 이것을 받는데도 새벽부터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뭘까요? 1번 대추, 2번 대출, 3번 대걸레, 4번 대광어 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들 많이들 이거 하시잖아요. 로제, 브루노 마스 함께 불렀습니다. 아파트.
1: 수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명품 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한 데 모아서 공매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압류 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공매 진행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조세정의과 노승호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입니다.
0: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이게 뭔가요?
1: 네, 저희가 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택 수색을 통해 가지고 명품 시계라든가 가방, 귀금속 등 귀정품을 압류를 하고요. 이를 공매로 강제 매각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그 경기도만의 강력한 체납처분 정책 중 하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0: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그렇죠. 저희가 대부분의 체납자는 실제로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체납자의 경우에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배우자나 이제 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제 추적이 어려운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숨겨놓고 납세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분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답니까?
1: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납세의식 부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쓸 것은 다 쓰고 또 세금은 이제 나중에 내도 된다는 이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하게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0: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1: 저희가 이번 달 27일 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침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입찰을 하실 수 있고요. 당일 오후 3시에 낙찰 결과가 발표됩니다. 낙찰되신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0: 예. 그러면 이 관심 있는 분들 그냥 누구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1: 네, 관심 있는 분은 오셔가지고요 이제 현장에서만 이걸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 꼭 오셔야 됩니다.
0: 네. 공매로 나온 물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가택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가택수이 벌어서 총 620점의 압류 물품을 이제 강제 매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명품 시계가 한 28점 되고요. 가방, 명품 가방이라든가 뭐 순금 반지 같은 귀금속이라든가 뭐 그림, 양주, 뭐 골프채 등 총 620점입니다.
0: 그러니까 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대신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압류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럼 보통 이렇게 고가의 물품만 압류 대상이 되나요?
1: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뭐 고가의 물품도 많이 있지만요.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이제 저가의 물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가의 물건들을 좀 보면요. 저희가 이제 감정가가 한 1,35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이제 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가 900만 원이 넘는 뭐 순금 팔찌라든가 이런 게 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감정가 10만 원대에 이제 뭐 반지나 목걸이, 그 다음에 양주, 뭐 가방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은 공매에 네.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방법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좀 간단한데요. 일단 그 먼저 고향 일산 킨텍스 현장에 오신 분들만 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현금이나 뭐 계좌 이체로만 수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매장 곳곳에 안내가 좀 잘 되어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입찰에 가입만 하면 이제 되거든요. 또한 저희 그 안내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바로 물어보시고 바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공매를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본인이 이제 갖게 될 경우 시중에 네. 있는 가격보다 조금은 싸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고 면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기금속이 같은 경우에는 도매가와 소매가 한 중간 정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좀한 7, 80% 정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처음
1: 예.
0: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뭐 팁이 될 만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1: 글쎄요, 뭐, 충분한 저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귀금속을 예를 들어가지고요. 귀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가가 있고 이제 소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그 중간 정도 가격에 저희가 이제 입찰 가격에 쓰신 분들이 많이 이제 낙찰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면에서 좀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압류품을 공매를 진행한다는 건이 압류 당한 그들 있지 않습니까? 고액 체납자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물건을 이렇게 압류했어요. 그럼 본인이 세금을 내면 압류품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배치하다 보면은 한 뭐 20, 30%는 이제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에피소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예? 예. 좀 이제 그런 이제 항의를 좀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이제 우선 매수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원 소유자가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조금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고액 예. 체납자들이 이렇게 물건도 압류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세금 안 내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0: 근데 이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요거는 좀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 예.
1: 아, 그렇군요.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이거 납세는 국민의 사대 의무 중 하나거든요. 또 이제 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제 초석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조세행정에 좀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네. 경기도 조세정의과 노승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3부 가기 전에 여러분 사연 좀 보겠습니다. 5780번님, 아 이거 이자 너무 비싸요. 나이 먹을수록 이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SAT 정답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것 정답 적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자 너무 비싸죠. 매달 이게 이자로 나가는 금액만 지출금이 너무 많을 거예요. 8030, 이거 받아서 전세로 또 내 집 마련으로 지난

0: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9667번님, 치솟는 세금, 치솟는 물가, 치솟는 환율, 살기 힘든 나라네요. 이것도 받기 힘들어졌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뭐다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이것 받기도 이제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 계속 오르고 그러네요, 진짜. 아, 언제쯤 좀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좀 경제 상황도 좀 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47번님, 2억 5천만 원을 3년 전에 받았는데요. 이자만 나가고 원금은 쬐끔, 아주 쬐끔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이자가 훨씬 더 처음엔 되게 더 많잖아요. 원금보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나 2억 5천 받으셨으면 상당히 액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아유,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갚아 나가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SAT, 은행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받는데요. 예, 뭘까요? 1번 대추, 2번 대출. 3번 대걸레, 4번 대광어 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0: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1: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래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늘 시작은 굉장히 유쾌하게 하는데 네. 이제 사연 들어가면 훅 가라앉죠. 네. 날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1: 네. 그래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0: 입추 지나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1: 네, 토요일부터 그렇더라고요.
0: 맞아요. 와, 이 절기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막 극한 더위였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낮에 33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사연이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첫 번째 빌런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1: 네. 이혼 미룬 6개월 빈털터리가 된 남편입니다.
0: 무슨 사연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부부는 결혼 14년 정도 됐고요. 예, 40대 이제 주부 사연인데요. 3년 전부터 사실상 대화도 거의 없고 각방 쓰면서 남담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더는 못 견디겠어서 이제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생각할 시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아내도 좋게 정리하려고 기다렸죠.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굉장히 다정해진 겁니다. 갑자기 이제 뭐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 주고 아내 생일에 케이크도 사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은 하는데 그럼 재산 문제는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자. 당신이 손해보진 않게 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 말 믿고 변호사 알아보는 것도 좀 미뤘는데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해준다. 근데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몸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남편 명의에서 시아주버님 명의로 이제 매매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2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의 퇴직연금도 중간 정산이 됐고 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생활비로만 썼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이제 사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0: 그것도 이제 후배 이름으로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이제 그 사업체에 관여는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일만 해준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편 명의로 재산은 통장 잔고 200만 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1: 일단 결론 이혼했습니까?
0: 네, 이혼을 했죠.
1: 재산 분할했습니까?
0: 네, 재산 분할도 했습니다.
1: 재산 받으셨어요? 아내분?
0: 이제 남편 명의 재산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재산을 사실상 빼돌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걸로 봐서 사해 행위라고, 사해 행위를 취소해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빼돌린 재산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재산 분할한 거예요?
0: 네, 그렇죠.
1: 일단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아,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리고 다정해졌다면서요. 이
0: 그렇죠.
1: 사람이 이혼하기 싫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0: 그렇죠.
1: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서 뒤에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0: 근데 사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딱 생각을 하고 나면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 좀 아까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을 줘야 하는 분도 이제 상담을 받고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상담을 받는데 이제 돈을 줘야 하는 분들은 항상 그거를 물어보세요. 지금 뭐 예금에 얼마 있는데 이거 뭐 빼면 어떻게 되냐? 뭐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재산을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냐? 막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혼 재판에 들어가면 그 각자의 재산의 거래 내역을 3년치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제 빼돌리고 이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약간 비밀스럽게 재산을 빼는 걸로 약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다들 너무 뻔히 보이는 이거를 하는 거죠.
1: 아니, 근데 보세요. 이혼 소송을 하려면 합의가 아닌 다음에 서로 변호사 양측에 있어서 서로 그걸 할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쪽 변호사분들이 조언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0: 예, 근데 이제 또, 뭐 아주 간혹, 정말, 대부분 이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조언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약간,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권유하는, 경우도 약간
1: 그쪽도
0: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 오히려 법적인 지식을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럴
0: 악용을
1: 수도
0: 해서.
1: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원상복구가 됐는데 앞서 3년치 이혼을 하자라고 하고 그 전에 3년 동안의 재산 그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4년, 5년, 6년 전 거는 어떻게 됐든 모르네요, 그거는.
0: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만약에 그전 거, 뭐 4년, 5년 아니면 10년 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거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왜냐면 저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런 분들도 계세요.
1: 한 5년, 한 7년 잡고 딱 이제
0: 그렇죠.
1: 하나씩 재산 처분 어떻게 됐든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치만 본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전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으면, 말하자면 그 전에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 돈을
1: 맞아요.
0: 받았는데, 그건 뭐 그러면은 그거 소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다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이 사람은 재산 빼돌린 거를 보면 보세요. 자기 명의 아파트 친형한테 줬고 아까 사업체도 뭐 친구 동료한테 주지 않았어요?
0: 맞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 다 그냥 재산 빼돌리긴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되돌린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체 역시 실제로 남편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체도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체를 넘겼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사업체를 넘긴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본 걸로 이제 산정을 해서 재산 분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명의가 바뀐 그 친형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0: 사업체 명의도 바뀐 그 동료 입장에서 볼때 그들은 이 상황을 알든 모르든 그들의 잘못을 탓하진 않아요?
1: 그러니까 그 친형이나 아니면은 그 동료 같은 경우에는 요런 사정을 거의 알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때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정을 몰랐다, 제3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말하자면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분할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없앤 거다라고 하면은 형사사항의 문제로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사실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죄에 해당하면 이게 금액이 뭐 3천 이상 되면 뭐억 단위로 가면은 거의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재산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나중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배우자의 재산 은닉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이런 게 의심되는 사례가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1: 그렇죠. 네. 재산 있는데도 뭐 재산 명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누락하고 왜 은행 예금만 이렇게 명시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그럼 법원에서는 그 실제 재산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1: 이제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뭐 이렇게 보험, 증권 이런 거를 다 내가 일정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그 잔액을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변호사가 조회를 하는 겁니다. 네.
0: 그렇군요. 특히 이 사람은 남편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연금도 이혼
1: 네.
0: 앞두고 지금 중간 정산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서 나 생활비로 썼다.
1: 네.
0: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생활비로 썼으면 지금 돈이 없단
1: 네,
0: 얘기잖아요. 이런 건
1: 그렇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 그 일정 기간 6개월 만에 퇴직연금이 거의 뭐 20년 정도 이제 다닌 회사라고 하면 뭐 최소 몇천만 원에서 뭐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6개월 만에 다 썼다라고 하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재판부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이제 본인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소명을 해야 되고요.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강원 카지노랜드 가가지고 이제 다 사용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0: 상진했다
1: 경우,
0: 다.
1: 예,
0: 네.
1: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소비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0: 그럼 그
1: 다
0: 퇴직연금
1: 포함이 된다는 거죠.
0: 목세
1: 예.
0: 그것까지 다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1: 네.
0: 사람이 탕진했든 말든.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 머리를 쓰잖아요. 막 잔깨 막 하고.
1: 네.
0: 근데 이게 법조인이 볼 때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0: 심지어
1: 하겠지?
0: 똑같은
1: 예,
0: 패턴이래요.
1: 그러면서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0: 네,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혼 결심한 뒤에 만약에 상대방이 재산 빼돌릴 것 같다, 예를 들어.
1: 예.
0: 그러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하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를 하면 뭐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은 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미리 다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렇다고 미리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놓고 시작하긴 좀 그렇잖아요.
1: 보통은 뭐 소송이든 조정이든 내가 받을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은 해놓고 들어갑니다.
0: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1: 예.
0: 빼돌릴지 아닐지 알수 없으나,
1: 네.
0: 기본적으로 그거를
1: 네,
0: 막아놓는군요.
1: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
0: 맞아요.
1: 기본적으로 주기가 싫거든요. 예,
0: 그렇죠.
1: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안 하신다는 거는 나는 이거 판결이나 결정문 받아도 돈못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혼하면서 뭔가를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럼 서로 합니까? 부부가?
1: 이제 한쪽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재산에 대해서만 그렇죠. 가압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 나한테 받을 거가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이런 거를 하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훨씬 많아서 이제 뭐 내가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0: 공동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공동명의는 이제 뭐 반반이라고 하면은 뭐 어쨌거나 공동명의 특히 이제 보통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압류는 보통 안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채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분만으로도 대출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가 뭐 걱정된다라고 하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혼 미룬 6개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남편. 빈털터리인 척한 거죠.
1: 아, 네,
0: 다
1: 그렇습니다.
0: 걸렸습니다. 네. 이거 다 원상복구해서 재산분할 제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 빌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1: 네, 내 친구와 잘못된 만남.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최약체 남편입니다.
0: 아, 내 친구와 잘못된 만남. 아, 이거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사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부분은 이제 결혼 12년 차 아이 셋이 있는데요. 이제 부인은 전업주부였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5살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나의 친구랑 부정행위 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넘은 친구고요. 우리 결혼식에도 왔고,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 알고 이제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사과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 뒤로 1년 동안 아이들을 거의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래 친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퇴사 처리가 되자 자기는 이제 돈도 못 번다라고 하면서 양육비도 거의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SNS를 보면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이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고 이제 대출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돈 못 번다라고 하면서 대출 이자를 몇 개월째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자꾸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지금 애들도 만나지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서 그냥 본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이혼하셨습니까?
1: 네, 이혼하셨습니다.
0: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외도는 기본적으로 외도는 양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일 거라고 봐요.
1: 맞습니다.
0: 근데 상대가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1: 아는 사람이면 더 상처를 받겠죠.
0: 예. 더더군다나 이 친구예요. 여자 부인의 친구고
1: 네.
0: 부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예요.
1: 네, 굉장히 뭐 이 경우에는 뭐 아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거의 뭐 본인의 속마음을 다 나누는 그런 친구하고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0: 아, 그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시면 상담하실 때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이 그렇죠. 무너지지 않아요?
1: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분노를 이제 계속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바탕에 이제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0: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재산 분할, 양육비 이런 거 떠나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1: 네.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를 한 거니까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아주 이제 나랑 가까운 사이에서 절대 부정행위가 일어났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남편은 외도를 했고 집을 나갔어요.
1: 네.
0: 그 1년 가까이 아이들조차 안 만났거든요.
1: 네.
0: 이런 이 남편의 행태. 이거 나중에 판단에 법적인 판단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당연히 이제 친권 양육권 뭐 판단에 있어서 아빠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엄마 쪽으로 친권 양육권이 가게 되고요. 게다가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않고 양육비도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장래에 양육비를 계속 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를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장래 받을 수 있는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다.
0: 지금 이혼했다고 했죠?
1: 네.
0: 앞서 그 아파트가 이 아내분이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네, 남편이었어요.
1: 네, 네.
0: 근데 대출금 안 갚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촉받는다 그랬어요.
1: 네.
0: 이혼 후에 이분들 어디서 살고 계세요? 아내분.
1: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이제 결국은 이제 대출을 부인이 떠안고 이제 인수하는 걸로 예, 됐죠.
0: 아,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아파트가 부인에게 왔어요?
1: 네, 네.
0: 근데 대출금도 부인이 갚아야 되나요?
1: 그렇죠.
0: 근데 이분 아까 전업주부라고 그랬는데요.
1: 네, 뭐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은 하셔야 되고 이제 친정의 도움을 좀 받아서 네, 그렇게 이제 인수를 하셨습니다.
0: 양육비 보겠습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1: 네.
0: 이거 양육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1: 뭐 이혼 이후에는 거의 양육비는 지급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럼 조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1: 그 뭐 이제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경우에 이제 남편 명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남편이 이후에라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직접 받거나 아니면 뭐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니면은 뭐 요새는 그 운전면허 그 정지라든가 네. 출입국 이제 출입국 안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하긴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 부분은 가진 않았고요.
0: 네.
1: 예, 뭐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뭐 그 이후에 양육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현재 아이들을 지금 키워야 되잖아요.
1: 네.
0: 이분 지금 대출금도 갚으셔야 되고 아내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고 걱정되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실지. 이럴 경우 남편에게 그냥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어떤 지시만 내리는 것보단 어떤 처벌,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1: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긴 한데요.
0: 아, 가능해요?
1: 예,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뭐 과태료 1,000만 원 이것도 거의 잘 내려지지가 않고 또 이제 양육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행 수단이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게 발해진 이후에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가 되는 그런 수단도 있긴 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것도 거의
0: 없어요?
1: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그게 양육비를 미지급으로 인해서 감치가 됐다라고 하면 뉴스에 나와요.
0: 그 정도입니까?
1: 아, 네, 네.
0: 드문 케이스란 얘기네요.
1: 예,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양육비 뭐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어쨌거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뭐 정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특히 뭐 재혼 가정이 있는 경우에 재혼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 이제 만든다던가 본인 소득은 이제 거의 0원으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는 게 쉽지는 않죠.
0: 아니 앞서 재산 분할을 위해서도 상대방 그 명의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런
1: 네.
0: 경우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나요?
1: 그 양육비 담보 제공 이제 그 3년치가 가능합니다.
0: 3년치가 가능해요. 네. 이게 양육비 이게 미지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여자 남자 마찬가지죠.
1: 네,
0: 줘야
1: 맞습니다.
0: 되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남자만
1: 네.
0: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진짜 많은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실효성은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1: 일단은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인원이 너무 작아서 그 작은 인원으로 이 많은 이제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뭐 투입을 하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이제 해주거나 아니면 양육비에 대해서 정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좀 강하게 내린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양육비를 지급하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약간 외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지금.
1: 네.
0: 사실은 이 빌런 방지위원회가 이런 사연들이 어찌 보면 그냥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이들은 진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갈 때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서로 하는 것 같고
1: 네.
0: 그게 현실로 지금 많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거고 누구나.
1: 네.
0: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사연처럼 본인이 외도하고 집을 나가고 아이들 보지 않았어요. 양육비도 지금 뭐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대 배우, 그러니까 배우자가

0: 지금은 이제 아내분이죠. 이 아내분이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1: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집이 계속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서 뭐 경매를 이제 넘어간다 이런 통지가 오는 상황에서는 일단 아내분 입장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아이 양육비들을 위해서 일정 권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도 가압류를 하고 본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치를 하고 막 설사 정말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 본인의 권리도 이제 구제받고 정말 그 경락을 뭐 본인이 그 받던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경매까지 가기 전에 남편하고 사이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인수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 SAT 정답은 대출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5: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4: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5: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와 같은 극한 더위는 누그러들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남,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동해안의 경우는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덕소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서양양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4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도 판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이어가야 한다며 세종 충청이 새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있는데 일부가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8.17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선당 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품어 안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후보와 관계 복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그것과 무관하게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 같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 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급 효과의 의문을 제기한 정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더라도 이곳에 1,600 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며 정비사업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뺀 6곳의 경우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주택이 26%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며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수가 2만 호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창고 화재의 큰 불길이 9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 사료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한때 국가소방동원령과 주변 소방서를 추가 투입하는 대응 단계를 발령했고 장비 95대와 인력 238명 등을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큰 불길이 잡히자 9시간여 만에 전부 해제됐습니다.

0: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1,600채가 파손됐고 그중 61채가 완전히 무너져 잔해에 갇힌 주민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의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으로 서부 지역 주요 도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수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리사랄다 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마니살레스와 칼리 등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의 집에 금이 가거나 아파트가 기우는 등의 피해는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우리 교민 약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는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23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6월 진행한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수단은 피의자 74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와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낮아지거나 해제됐고 동쪽 대부분 지역은 특보에서 벗어났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열대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어 온열 질환 예방은 계속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는 오전까지 산지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인천 34도, 청주 33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3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민권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데요. 이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 출산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두 건의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했습니다. 첫째, 출산을 목적으로 관광과 학업 등 임시 체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 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비자 또는 여행 허가 취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둘째, 특정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을 배제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이거나 외국 대사관 직원, 테러단체 구성원 등에 해당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라며 전 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이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요?
4: 네, 앞서 코스피는 0.95% 내린 6,24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약세장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현재는 6,377선까지도 오르는 등 강보합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에 따른 국제유가와 금리 상승, 밤사이 있었던 미국 증시의 숨고르기 여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우리 수출액이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수급 유입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로 돌아서 기관과 함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약보합으로 시작한 삼성전자는 강세 전환에 4% 넘게 오르기도 하는 등 현재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140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69% 내린 849로 출발했지만 강세 전환에 장중 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1415.7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는 141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난항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와 강세 등에 오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5: 태평양에서 발생해 무려 6,000km 넘게 이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결국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3: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가 휘청거리고 불어난 물이 창틀 끝까지 차오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시속 150km 넘는 강풍에 트럭이 쓰러지고 임시 건물도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는 물론 대형 광고판, 태양광 패널이 지붕째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정용 콘크리트 더미까지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7: 돌덩어리가 운전석까지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차고리에도 하나 떨어졌고 옆차도 망가졌습니다.
6: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 632m 최고층 상하이 타워도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125층에 있는 1000톤짜리 진동 흡수추가 50cm 정도 진폭 운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8: 한계값은 진폭 2m입니다. 1000톤의 무게 추가 건물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합니다.
6: 누적 60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져 경제 수도권을 표방하는 연안 도시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밖에 물이 차올라 졸지에 수족관처럼 변한 집. 불과 몇 분 만에 창틀 끝 천장까지 잠겨버립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직전 9살 소년이 격랑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7: 아이고, 이 사람들아, 여기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서 있지

0: 말고 빨리 여기로 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사고 현장 목격자입니다.
1: 직경 1300km 거대한 태풍에 안후이성과 허난 등 주변 지역에도 산사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전후로는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과 베이징 일대에도 큰 비가 예보돼 한여름 폭염은 한풀 꺾일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규모 7.4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1: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3: 지진이 5초만 더 계속됐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2: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수도에서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덮친 자연재해에 집중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2: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번엔 콜롬비아 강진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콜롬비아 강진 규모 7.4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4: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급인데 그 차이는 베네수엘라 지진은 10km의 얕은 지진이고 이번 지진은 깊이가 110km가 됩니다. 100km나 네. 더 깊은데요.
0: 네.
4: 이러면은 깊이가 그렇게 깊으면은 100km면 에너지로 치면 약 그거의 제곱이니까 만분의 일 수준입니다. 상당히 약한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규모 6 정도의 지진인데 피해가 크네요.
1: 지금 뭐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규모 6급의 지진인데도 그렇게 피해자가 났다는 것은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4: 일본 같으면은 그 규모 6 정도면은 그렇게 피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그 콜롬비아 지역의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 예. 이 강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지진도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이번 지진은 그 전형적인 저 브레고리 태평양판이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즈카판이라고 그게 침몰해가면서 일어난 지진인데요. 지난번 예.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이라고 전혀 다른 판이 내륙 지역의 판이 부딪혀서 난 지진은 좀 연관성이 낮은데 아무래도 뭐 인근에서 지진이 큰 지진 나면은 좀 촉발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지진의 원인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연관이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신데요. 또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망자가 집중된 곳들이 이제 커피 생산지다 보니까 지대 자체의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4: 그렇죠. 그 제일 저 지진의 그 피해라는 거는 집안의 영향이 큽니다.
0: 그러니까 네.
4: 집안의 액상화로 해서 큰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1: 네. 아, 지난달에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번에 콜롬비아 지진은 7.4의 규모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 발생 빈도가 좀 잦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4: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는 규모로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방출됐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규모 한 등급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30배 차이 나니까 만약에 규모 9짜리 동일본 지진이 나면은 이번 규모 7 지진은 30 곱하기 30 약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한 방이면은 이런 지진 한 1000번 일어난 거하고 같으니까 이게 통계상의 문제인데요. 이거 가지고 지진이 빈발했다 어쩐다 하는 거는 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피해 소식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1: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5: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이 이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행북청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 발전이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어제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요.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있는데 일부가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을 철저히 하고 실수나 의혹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선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책임, 무능이나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을 병행해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핵심 스피커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시사정각 여론조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또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은 44.3%, 부정은 51.5%입니다. 그 추이도 같이 보실까요? 네, 긍정.

0: 또 세제 개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그리고 ETF 주식시장 관련된 문제
1: 예.
0: 등등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1: 김승원
0: 들었습니다.
1: 민주당
0: 네.
1: 의원입니다. 김어준 씨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 어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어준 씨, 뭐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 여당 지지층 중에 이제 코어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했던 것이 최근에 두 달간 당청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런 얘기를 글을 올렸는데요. 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나. 그러니까 실패한 부동산 세제 도입이 지금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2: 정부의 정책은 여야를
1: 네.
2: 뛰어넘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를
1: 성일종
2: 들면
1: 국민의힘
2: 공안
1: 의원입니다.
2: 수사권 문제인데 약자 떠드는 게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약자들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관되게 그 모든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1: 예.
2: 그래서 우리가 장윤기 사건이나 또는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 같은 경우에서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을 왜 개정을 하지요? 국민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검찰의 강압 수사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그 단적인 예가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가가지고 숙자 완료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에 피해자께서 지옥에 나가라고 쓴거 아닙니까? 아주 전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국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좀 물어볼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자를 보호한다고는 무슨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완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던 것을
1: 예.
2: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따가운 것이지요.
1: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물론 당연히 세제 개편안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 집을 가지고 30년, 40년 살았던 분들한테 그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팔아라. 다른 데가 살아라. 이거 내쫓는 거예요. 주거 이전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성 없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도.
1: 네.
2: 또 ISA도 마찬가지고 그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데 이건 국정 기조를 빨리 바꿔 가지고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1: 예.
2: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일단 찬반의 이제 비율을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반대가 상당히 좀 높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반대가 43.9%.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의 지지율도 많이 빠져서 민주당 의원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굳어지기 전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뭐 개편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아직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볼땐 이재명 정부는 공정하고 좀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만
1: 네.
0: 하더라도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 또 모든 권한을 줬더니 70년 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폐해가 있었고 또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오면 1년 안에 3, 40억 혹은 100억까지 버는 그런 구조라든가 또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거기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예, 근데 쿠팡 노동자의 퇴직금 사건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진 형사 사법 체계를 갖춘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그렇지만 중요하고 긴급 사건은 서로 협력하게 이렇게 만들자는 것인데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제가 중심에서 이제 개정한 의원으로서는 가장
1: 예.
0: 달라진 점은
1: 네.
0: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든가 기소에 있어서 왜곡하지 못하도록 모든 과정을

0: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 과정의 모든 증거와 자료들도 다 녹화 혹은 녹음해서 전자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던 증거를 누락했다는 것인데 예. 그때도 경찰관이 이제 바디캠을 갖고 와서 현장을 다 촬영하고 예. 다 그것을 보관하도록 그리고 사후에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1: 예.
0: 법 왜곡죄가 살아있는 이상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수사관들은 저는 없을 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도가 국민 속에서 잘 안착할 예. 수 있도록 또 70년 만에 변하니까 국민들께서 또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체감하기 아직 처음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예. 안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뭐 이 자리가 잠시만요. 보안 수사권 정책 공방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공방을 또 시작하면 저희가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의 찬반 여부와 관련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폐지에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이 52.3%,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8.6%고요. 세대별로도 찬반을 좀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10대 그리고 30대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 워낙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이제 주도하셨기 네네.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인지 이건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아무튼 제도를 네. 설계한 한 의원으로서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점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1: 예.
0: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이번에 사회적 약자 TF를 저희 민주당 안에 만들어서 더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튼 뭐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젊은 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높은 게 왜 그런 걸까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 젊은 여성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이 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1: 네.
2: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전에 초등학교 연령을 윤석열 정부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을 내놨다가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고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예.
2: 또 이러한 선례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고 나서 안 되면 보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이런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이 부분에 이제 여론에 이제 허들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좀 이 해법을 풀어나갈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 통합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좌우명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명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시죠.
3: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역기적 발언이 치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태행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태행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건가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안규백 장관은 탈영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입니다.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0: 네, 처변 불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 마오쩌 등의 발언이 이제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놓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이 장관이라고는 직책이 만약에 뭐 다른 뭐 복지부 장관이나 다른 거였으면 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은 전 군을 다 총괄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자, 그리고 장소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앞에 놓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군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6.25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6.25 때문에 돌아가신 순국선열도 많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 가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 그, 목택동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목택동한테 가서 협의를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목택동한테 가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침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을 돌파해서 통일을 앞두었었을 때, 이 목택동이 지원하에 의해서 다시 이 38선까지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이 전쟁의 아주 뒤에 배후에 있는 주범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군의 최고인 장관이 공사의 생도들 앞에 가가지고 과연 이 얘기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많은 6.25 참전 용사들이 계십니다. 이 아마 장관께서도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국립묘지 참배했을 거예요. 거기에 6.25 전사자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장관이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전에 이 병적 기록부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떳떳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적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이지요. 전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일종의 좀 국방부에서는
1: 네.
0: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 얘기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6.25 당시에 이제 주적의 수장이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아무튼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정서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안규백 장관이 2016년도부터 처변 불경, 어떤 처한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말을 계속 좌우명의로 본인이 얘기를 해왔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장제스 주석도 처변 불경을 강조한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도 있기 때문에
0: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 철학이다, 뭐 이렇게 봐야
2: 그렇습니다. 그것이
0: 됩니까?
2: 어느 누구의 뭐 전유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그뜻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은 그 정점식 대표님이 하시니까 또 공안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아, 모든 걸다 이렇게 공안적으로 다 연결해서 색깔론을 또 입히는 거 아니냐. 지금이 지금 AI 시대고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색깔론을 입혀서 공격하는 것은 정치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1: 이게
0: 적국의 수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문학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언급한 말이다. 이런 뭐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신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니까요. 그리고 장소가 공군사관학교고 생도들이라니까요. 거기에 6.25를 일으키는데 배후에 이 전범이 목택동인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정말 비판의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2: 아니, 그 반대되는 장제스 주석도 처변불경을
1: 아니,
2: 강조했다고 얘기하지
1: 장제스 같은
2: 않습니까?
1: 경우는 처변불경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제스는 이저 6.25의 참전에 무슨 뭐큰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6.25로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과 군인들과 피해자가 많습니까? 이 피해자가 살아 계신데 국방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를 국민들께서 덮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요, 이 역사 인식과 군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군의 역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6.25 역사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에 공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미래의 장교가 될 생도들 앞에서 당시에 책임이 이렇게 큰 목택동이를 좌우명을 내 좌우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0: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병적 기록부를 못 내는 거가 또 소환이 되는 겁니다.
1: 예.
0: 지금
1: 김수현 의원님
0: 그러니
1: 반박도
0: 이
1: 좀
0: 자질의 문제가
1: 듣겠습니다.
0: 있는
2: 네.
0: 겁니다.
2: 아무튼 뭐 성일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 국방위원장이기도
1: 예.
2: 하시고 안규백 의원님과는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1: 네.
2: 안규백 장관은 뭐 국가안이라든가 안보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 예.
2: 그래서 이 사태는 더뭐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게 전혀 도움은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안규백 장관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1: 예.
0: 예, 그 부분은 뭐 얘기를 안 하고
1: 근데
0: 있지요.
1: 그렇게 공세를 강하게 하셨습니까?
0: 자,
1: 예.
0: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공적
1: 예.
0: 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으로서
1: 예.
0: 활동하고 의원들과 관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인품적인 사적 관계지만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예.
2: 글쎄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예,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리라고는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좌우명 논란이 일다 보니까 과거 탈영 의혹이 논란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고, 이에 대해 더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제 취지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얘기도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3: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4: 김영수 예비역
3: 그럴듯한
4: 해군
3: 거짓말하고
4: 소령입니다.
3: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 이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5: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4: 정빈나
5: 없습니다.
4: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6: 그 주장하신 김영수 전 소령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인가요?
5: 별도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6: 그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왜 고발은 안 하시는 건가요?
5: 그분이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뭐 탈영 의혹에 더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따로 이제 맞고소하거나 이런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참 소극적 대응이지요. 이 소극적 대응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장관 직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장관 스스로가 증명해내야지요.
1: 예.
0: 그리고 이거는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다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질문을 했고,
1: 예, 청문회 때요.
0: 예, 그리고 학교에서 복학해가지고 공부했었던 그 학적 기록부하고 다 내놓고 이야기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탈영을 영창을 갔다 왔다고는 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이게 사실이냐고 직접 물어봤고, 또 그게 해명이 명확치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1: 예.
0: 제가 정회를 선언을 하고.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이거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 세 명만 보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밥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기록이 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여야 간사 위원장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덮겠다. 그리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줄 테니까
1: 네.
0: 이거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이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거 보면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다시 불거진 거란 말이지요. 전 이거를 왜 클리어를 못 하는지,
1: 예.
0: 이거 못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 병적 기록 하나만 보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텐데 언론에서도 이제 재차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마침표가 안 찍혀서 그렇거든요.
2: 글쎄요.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정 의원님도 다 검증을 하셨고
1: 예.
2: 일단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증거 없이 김영수 씨는 이제 전문 들은 사실을 갖다 얘기하는
1: 예.
2: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크게 증거 능력도 없고 증명력도
1: 본인도 뭐
2: 없는.
1: 기록을 봤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인데
1: 예.
2: 새로운 확실한 증거 없이 이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1: 예.
2: 또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1: 사관학교 통합 이런 거 말씀하시는
2: 그렇습니다.
1: 겁니까?
2: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안기부 장관의 그

0: 또 인사청문회와 또 이게 지금 탈영이면은 한 3, 40년 전 얘기했네요. 그때 일을 갖다가 들어서 다시 또그 약간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2: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게 검증이 안된 겁니다. 검증을 요구를 했지요.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출을 안한 거예요.
1: 예.
2: 안한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1: 네.
2: 임명을 한 것이고, 그 임명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욱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얼른 내놔야지요. 이거 안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50만 대군을 이끄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예를
0: 같은
2: 들어서 국방부.
0: 논리라면은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영도 아니고 완전 미필 아닙니까? 예?
2: 그거 다
0: 부동시라고
2: 증명해냈잖아요.
0: 해서 그럼에도
2: 다
0: 불구하고
2: 증명해냈잖아요.
0: 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2: 탄력
0: 또
2: 문제하고.
0: 부동시가 할수 없는 그런 운동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왜 검증을 하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추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 아니.
0: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 아니지요. 부동시 같은 경우 다 그게 의료 기록이 다
1: 예.
2: 있는 거예요.
1: 예. 지금
2: 그래서
1: 부동시 얘기 논란까지는 얘기할
2: 자,
1: 건 아니고요.
2: 그래서
1: 예.
2: 이거는 더더욱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관련되고 통솔과 관련되는
1: 예.
2: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한 이야기까지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빨리 군의
1: 네.
2: 안정을 위해서도 장관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클리어 해주는 게
1: 예.
2: 좋습니다.
1: 어쨌든 뭐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국직과 국정 과제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키를 쥐고 이제 추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마오쩌둥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장관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11: 여러분의 미래를
10: 미래를 재능대학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선 RDD 100%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는 볕이 무척 강해서 모자나 선글라스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폭염특보는 많이 해소됐는데요. 근래 들어 가장 적은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전남 서부, 경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고 현재 서울 31.9도, 대구 28도, 광주 2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 2터널 부근 갓길에서 화재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경기광주 나들목에서 정체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 주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인데 여의 상류에서 여의 하류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도 작업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홍제 구간 3차로에서 점검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한 열도미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한데요.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1: 굉장한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은 사라져버렸잖아요.
2: YTN 재난자문위원 K클라이밋 대표입니다.
1: 태풍은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격 우리나라 쪽 들어오질 못하죠.
0: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3: 이번 주 중후반 제15호 태풍 차놈이 약화된 이후에도 남은 수증기와
2: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영향으로
3: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차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네, 밤사이 경기 평택시 청보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 네, 관련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어서 오세요.
6: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네, 불이 몇 시쯤 난 거예요?
6: 네, 이 불은 오늘 새벽 0시쯤, 그러니까 자정쯤에 경기 평택시 청보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났습니다. 지금이 12시 반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12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예. 새벽 0시쯤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로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 내부에 화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 이 직원들이 모두 귀가를 했다고 해서 대피 인원도 따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의 기숙사 노동자 한 12명 정도가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화재 원인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 원인은 나온 게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진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5: 일단은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까, 지금?
6: 네, 맞습니다. 일단 9시 조금 넘어서 오늘 초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불을 잡았다는 뜻이고 지금은 잔불 진화 작업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4: 현장에서 연기는 막 계속 나더라고요.
6: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취재 기자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이 보니까 계속 연기가 나고 연기가 검정색이었다가 또 희뿌연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긴 하더라고요. 또 당국 대응을 조금 보면 새벽 1시 반쯤에는 대응 1단계, 또 2시 40분쯤엔 2단계를 발령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시도 장비까지 총력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국가 소방 동원령이라는 게 있는데 새벽 3시 40분쯤에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8시 반쯤에는 대응 단계가 모두 해제가 됐고 또 이 소방 동원령까지 다 해제가 됐습니다.
4: 네. 아무래도 창고 안에 위험 물질이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었는데 정확히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6: 예, 이 지금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보관, 제작업, 운송, 운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일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위험물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 이렇게까지 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면은 창고가 모두 7개 동

0: 으로 되어 있고요.
1: 예.
0: 그중에서도 알코올, 또 석유, 뭐 이런 위험물 허가량이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까지 보관 중이라고 해서 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한 동을 들여다보면 위험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진짜 자칫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화재 발생 동을 포함해서 그런데 다행히 두개 동에만 피해가 있었고 나머지 다섯 개 동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인데, 그럼에도 위험 물질이 있어서 또 타고 있죠. 주변 피해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 소방당국 설명을 들어보면 소방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주변으로 옮기진 않을까 이
1: 예.
0: 부분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화재 발생 장소 주변에는 식품 공장, 철강 공장, 폐차장 이렇게 일종의 공장이 많은 산업단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2: 예.
0: 다행히 이 소방당국이 대응을 잘 해줬던 덕분에 인접시설로 불길이 번지는 거는 차단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 또 차량은 우회를 해달라 이런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1: 네. 앞서 현장에서 송수영 기자가 역한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위험물질 연소되다 보니까 환경오염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이 이제 물로 불을 끄고 있는데
1: 네.
0: 이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창고이기 때문에 이 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면은 정말 환경오염 우려 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 평택시와 환경오염 통제팀을 따로 꾸렸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통제팀 차원에서 소방 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하천에 둑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 7시 기준으로는 하천에 유해물질 유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국은 화학물질 종류와 발화 요인, 또 유독가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1: 예.
0: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 때문에 현장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 자, YTN으로 이번 화재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들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지금 저희 제보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이고요. 그 옆에 보면 시꺼멓게, 희뿌옇게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촬영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인데요. 서평택 분기점 인근에서 촬영된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접근하면서 전하기로는
1: 예.
0: 목적지까지 10km 정도가 남았는데 연기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 직선 거리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기가 아주 크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두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시간이고요. 도로 너머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1: 예.
0: 연기 사이로 지금 조그맣게 빨간 불빛이
1: 네, 하단에 보이네요.
0: 불길이 보일 텐데요. 이 제보자분과 연락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먹구름이 낀 거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이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 취재진 전원으로는 이 화재 초반에는 펑펑 터지는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하네요.
1: 지나는 분들도 많이 놀랐겠어요.
0: 예, 아무래도 바로 좀 이제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다음 영상을 보면, 예. 지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뒤쪽까지 뻗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새벽 5시쯤에 안중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한 화재 모습이거든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될 정도로 이큰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 우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회부 취재기자였습니다. 김다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안성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오는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먼저 어떻게 발생한 사고입니까?
3: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승용차의 앞쪽부터 절반 이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마주 서 있는 덤프트럭 역시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삼중면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승용차에 타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고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6차로였고 중앙 분리대는 없었는데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숨진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0: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중학생 참변뿐 아니라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서울 상봉동.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SUV를 사설 구급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보행자를 덮쳤고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구급차가 신호를 어겨가며 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부터 켜는 사설 구급차들 때문에
3: 고화성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2: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1: 환자를 살리겠다며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 되려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구급차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4: 보험개발원을 통해 11개 보험사에 접수된 구급차 사고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사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명, 지난해에는 9명이나 숨졌는데 최근 5년간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해마다 수백 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4,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파손된 대형 사고만 해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1: 구급차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집계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사설업체에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5: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응급으로 체계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3: 의사회 회장입니다.
5: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1: 보건복지부는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여야는 집값 상승과 공급 절벽 책임을 미루며 후속 입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0: 네, 오늘 아침에도 여야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죠.
6: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정작 국민의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7: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의석수 우위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야당 탓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지역 26만 호 주택 공급을 외쳐왔는데 4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출범 1년 공급 성적표를 놓고도 꼬집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8: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6: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은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윤덕 장관 등 기관 증인들도 대거 나올 예정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실상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6: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6일 남았습니다. 권리당원 3분의 1 안팎으로 최대 격전지죠. 호남에서 첫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때 못했다면 13일에서 14일 ARS 투표가 이뤄지고요. 또 15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현재 1.48%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구도 속에 결론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 후보는 오늘 전북 전주 현대차 공장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정 후보는 온종일 전남 광주를 누빕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전남 광주 지역 대학부터 방송까지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현재 친명, 친청 간 3대 2 구도인 최고위원 후보 성적도 관심입니다. 당선권 끝자락인 5위를 놓고 친명 김용 그리고 친청 이성윤 후보가 지역별로 엎치락 뒤치락인데요. 누적을 기준으로는 5위가 김용 후보로 우세한 편이지만 6위인 이성윤 후보와 0.77%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이변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 간에 새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당원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진 의원 33명에 보낸 장대표 퇴진 연판장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할 예정인데요. 당내에서는 3선, 4선 의원들 일부가 별도 회동을 준비하는 기류도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나흘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원 서명 2만 3천여 개를 받은 거로 나타났는데요. 차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명도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외치는 당원들이 최근 2만 2천여 개, 지금 기준으로는 2만 7천여 개 서명을 받은 데 맞불 성격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간 새 경쟁 조짐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재가동한 조강특위부터 오늘 오전 선출직 공직자 TF회의, 그리고 이달 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한 발표 계획까지 곳곳에서 당권 강화 행보를 예고하는 분위기라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0: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2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1,600채가 파손이 됐고 그중에 61채가 완전히 무너져 잔해에 갇힌 주민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의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으로 서부 지역 주요 도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지진 발생 직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약 8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200명이 숨진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지않은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세개 주를 커피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시 건물 60에서 70%가 파괴되는 등 20억 달러, 당시 GDP의 2%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해서 파고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YTN 한상욱입니다.
2: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에게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 또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건희 씨가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받았다,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3: 근데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2: 예.
3: 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 백을 줬는데
2: 네.
3: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이제 증인을 출석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 이제 증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이번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2: 네.
3: 일단 뭐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뭐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2: 예.
3: 자기가 이제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서 알았다 이것 자체는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몰랐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걸좀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공인은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김기현 측에서 준 로저 비백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자필 편지.
2: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내용이죠.
3: 저런 포스트잇까지 예.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건 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뭐 사실은 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이제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이 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 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백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본인은 직원들이 뭐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줄 때 뭐 좀 티를

0: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옷을 여러 옷을 입다 보면 이제 클러치 백, 이제 작은
1: 네.
0: 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았을 때도 인지하지
1: 아,
0: 못했다.
1: 예.
0: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이제 또 하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몰랐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보강되는 진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준 백, 로저 비비백도 있지만
1: 네.
0: 내가 짝퉁으로
1: 예.
0: 당근마켓 산 로저 비비백이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이게 김기현이 준 로저 비비백하고 자기가 짝퉁으로 산 로저 비비백하고
1: 예.
0: 분간없을 정도의 어떤 백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1: 영부인이
0: 왜냐하면
1: 또 짝퉁을 사는 게
0: 그래요.
1: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0: 그렇죠. 이제 짝퉁
1: 아니에요.
0: 자체는 사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걸 제주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영부인이 어떤 옷차림에도 짝퉁을 들고 다니면 그건 다 표가 나 있거든요. 다 언론이 다 찍어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만약에 하나 대한민국 영부인이 백을 들고 왔는데 짝퉁이더라.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랄지 영부인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없고 그냥 외모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배적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2: 네. 재판 중에 또 김건희 씨가 특검을 향해서 뭐 그간의 영부인들 다 자기처럼 조사해봤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태도가 지금까지 재판과는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좀
0: 근데
2: 보여줬어요.
0: 저것도 사실은 특검치 질문을 좀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백과 선물과 편지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백과 선물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마치 부인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백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렇게 아마 그 특검의 질문을 좀 착오로 일으킨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냐, 영부인들 다백 받는 거 아냐 모르냐, 왜 이걸 이례적이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절도범이 뭐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경찰이 취조를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나 말고도 절도한 놈들 많은데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영부인들은 조사해봤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너무 좀 나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진술이 이런 생각을 한것
0: 근데
1: 같은데.
0: 이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나눈 거에 그렇게도 있잖아요. 뭐 김정수 여사랄지 이런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해가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 뭐 그런 생각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뭐 특검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 뭐, 이렇게도 항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이 판사님이 판사가 김기현 부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백을 줬느냐 안 줬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백을 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김건희 씨한테는 뭐 형사적으로 불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뭐 백을 받았잖아요. 죄는 안 되지만 받아서는 안될 백을 받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추궁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면 판사가 계속 아니 그게 말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 그게 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김건희 씨가 했던 걸로 보여요.
2: 또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런 발언을 뭐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0: 아니 이제 피의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2: 아, 증인이.
0: 증인인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 200이나 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길에 나오면

0: 증인이 깎아달라고 할지 아니면 사진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 취소를 해줘요.
1: 예. 예,
0: 그러니까
1: 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되는
0: 거의
1: 거군요.
0: 깎아주는
1: 예.
0: 게 아니고
1: 예.
0: 그냥 없던 걸로 하자.
2: 이런 말안 했어도 그러면.
0: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을 아마 주위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1: 예.
0: 이렇게 미리 언급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아주냐 뭐 50만 원 깎아주냐 이제 그런 뉘앙스 들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1: 예.
0: 불편할 수 있죠.
1: 네. 어쨌든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근데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
1: 예.
0: 근데 저 금액도 뭐 제가 알기로는 로저비비 빼기 한
1: 예,
0: 60만
1: 200만 원대로
0: 원대,
1: 알고 있습니다.
0: 200만
1: 예.
0: 원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1: 네.
0: 거기에 뇌물성 가까운 청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정도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식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하고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0: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저희가 관련 재판은 저희가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축구협회 성접대 수사 관련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이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2: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파에 이제 윤리 규정이 있는데
1: 예.
0: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5년 정도 흐른
1: 네.
0: 사건이기 때문에 피파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올림픽은 달라요. 올림픽은 이제 IOC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1: 네.
0: 거기에는 뭐 시위가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 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그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예. 다음 달 아시안컵이나 내년 1월 뭐 아시안컵 이런 거는 뭐 출전하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0: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1: 예.
0: 왜냐면 이제 피파는 공소시 피파 윤리 강연은 공소시가 끝났지만
1: 예.
0: IOC 위원회는 또 이거 이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마 그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 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도 이해가 된게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2: 네.
0: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이제
1: 예.
0: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아시안컵 참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특히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관련된 거. 그때 우리가 3인가 했던가요?
1: 예.
0: 그런 4강 안에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건 뭐 제가 볼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1: 예,
0: 봅니다.
1: 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제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 냈는데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내가지고 또 사과문이 굉장히 좀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0: 근데 내부 구성은 몰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1: 예.
0: 그다음에 일부가 저지른 비위행위다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또 십 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1: 예.
3: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태움.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교육입니다만 정말 이걸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7: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 잘 듣겠다.
8: 아,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일을.
7: 어? 쟤 좀 봐. 저기 앉을 짬이야? 말이 돼?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6: 의료 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돼온 태움. 최근 또 한 명의 젊은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7살이었죠.
8: 선배 간호사를 태움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7: 동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던데?
8: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태도 불량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게 아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6: 간호사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고 버텨볼게 말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뒀고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7: 이게 뭐야? 세 명 중 한 명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처분은 훈계?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야?
6: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의 처분도 훈계에 그쳤다고 하죠. 이후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만약 병원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6: 네, 27살의 간호사 강 씨가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9: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씨는 2023년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부탁으로 잠시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앉을 짬이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진술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6: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행위들이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무튼 강 씨가 병원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9: 유족 측의 설명과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간호사 등에게 고통을 알리고 특정 선배와 근무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근무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노동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호소가 들어오면 병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도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마주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조치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6: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둔 뒤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고 이후 달라진 게 혹시 있었을까요?
9: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퇴사 뒤에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도 그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병원의 시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병원의 내부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분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6: 유족 입장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만 인정된 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단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9: 집단 태움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고 폭언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보면 단순한 업무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계속 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의 진술,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노동당국의 판단과 별도로 괴롭힘의 범위나 관련자 책임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6: 사건이 알려진 뒤에 경찰은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도 입건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9: 태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 문제가 될 수 있고 겁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을 입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 혹은 서로 역할을 나눠 괴롭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 자, 앞서 전해주신 구체적 발언들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9: 네.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머리가 있느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은 잘 듣겠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개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눈치지의 말 역시 당시 상황의 반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움 사건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 행위가 모욕 혹은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한 장소, 주변의 사람,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고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측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9: 기준은 교육이라는 목적만 내세울 것은 아니라 실제 방법과 정도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등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것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됐는지, 다른 교육 방식이 가능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에게 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을까요?
9: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강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강 씨의 선택에 중대한 원인이 됐고 가해자들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엄격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강 씨가 반복해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가해자와 병원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지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유족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액수는 인과관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6: 현행법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9: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모욕이나 폭행 같은 별도 범죄가 확인돼야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나 보호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제재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상황마다 달라서 너무 넓게 규정하면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의 논의와 함께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병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형사처벌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가혹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화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떤 이제 비슷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병원 책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 있겠습니까?
9: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와 유족 측의 설명처럼 강 씨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의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마주쳤다면 병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도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6: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니 이제 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에서 비가 오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큰 정체는 없지만 작업 구간 주변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자유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성수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지고요.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가양대교부터 밀립니다. 일산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4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홍제 구간 3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 중이고 홍지문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10: 오늘 새벽 경기 평택시 청구급에 있는 위험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1: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끝에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12: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 창고 앞입니다.
11: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2: 네, 제 뒤로 불이 난 창고가 보이실 겁니다. 창고의 기둥과 뼈대는 모두 까맣게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굴착기가 들어가 잔해물을 철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아침 8시쯤 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한때 하늘이 회색빛이 될 만큼 연기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금에 있는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

0: 구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와 2단계는 물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응단계와 소방동원령이 해제됐고 오전 9시쯤엔 큰 불길이 잡히면서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1: 네, 위험 물질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입니까?
0: 네, 이곳 창고는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석유나 알코올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위험 물질 보관 허가량만 해도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입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창고 안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얼마만큼 보관되어 있는지는 이 소방당국이 불을 모두 끈 뒤에 확인할 방침입니다.
2: 화재가 현재 반나절 이상 이어지고 있는 건데 주변은 괜찮습니까?
0: 네, 저도 이렇게 근처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일반적인 탄내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화학안전관리단이 화재 현장에 급파돼 유해물질을 측정했는데 측정 결과 유해성이 우려될 만큼 유해물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와 유독물질이 섞여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천에 뚝을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직후인 오늘 새벽 1시쯤엔 인근 공장 직원 1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정부는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을 우회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창고 앞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곤 하지만 피해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2: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며 양식장마다 매일 어류 수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3: 네, 경북 포항에 있는 강도다리 양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고수온 때문에 양식장 피해가 크다고요?
3: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횟감으로 사랑받는 이 강도다리를 기르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바다에서 직접 바닷물을 퍼 올려서 한 40만 마리 정도를 기르는 대규모 양식장인데 이곳도 고수온의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루에 몇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고 불과 오늘 아침에도 3천여 마리의 강도다리가 폐사해서 지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다리를 키우기에 최적의 수온은 20도 안팎인데 이달 들어서 극심한 폭염으로 수온이 28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거의 40도에 달하는 극한 더위를 겪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탓에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1% 정도씩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 들여온 100마리 중에 70에서 80마리 정도를 출하하면 그해 수확이 괜찮은 거로 보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4: 해서 키운 내 새끼가 뭐 자기도 고기도
5: 강도다리 양식 어민입니다.
4: 아니기 때문에 점차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순서대로 지금 폐사가 나고 있거든요.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합니다.
1: 고수온 현상이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136개 양식 어가에서 어류 182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습니다. 넙치나 강도다리, 또 숭어나 조피볼락같이 우리 식탁에서 익숙한 생선들인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양식장 주변에서도 하루아침에 거의 10만 마리 가까운 어류가 폐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피해가 100만 마리 정도로 가장 컸습니다. 액체 산소로 바닷물 온도를 낮추거나 수온이 낮은 15m 깊이 바다에서 물을 퍼오는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나마 희소식은 최근 태풍 영향으로 수온이 조금 내려갔다는 점인데요. 며칠 전까지 28도였던 수온이 이번 주 들어서는 27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일본에 상륙하는 15호 태풍 차노미 동해에 진출하며 바닷물을 뒤집으면 고수온이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원래 적정 수온보다는 훨씬 높은 탓에 피해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 양식 어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강도다리 양식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또 비가 오지 않아 곳곳에 가뭄도 걱정인데요. 특히 남부지방이 심각합니다.
1: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더위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안 와서 걱정입니다.
2: 네, 이제 가뭄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72.3% 수준이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강수량이 68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7월에는 300mm 넘게 와야 하는데 평년의 21.9%,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기상학적 가뭄인 기상가뭄은 최근 6달의 누적 강수량을 측정해 총 4단계로 나눕니다. 평년의 65%에 못 미치면 약한 가뭄, 55% 이하면 보통 가뭄, 45%에도 못 미치면 심한 가뭄인데 이 심한 가뭄이 20일 이상 누적되면 극심한 가뭄입니다. 부울경 지역 지난달 약한 가뭄이 14.1일, 보통 가뭄 6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기상 가뭄이 며칠이나 발생했는지 지도로 나타내 봤는데요. 부울경 지역의 7월 기상 가뭄 누적 발생 일수는 20일이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13.4일, 전북이 7.7일을 기록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6월에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이 통계가 나온 이후인 8월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0: 비 소식이 간절한데 언제쯤 올까요?
2: 중기예보가 앞으로 열흘, 그러니까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내일부터 사흘 정도 비예보가 있습니다. 태풍 차놈의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15호 태풍 차놈은 오늘 밤 9시쯤 도쿄에 상륙해 내일 아침 열대저압부로 변질할 전망입니다. 내일 밤 동해안에 올 즈음에는 온대저기압이 되겠지만 남아있는 비구름이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지금으로선 앞으로 열흘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이 딱히 없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제15 태풍 차놈이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 9시쯤 도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차놈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동북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0km 속도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4m입니다. 일본을 관통한 뒤에는 저기압으로 약해져 동해로 이동할 것으로 일본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해 무려 6,000km 넘게 이동한 제13호 태풍 돌핀은 결국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1: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가 휘청거리고 불어난 물이 창틀 끝까지 차오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시속 150km 넘는 강풍에 트럭이 쓰러지고 임시 건물도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는 물론 대형 광고판, 태양광 패널이 지붕째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정용 콘크리트 더미까지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4: 벌덩어리가 운전석까지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차고리에도 하나 더 떨어졌고 옆 차도 망가졌군요.
3: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 632m 최고층 상하이 타워도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125층에 있는 1,000톤짜리 진동 흡수추가 50cm 정도 진폭 운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4: 한계값은 진폭 2m입니다. 1,000톤의 무게추가 건물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3: 60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져 경제 수도권을 표방하는 연안 도시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밖에 물이 차올라 졸지에 수족관처럼 변한 집, 불과 몇 분 만에 창틀 끝 천장까지 잠겨버립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직전 9살 소년이 격랑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4: 아이, 사람들아, 여기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여기로 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사고 현장 목격자입니다.
3: 직경 1,300km, 거대한 태풍에 안후이성과 허난 등 주변 지역에도 산사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전후로는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과 베이징 일대에도 큰 비가 예보돼 한여름 폭염은 한풀 꺾일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1: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4: 만약 지진이 5초만 더 계속됐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피해 주민입니다.
5: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4: 수도에서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콜롬비아 국민을 덮친 자연재해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에스프레이아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5: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번 지진은 1,200명이 숨진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때 못지않은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6: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커피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직층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시 건물 60에서 70%가 파괴되는 등 20억 달러, 당시 GDP의 2%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구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해서 파고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YTN 한상욱입니다.
1: 이번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우리 교민 약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오늘 새벽 경기 안성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1: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오는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0: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자세한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덤프트럭과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승용차의 앞쪽부터 절반 이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덤프트럭 역시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삼중면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승용차에 타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고,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6차로였고 중앙 분리대는 없었는데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숨진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2: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는 달리 어제 재판에서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자,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의 부부 모습. 어제 먼저 그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5: 로저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6: 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7: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부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8: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사모님께서 플러스백 전달하시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9: 사실입니다. 말씀드릴게요.
2: 네, 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이제 이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 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어떤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한 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은 또 오지 않아서 사실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 물건을 수수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0: 예. 자,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자필 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자 이고은 변호사께서 좀 지금 함께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0: 사실 포스트잇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가방을 수수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본인이 직접 받았다던가 이러한 인정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부인이 처벌받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워낙 또 명품 가방 내지는 가짜 가방 등이 많았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어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서의 이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취지의 또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씨가 저렇게 이제 공식석상에서 클러치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영부인에게는 이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옷마다 여러 가지 그 클러치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품도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부인이 가품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4: 일단 법률적으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3: 손정혜 변호사.

0: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금액의 물건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윤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모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의 장소에서 클러치백이 다수 이제 현출이 됐고 그럼 그 가방은 어디서 났냐? 똑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막 회피 방어 작전으로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품이에요. 짝퉁이면 100만 원 이하이잖아요. 예를 들면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이하라고 봤다면 이건 가품들이고 가격이 싼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고가의 선물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로서 수수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샀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느냐?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를 싸게 샀을 뿐입니다.라고 사실은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만 해도 어디서 가품을 산다고 한다면 지인들한테 사실 그렇게
1: 얘기
0: 당당한 사항은
1: 못하죠.
0: 아니잖아요. 가품을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명품을 가품으로 산다고 영부인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1: 그러게요.
0: 불구하고 왜냐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상표법 위반의 어떤 상황을 조장하는 게 가품을 자꾸 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들이 알수 있는 이 증언을 했다라는 것은 혹여나 또다시 나올 수 있는 클러치백에 대한 법률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 이미 우리는 목걸이 때도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들은 바가 있죠. 그 연속성으로 이 주장도 이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특검에서 여당 당대표 부부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자,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느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반문을 한것 같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3: 이 사건의 증언대에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간 특검에 대해 쌓여왔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토로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김건희 씨 같은
4: 이고은
3: 경우에는 자신의
4: 변호사입니다.
3: 재판에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답변을 할 뿐, 본인 스스로 나서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공식석상에서는 이 카메라에 뭐 인사를 한다던가 송구하다던가 이렇게 짧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제 있었던 재판은 사실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부부의 재판이고 이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언대에서만큼은 그간 이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쌓였던 불만 이런 것들을 좀더 격양돼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검사한테도 영부인 수사 얼마나 해봤냐, 당신이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사실 질문은 이 증인신문에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것이지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인데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을 토로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5: 특검에 쌓인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였는데 재판부가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그럼 답변을 해야 되냐,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은 이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없다,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맞는 말을 판사가 한 것인데 이제 김건희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있었던 재판이 본인 재판은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설사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혹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서도 다소 날카로운 모습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으로서는 증언 거부권 인정이 안될 때는 잘 모르겠다라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답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참석한 본인의 지금 위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는 재판들이, 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재판에서의 이 태도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0: 일단은 태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피고인 신분이라면 재판장은 정말 심판 때에선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유무죄 판단도 하시고 양형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격양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우리가 권하죠. 오히려 반성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깊이 반성하고

0: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리스크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증인 거부권 행사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난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다가 혹여라도 허위 증언으로 인식돼서 또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다라는 또 법률적인 어떤 방어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이라도 유리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증언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어 했으나 명품 이 클러치백을 수수받은 사실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 특검 측에서 못 이끌어낸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어제가 뭐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압적이다.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한쪽 판만 들지 말고 공정하게 좀 들어달라, 정확하게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고, 김건희 씨도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 죄의 유무는 대가성 여부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소사실 내용을 좀 보면요. 지난 2013년 3월에 당대표 선거 때이 통일교신들을 동원해서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 것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는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부정한 청탁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예우 차원이다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이 가방을 주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예우의 차원이었는가 아니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가 이 부분을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자, 다음 달 28일에 지금 결심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검찰 측에서 어떻게 구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 자신의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이 됐는데요.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조수빈입니다.
4: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3: 47년 4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어떤 근거였습니까?
0: 일단 헌법 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할 때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이상의
5: 손정혜
0: 형을 선고받지
5: 변호사입니다.
0: 않은 사건은 양형부당 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이 점을 이제 위헌적이다. 예를 들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기했으나 모두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앞서서는 징역 42년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있었고 또 강제추행으로 이제 징역 4개월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을 받으니까 상고심으로 양형부당만을 위해서 상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앞 사건과 같이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왔을 거고 그럼 나는 상고심 가서 양형부당을 다퉈볼 소지가 있었는데 징역 5년만 나오다 보니 현저한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심으로 갈수 없고 상고되면 이게 상고 이유를 삼을 수 없어서 기각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의 어떤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3일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결로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0: 기본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징역 10년이라는 건 중형이 선고된 사람만 양형부당을 법원에서 좀 살펴봐 주겠다라는 취지이죠. 모든 사건 5년 미만까지 또는 분리기소든 뭐든 앞서서 확정된 형과 합쳐서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대법원

0: 가져가서 양형 부당을 하면 대법원은 마비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을 땐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사건 수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고,
1: 네.
0: 어떻게 상고심의 이유를 삼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 모두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그에 이를 만큼의 헌법에 위반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2: 네. 그런데 이 조주빈 측에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등권 그리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이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주빈이 42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9년에 있었던 성범죄로 검사가 다시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5년이란 형을 받았다. 이 부분은 검사가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나는 3심에서 10년 이상이 돼야만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쪼개기 기소를 당해가지고
3: 이고은
1: 5년밖에 못
3: 변호사입니다.
1: 받아서 나는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나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법원이 받아들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자 자신이 직접 헌법 소원까지 했는데 아까 손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포함해서 다투는 것은 이 재판관의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헌법 소원마저도 기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4: 네.
1: 같습니다.
4: 앞서서 이제 조주빈의 그 녹취를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처럼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공분을 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어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뭔가 어떻게든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1: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주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N번방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4: 네.
1: 성착취물 제작 배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될수 있는지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조주빈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42년이나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4: 네.
1: 때문에 이후에 추가 기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헌법 소원이라든지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이 할수 있는 법 기술은 총동원을 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적 구제 수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4: 네.
1: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두 다 기각이 돼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를 돌이키긴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2: 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만큼 그만큼 좀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룰 사건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일단 고열과 의식 저하 상황이 있다. 아이가 아프다라고 이제 신고 연락, 119 연락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병원을 이제 전전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 아동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박이라든가 다친, 이 때린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건이 이제 경찰에 신고되면서 더 알려진 사건은 이 사망 직전에 이미 아이가 스스로 두 차례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나아가서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찾아와서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1살 아이는 아동학대로 지금 숨진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도 주변 어른들도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건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4: 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지금 이제 CCTV를 보신 것처럼 아이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나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8시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 묶여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지금 목사 측에서는 또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까 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용변을 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풀어주었다라고 변수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38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일반 어떤 상해치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로서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치사일 것인가, 미필적 고의까지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38시간이나 아이를 결박했을 때 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과연 예견할 수 있겠는가. 예견을 넘어서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용인의 의사까지 인정된다면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과연 38시간이라는 이 비이성적인 시간 동안 아이를 결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네. 38시간 동안 묶여있다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의식이 떨어진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마다 아이를 살리려는 시도를 과연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가, 즉 아이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했는가가 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또 이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는 과실범을 가릴 수 있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38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해서 타임라인별로 어떠한 구호조치들을 했는가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목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0: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외할머니랑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외할머니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아마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이제 학대 의심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4년에도 한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2026년 8월 초에만 하더라도 두 건의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근데 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했을 정도면 얼마나 사안이 심각한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초 외조부하부도 분리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아동학대 특례법상 임시 조치 중에는 보호시설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보호시설에 임시 조치를 했다라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외할머니가 학대 가해자였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에 있는 아이와 외할머니를 분리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조치이고 합당한 조치인데 왜 하필 교회로 또 보냈을까라는 예. 의구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일단 경찰 관계자는 여러 건의 의심된다라는 사건의 처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고 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계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게 사망 직전 3일 전입니다. 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보호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논의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학대가 또 발생했다는 거고요. 3일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더라면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4: 예. 자, 저희가 이제 뭐 아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가는 CCTV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그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까라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한 이후에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3: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5: 배우 하영 씨입니다.
3: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4: 네. 의사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간호사로 출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병원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이런 것이 연계돼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이름으로 특정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일단 안상호라는 증조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질 수 있고 의료계를 굉장히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4: 네.
0: 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서양 의술이나 의학 발전에 굉장히 현격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친일 행적도 굉장히 비교적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알려지고 있고 관련된 기사들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배우 하영 씨는 어찌됐든 본인이 증조부를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4: 네.
0: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영 씨를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지탄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친일 행적인 증조부가 있다라면 이제 증조부 얘기나 집안 얘기를 할 때 대중들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 좀 자제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증조부가 뭐 고종황제도 진료하고 이런 게 약간 좀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니까 친일 행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4: 예.
0: 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응도 부실했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데 왜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가도 문제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감수성이 친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친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2: 예.
0: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좀 여론이 양갈래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2: 네, 특히나 이제 오늘 날짜도 8월 11일 이제 광복절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시기적인 시점에서도 좀 미묘한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적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의 대처가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친일 부분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섣부르게 했다가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4: 예.
1: 말씀 주신 대로 이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지금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1916년 이 대정 침묵회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라고 소속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침묵 회 자체가 서울에서 1916년에 조직된 친일단체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인물이 이완용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는 처음에는 친일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목회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입장을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4: 예.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친일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도 좀 일단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광복절을 앞둔 시기라는 부분도 또 이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하영 씨가 어떻게 그리고 소속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이번엔 짚어보겠습니다. 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에서 도마뱀이 목격이 됐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숲을 빠져나와서 산책로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는데 영상을 좀 일단 먼저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의 그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크기가 크더라고요. 무려 1m로 추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글쎄요, 이 정도로 큰 도마뱀을 아파트 단지에서 맞닥뜨린다면 정말 다들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 광교에 워낙도 신혼부부들도 많이 살고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나 길 가다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물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만한데요. 지금 이 멸종 위기종의 2급이라고 합니다. 2급인 이 무랑 도마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원 광교에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출몰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요. 이 모습을 본 이 동영상을 주민들이 촬영을 해서 이걸 공유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견된 곳 자체가 초등학교와 도서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1: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국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러한 동물들이 지금 도심에서 발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샴 악어도 발견이 돼서 포획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동물이 왜 잇따라 발견이 될까?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0: 일단 어디서 나온 건지를 먼저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놀란 건 놀란 건데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마뱀이 등장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누군가들의 행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5: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0: 우리나라의 수입이 금지됐건 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이걸 분실한 건지 아니면 버린 건지 일단 이런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라든가

0: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이 구매라는 것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아마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이런 생물이나 동물 데려와가지고 몰래 반입해서 파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죠. 수익
1: 네네.
0: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 저런 상황이 좀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생태계 교란종 품종들 있잖아요.
1: 예.
0: 이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금지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또 이런 희귀한 걸 갖고 싶어 하는 잘못된 욕망으로 이게 매매가 되고 그러다가 관리가 안 돼서 나오고 애꿎은 아이들이 저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그 동물들을 들여와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이제 적발되기도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획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변 그 시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를 이 도마뱀이 배회하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2: 그때 당시 현장을 촬영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발책 마련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네.
2: 또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 문제가 굉장히
1: 아,
2: 심각합니다.
1: 예.
2: 최근에 제가 청계천에 이제 갔더니 이런 애완, 이런 반려, 이런 동물들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곳에 아직도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를 5천 원에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최근에 한강에서도 이런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들을 마음대로 한강에 버려서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생 동물 보호법 위반 등을 철저히 또 규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 전문 편성 라디오 채널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 새벽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위험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4: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끝에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5: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 창고 앞입니다.
4: 네, 그곳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제 뒤로 불이 난 창고가 보이실 겁니다. 조금 전보다 더욱 희뿌은 연기가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방당국이 굴착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장애물을 철거하고 바닥에 깔린 잿더미를 헤집으면서 불씨가 남아있진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고를 이루던 철골 구조물은 모두 까맣게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와 2단계는 물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응단계와 소방동원령이 해제됐고 오전 9시쯤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1: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어서 더 걱정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었습니까?
5: 네, 이곳 창고는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석유나 알코올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위험 물질 보관 허가량만 해도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입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던 시설이라 자칫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창고 안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얼마만큼 보관되어 있는지는 소방당국이 불을 모두 끈 뒤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앞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15: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민권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데요. 이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 출산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두 건의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했습니다. 첫째, 출산을 목적으로 관광과 학업 등 임시 체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 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 했는데요. 비자 또는 여행 허가 취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둘째, 특정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을 배제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이거나 외국 대사관 직원, 테러단체 구성원 등에 해당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라며 전 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0스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4도, 부산 30.2도, 전주 3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 서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포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동군포나들목에서 군포나들목 구간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한성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남한성나들목에서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정체고 하남 쪽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은동에서 홍제문터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형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광진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송파구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 투표자 수를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이른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 성격의 수호신 TF를 조직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거나 또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느냐며 날선 발언.

0: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아리 기자,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평소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검정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직접 받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 김건희 씨는 또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나요?
1: 네, 특검 측은 김 씨에게 그러면 가방을 어떤 경위로 확인하게 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클러치백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선물을 곧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김 의원 부인에게도 직접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검사님이 남자분이라 모르지만 여자는 시장에 관심이 많고 감이 있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재판 내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증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요?
1: 네, 김 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정말로 기억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 측과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김 씨는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당시 줄리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1: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를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김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채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인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다만 특별 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면 대상자 분류 등에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산물 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3: 네,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전통시장은 올여름 내내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3: 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죠. 폭염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농산물은 더 취약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이색적인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배추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 사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제 농산물을 진열하기보다 이렇게 사진으로 대체를 해놓은 겁니다. 손님들이 이곳 가게에 와서 배추 주세요 그러면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자, 워낙 덥다 보니까 농산물이 혹시라도 시들까 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일부 농산물들은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자, 꺼내놓은 농산물들도 얼음팩을 위, 아래로 이렇게 놔서 시들지 않도록 마치 냉장고에 보관한 것처럼 좀 냉기가 돌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도요, 빈 상자에 냉장고에 있습니다 라면서 농산물 이름을 적어놓은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 시들까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손님들이 오면 꺼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직접 들어보시죠.
4: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5: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입니다.
4: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3: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곳 상인들은 어서 빨리 폭염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상인들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묘책을 내놨는데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상인들이 더 힘들어한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 무더위도 걱정인데 지금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또 힘듭니다. 시금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제가 이곳 농수산물 시장에 와서 시금치를 직접 사봤습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와서 산 거여서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밖에 계속 보관을 했더니 이렇게 좀 시들었는데 아침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금치 제가 어렵게 구한 겁니다. 가게 몇 곳을 돌아다닌 끝에 어렵게 구했는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물건을 많이 들여놓지 않아서 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 시금치 300g인데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어머님들, 예,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저 이거 300g에 6,000원 주고 샀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소매 평균 가격이랑 동일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요. 자,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를 보면, 이 시금치 10일 기준으로요, 100g에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전달에는 1,08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4%가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적상추는 31% 올랐고요. 애호박은 44%, 열무는 7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6: 가뭄이라든가 폭염 때문에 폭등한 야채가 많습니다.
5: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 회장입니다.
6: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3: 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상인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막상 시금치 사러 왔다가 뭐 농산물 사러 왔다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 지난달보다 비싸네 이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이런 오름세가 추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7: 한 달에 7,000원 하면은 이러고 다 그냥 가요.
5: 마포 농수산물 시장 상인입니다.
7: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3: 네, 더위에 농산물이 시들까 봐 걱정, 또 비싸서 안 팔릴까 봐 걱정. 네, 상인들의 걱정이 큰데요. 어서 빨리 이 더위가 가셔서 상인들의 걱정도 해소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김대근이었습니다.
2: 네,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해 무려 6,000km 넘게 이동한 제13호 태풍 돌핀. 결국 중국을 강타했는데요.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가 휘청거리고 불어난 물이 창틀 끝까지 차오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8: 시속 150km 넘는 강풍에 트럭이 쓰러지고 임시 건물도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는 물론 대형 광고판, 태양광 패널이 지붕째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정용 콘크리트 더미까지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5: 돌덩어리가 운전석까지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차 꼬리에도 하나 더 떨어졌고 옆차도 망가졌군요. 타이저우 주민입니다.
8: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 632m 최고층 상하이 타워도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125층에 있는 1000톤짜리

0: 진동 흡수추가 50cm 정도 진폭 운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 한계 값은 진폭 2m입니다. 1000톤의 무게추가 건물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0: 60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져 경제 수도권을 표방하는 연안 도시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밖에 물이 차올라 졸지에 수족관처럼 변한 집. 불과 몇 분 만에 창틀 끝 천장까지 잠겨버립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직전 9살 소년이 격랑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1: 아이고 이 사람들아, 여기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여기로 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사고 현장 목격자입니다.
0: 직경 1300km 거대한 태풍에 안후이성과 허난 등 주변 지역에도 산사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전후로는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과 베이징 일대에도 큰 비가 예보돼 한여름 폭염은 한풀 꺾일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보신 것처럼 태풍 돌핀은 중국을 강타했고 찬홈은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3: 네, 한반도 양옆을 지난 두 태풍,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예, 자 지금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 뭐 앞서서 저희가 그 피해 상황도 봤는데 위력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 태풍의 이동 거리가 또 만만치 않았어요.
4: 네, 지난달 27일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돌핀은 이 무려 6,000km 이상을 이동해서 그제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단계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고요. 무려 16일 동안 태풍의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일요일 저녁쯤 중국 동쪽 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이 내륙을 지나다가 오늘 오전 9시쯤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3: 네, 자 열대저압으로 약화를 했지만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고요?
4: 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두고 이 수치예보 모델들의 전망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이 광복절 연휴 후반쯤에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다만 현재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이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비 예보는 없어서요. 영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 또 다른 태풍이죠. 15호 찬홈은 일본 상륙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에 동해로 빠져나온다고요?
4: 네, 태풍 찬홈은 오늘 저녁쯤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을 관통한 뒤에는 저기압으로 약화해서 동해로 빠져나가겠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모레까지 예측 상황을 보면 이 비구름이 점점 일본을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이 비구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북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동해안 부근에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이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네. 자, 그런데 요즘 들어 태풍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4: 네, 사실 지금이 원래 태풍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북서태평양에서는 한 해에 25개가량의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8월에만 평균 5개에서 6개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또 태풍의 연료가 되는 바다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태풍은 26도 정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발달하는데 이 기후변화로 전지구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엘니뇨까지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열대 태평양도 상당히 따뜻한 상태입니다.
2: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었잖아요. 왜 우리를 비껴가는 건가요?
4: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2022년 힌남노와 2023년 카눈 단 두 개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9년 이래로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서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요. 이 고기압이 물러난 뒤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태풍의 길을 막았습니다.
3: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4: 네, 우선 당장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그런

0: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그 가장자리 부근이 한반도에 걸리게 되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몇 개가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지금까지 태풍이 비껴갔다고 해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1: 예. 태풍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비는 좀 간절한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0: 맞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심한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불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요. 대구와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경의 지난달 강수량은 68mm로 역대 가장 적었는데요. 평년 같으면 7월 한 달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평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2: 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뭄을 해소할 만한 비 소식이 좀 있을까요?
0: 네, 우선 내일과 모레는 이 태풍 차놈에서 약화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큰비 소식 없이 소나기 정도만 예보가 돼 있는데, 이 워낙 비가 부족한 남부지방은 이런 소나기라도 반가운 상황입니다.
1: 예. 자, 이번엔 더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극한 폭염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0: 네, 그전에 확실히 아침과 저녁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아침도 24.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경북 봉화는 16.4도까지 떨어지면서 제법 선선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이 수도권과 호남 서부,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지금 흐름이 가을로 가는 길목입니까? 아니면 또 더위가 한번더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네, 아직까지는 이대로 가을로 간다고 보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은 34도,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은 35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달 초처럼 이렇게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도 중반의 더위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 예. 이게 폭염이 누그러들면서 이제 하늘을 좀 올려다보게 되는데, 요즘에 좀 특이한 구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0: 네, 그제는 이 구름이 하늘 한쪽만 덮게 되면서 이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하늘이 반으로 갈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태풍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었는데, 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와 맞닿으면서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또 어제는 전국 곳곳에서 태양 주변에 둥근디가 생기는 햇무리도 관측이 됐는데요. 이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알갱이에 햇빛이 꺾이고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이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여러 높이의 구름이 들어올 틈이 생긴 만큼 이 요즘은 하늘에서 다양한 구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중학생 참변뿐만 아니라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상봉동.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SUV를 사설 구급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보행자를 덮쳤고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구급차가 신호를 어겨가며 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부터 켜는 사설
4: 공화성
3: 구급차 때문에
4: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3: 이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2: 환자를 살리겠다며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 되려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구급차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5: 보험개발원을 통해 11개 보험사에 접수된 구급차 사고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사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명, 지난해에는 9명이나 숨졌는데 최근 5년간

0: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해마다 수백 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4,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파손된 대형 사고만 해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1: 구급차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집계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사설업체에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2: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3: 이형민 대한 응급의학
2: 그리고 그걸 체계에
3: 의사회
2: 불필요한
3: 회장입니다.
2: 문제라고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1: 보건복지부는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콜롬비아 강진 관련 대담이 이어집니다.
5: 남미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 네, 베네수엘라와 일본에 이어 콜롬비아까지 최근 지진이 잦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반도는 대형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네. 자,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지금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4면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7: 7.4면 상당히 큰 지진입니다. 우리가 7월 말에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구마모토 지진을 동일한 규모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6.8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일본 기상청은 7.1로 발표했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도 0.6이나 큰데요. 0.6이 상당히 큰게 이게 이제 에너지가 0.2가 커지게 되면은 0.2씩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두 배씩 커지기 때문에 8배나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지진보다
4: 홍태경
7: 8배
4: 연세대
7: 크고 구마모토
4: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7: 지진에서 발생됐던 지진동만큼 여기서도 관측이 됐는데요. 이번 지진은 깊은데도 불구하고 지진동을 크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6: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먼지 바람을 일으키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빠르게 지금 피하는 그런 모습 자 이렇게 보실 수가
5: 마치 폭격을
6: 있고요.
5: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
6: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이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 리사랄다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진앙이 상당히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피해가 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7: 그 진원의 깊이는 110k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깊은 지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100km 넘는 지진에 의해서는 지표에 특별한 지진동을 만들어내거나 피해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110km나 되는 깊은 깊인데도 불구하고 이 콜롬비아가 위치한 이 지역이 산악지대고 산악지대에는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파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런 퇴적층을 크게 흔들면서 증폭이 되고 지진이 피해를 일으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깊은 지진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진앙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깊이가 깊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 피해를 광범위하게 낼수 있는 지진으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5: 넓은 범위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나 파나마까지도 이 지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7: 네. 이번 지진이 그만큼 깊은 지진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고요. 이 진앙지라고 할수 있는 바로 지진 바로 위에 있는 위치에서는 0.2G가 넘는 지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0.2G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과거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성능이 0.2G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강한 흔들림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빈발하는 곳이긴 하지만 내진 성능이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건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대성당의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0: 깊게 있고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또 다른 이런 피해를 나타냈는데요. 또 이번 지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기존의 판의 경계부에서 만들어내는 역단층성 지진이 아니고 이 주양 이동성 단층의 지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지진과는 다른 종류의 이 메커니즘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여진을 만들어낼 때도 이런 유사한 여진을 만들어낼 것 같아서 더욱더 이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본 구마모토 지진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진원의 깊이가 일본에서는 10km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배가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도 일본보다 훨씬 더큰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규모식으로 쓰면 6.8이 되는데요. 8배나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가 얕다 보니까 지표에 큰 지진동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엔 8배나 큰 지진이긴 하지만 깊이가 깊어서 또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데 다만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2 진화되는 정도의 크기를 안 만들어낼 텐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마모토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내진 성능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지진동이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망자가 한 30여 명이 발생했지만 지진에 의한 뭐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후속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일으킨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그 효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이 더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으로 판단할 수
1: 지금
0: 있습니다.
1: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그냥 정말 종잇장처럼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현장들을 보면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진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지진이 그동안에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던 그런 지진과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발생을 했을까? 혹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번 보통의 이제 콜롬비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해안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비교적 얕고요. 한 20km 내외로 발생하는 지진들이 많아서 규모가 작더라도 물론 이제 콜롬비아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피해를 주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10km가 넘는 지진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역사를 쭉 봤더니 100km가 넘는 지진 중에서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거의 없습니다. 1900년 이후로. 그래서 이 지진과 한 두어 개가 더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지진이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진들은 사실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지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이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이기도 하지만, 북쪽으로는 카라비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덮개처럼 덮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난 6월 말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지진이 이 카라비아판과 이 남아메리카판의 충돌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당시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진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의 삼각지, 그러니까 세 개의 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사실 이런 곳은 지진 발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판과 판이 서로 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가 빗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꽉 물고 있는 형태인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능력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그 결과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한 지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한 지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상당히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6월만 해도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있었고요.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콜롬비아 지진이 생긴 건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지진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이 매년 한 20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만 발생한 횟수는 한 10회 정도 되는데요. 그 1년에 한 절반 정도 간 걸로 감안하면 뭐 예년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고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7 이상도 증가하긴 하지만 대충 한 20번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곳들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대형 시설물이 있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피가 크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

0: 외에 발생했던 이 규모 7대들은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는 지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생한 지진들이 공교롭게 피해가 커져서 사람들이 아, 이게 지진이 많아지는가 하는 체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지진 소식이 연달아 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안전한가? 이런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또 이런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주 지진 규모 5.8, 2016년에 발생하고요.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또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지진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2: 홍태경 연세대
0: 1952년도에는
2: 지구시스템과학과
0: 한반도에서
2: 교수입니다.
0: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강서 지진이 규모 6.2 지진으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과거에 발생한 사례들이 남아 있고요. 또 역사서에도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언젠가 그 응력이 충분히 누적이 되게 되면은 그 정도급의 지진들이 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못 박지 못할 뿐인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한반도의 지진을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데 그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2016년 경주 지진을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지진이 한반도에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시급하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0: 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정부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면서 내진 성능을 충분히 강화했었는데요. 다만 그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 이제 미얀마 지진에서 봤다시피 규모 7점대 지진이 1,000km 떨어진 방콕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붕괴시켰거든요. 고층 건물들을. 그래서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에 의해서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저주파 에너지는 300km 떨어진 남해안 일대에 있는 큰 건물들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되고 그 건물들은 내진 성능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 저주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주파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한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반도에서는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단층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 충청 전라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려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미 정치권에선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빗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 우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는 이란이 어떤 조건하에 재개방을 결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입니다.
4: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5: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은 절대 없습니다. 가자지구든 서안지구든 모두 불가능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잔 값도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저 몰래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자 눈이 뒤집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은행 신용대출도 모자라서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실토한 거겠죠. 저는 남편의 비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안 하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 돋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 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천만 원 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싹싹 빌기에 딱한번눈 감아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저를 속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커피 한 잔값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영끌을 해서 잡코인에 주식 레버리지까지 이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반복해서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 3명 중 1명꼴로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수지 변호사, 주식 투자로 갈등 겪는 부부들 많죠?
1: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배우자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뒤늦게 실토하는 사례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무리한 투자로 뭐 돈을 벌면은 이혼까지 안 오겠지만, 무리한 투자로 채무 부담, 을 하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되죠. 이거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1: 네, 무리한 과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나 그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

0: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편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집까지 나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채무도 빚도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할까요?
0: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1: 네.
0: 생활비 같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네.
0: 사연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에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의 투자를 지금 사연자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그 투자로 인한 채무, 이거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빚인데, 이것도 그러면 아내가 부담 같이 해줘야 될까요?
0: 네,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공동 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 활동이 아닌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주식 투자로서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 활동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있는 투자 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된 투자 실패와 또 폭언,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이런 가출까지 포함해서 사연자분이 남편한테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데요.
1: 네.
0: 이 사연처럼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개인 채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요.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된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일본의 유명 과자 도쿄 바나나를 따라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 이름뿐만 아니라 글자체와 과일 그림의 배치 그리고 포장 디자인까지 비슷해서 도쿄 바나나의 신제품인 줄 알았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요.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만든 포장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제품의 포장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름과 포장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으로 헛갈린 우려가 있는지인데요. 이런 소비자 혼동이 인정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도쿄 감성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포장, 광고 방식이 함께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가 참고이고 어디부터가 모방인지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종신의 팥빙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남아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골고루 더워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동 동해안과 산지는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과 전북 동부, 영남은 모레 5에서 40mm의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많아지고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들목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수습 중입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리고요. 영동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청담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6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오전부터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 지역 온라인 투표가 한창인데요. 1.48%포인트 차 초박빙인 김민석, 정청래 후보 모두 그간의 파열음을 의식해서인지 오늘은 비교적 포용을 언급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대표가 되면 김 후보를 품겠다고 말했고, 김 후보도 정어리 TV 유튜브에서 두루 친한 게 김민석 정치라면서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 계파 구도는 여의도까지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어제에 이어 내일도 공개 최고위 대신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해 친청계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개 발언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점을 부각하며 입틀막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의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의 대표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직격했는데요.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때는 청와대와 소통한 것처럼, 그리고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 때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 양 거짓말했다고 날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호남 지역에 이어 서울 경기까지 경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런 갈등 구도가 점입 가격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 간의 새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퇴진을 외쳐온 비당권파 당원들이 조금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몰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우 세력에 기대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시민과 당원에게서 퇴진을 요구하는 2만 7

4천여 개 서명을 받았다는 자료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나흘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원 서명 2만 3천여 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간 새 경쟁 조짐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재가동한 조강특위부터 본격화한 선출직 공직자 TF 그리고 이달 말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안 발표 계획까지 곳곳에서 당권 강화 행보를 예고하는 분위기라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나온 유시스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이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사이에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30 민심이 차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이슈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43.9%로 높은 가운데 특히 2030 세대가 이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걸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혜택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커지는 쪽만 반감을 갖기 때문에 세금 만지는 사람은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기어서 다니시라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 상의원이 던진 버스하우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옛다죠 옛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온 586세대
2: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이거라도 던져주는 게 금지덕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옛다와 금지덕지.
3: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사실 사건들이
2: 김영배 의원입니다.
3: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부터도 좀 자중자애 하고 민심을 이렇게 잘 떠받드는
4: 버스 발언 때문에 공성공 민심이 버스 떠나듯이 가버렸다. 이제 돌아간 버스는 안 옵니다.
2: 성시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5: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어서 다니세요.
6: 네 알겠습니다.
2: 고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7: 오늘의 정치운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예.
7: 네, 보신 것처럼 부동산 2030 여론이 싸늘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만지는 사람은 원래 욕먹는 범이다. 경제부총리에게 기어서 다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몸을 낮추라는 것 같긴 한데 적절한 농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9: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그 씁쓸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게 되면
7: 네.
9: 뭐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으면서 동시에 이익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지지와 이익 사이에는 이게 또 때로는 간극이 있거든요. 정치인의 숙명이고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일종의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말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예, 아무래도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 후폭풍이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 아니다,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8: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제 뭐 이 추가 누르기 어떤 그런 방지 법안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이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여론 수렴해 가지고 고칠 거는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7: 예.
8: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0: 또 더군다나 이 정치의 정책에 대한 반감, 이 저항이 엄청나다는 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걸 국무회의에서 저 무거운 주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 무슨 배짱 가지고 저렇게 여유 있게 경제부총리 잡고 그냥 세금 올리면 뭐 요것도 묻게 돼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어서 다니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뭐 내용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낮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여론수렴을 해서 이걸 풀어보자 이야기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 정서하고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과
1: 예.
0: 비판이 있는 거죠.
1: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에 나온 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고 세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내용들을 지금 꺼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체제 개편은 누더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 야당에서는 저런 비판을 할수 있지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지만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이번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다섯 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한 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제가 다주택자인 다섯 채를 가진 100억 합산 이분들이 훨씬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쳐서 이제는 가격으로 합산하자. 그래서 세금을 매겠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초고가를 위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제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 절반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1: 비거주.
2: 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혜택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은 내가 뭐 봉양 때문에 혹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뭐내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인데 이렇게 혜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는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까 대통령 말씀대로 누더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여당 내에서도 2030 민심이 버스 떠나듯 가버려서 이제 안올수 있다 이런 우려의 쓴소리도 하던데요. 이 논란의 버스하우스 아이디어 황희 민주당 의원이 SNS에 공개하기 전에 의원 단톡방에 먼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를 본 수도권 한 민주당 의원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곧이어 황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를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고요.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 당에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당에 대한 사과는 논란 당일에 이뤄진 반면 대국민 사과는 사흘 뒤인 어제야 나온 건데요. 황 의원이 어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도 전격 취소하고 SNS로 대체한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만류한 게 맞습니까?
2: 그러니까 만류라기보다는요, 저 경우는 사실 오해가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황희 의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본인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스웨덴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청년들이 주거가 워낙 비싸고 어려우니까 소형 주택을 많이 보급을 여러 이제 방식으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버스를 곧 개조한 것도 있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짓기 쉬운 그런 이제 건축비가 덜 드는 거죠. 그런 걸 공공 용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경우들이 꽤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황희 의원이 말을 한 거. 특히 황희 의원은 법안을 여러 개 관련해서 내놨는데 그전에도 이미 주교복합이라 그래서 주상복합은 있지만은 주거와 학교를 같이 지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 이제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뭐 주택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치게 비난만 받게 되는 게 오히려 당

0: 사람으로서도 부담이니까 차근차근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1: 예.
0: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또 설명드릴 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였을 걸로
1: 예.
0: 판단합니다.
1: 근데 이 황당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왜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이제 먼저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말렸을까? 못 말렸을까?
2: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께서는 아, 그거 좀 난감한 입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의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스웨덴, 네덜란드하고 뭐 일부는 이제 보트하우스라고 하죠. 근데 그 보트하우스는 서구 유럽 쪽에서는 청년들이 로망이에요, 진짜.
1: 고급 주택이
2: 아주 고급
1: 하나에.
2: 주택 기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면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냥 그때 이제 뭐 비즈니스 호텔 이런 게 영업 안 되는 거 그거 개조해가지고 청년 주택 하자. 예? 그리고 컨테이너 뭐이 컨테이너 가지고 또 개조해가지고 청년 주택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페퍼스 아우디 아이디까지
1: 예.
2: 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좀 뒤늦은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또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억누르는 그런 방식의 지금 반감 저항이 이번에 페퍼스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1: 예.
2: 그러니까 2030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그냥 반지하 내지는 늘 옥탑방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페퍼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천대꾸러기냐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받아먹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재활용 경량화되는 그런 대상으로 청년이 그냥 내몰리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예요.
1: 예, 폭발한 2030 분노를 잠재울 정책, 뭐 김영배 의원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초접전 양상인데요. 결국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 표심 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지금 대기업에
4: 김민석
3: 오너들하고
4: 더불어민주당
3: 일정 기간 이상
4: 당대표
3: 토론을 좀
4: 후보입니다.
3: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5: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서
4: 정청래
5: 얘기했겠습니까?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5: 정치자금법
4: 후보입니다.
5: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3: 이미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라인들이 저를
4: 김민석
3: 정치적으로
4: 후보입니다.
3: 엮어서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은
6: 15화 지지층이 사실은 지금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전통적
4: 정청래 후보입니다.
6: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는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7: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은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이재명을 지켜도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4: 송영길
7: 계속 떠드는 게
4: 후보입니다.
7: 스토커란 말이에요. 이게.
4: 페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을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안 이후 사흘 만에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관련 TV 토론회도 열렸는데 관련 내용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뉴시스의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이나 주거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정책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무조건 빚을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 그리고 대출까지 정책의 변화에 맞춰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재무 설계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내 자산 지키는 재무 설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까지 잘 청취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방송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 문제, 건강보험 적용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두 딸을 위한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신 늦가기 아빠의 고민과 해결책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1: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요. 자녀들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또 청취자분의 사례와 또 비슷한 상담 사례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재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1일에서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같은 기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99억 5,200 달러로 1년 전보다 155.4%가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8%로 1년 전보다 2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대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 변화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간병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는데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인력 뭐 이런 거는 감당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부담이 큰 게 현실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보험,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고 이거 가입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더불어 분쟁 사례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보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간병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인가. 왜 그럴까요?
2: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겠죠.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혹은 골절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신다면 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간병비가 의료비와 별개로 발생한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2: 맞아요. 간병은 단순히 간병비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족이 직접 간병을 선택하면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혹은 근무 시간을 줄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소득 감소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을 흔히 가족의 재정적인 재난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해요.
3: 그렇죠. 그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앞선 우리 머니인사이트 뉴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간병 부담을 줄

0: 살펴볼까요?
1: 네, 최근에 이 정부 정책에서도 이 간병비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다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이제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뭐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이 현재는 100%죠. 여기서 약30% 수준을 낮춘다는 것인데요.
0: 대폭 낮아지네요.
1: 그렇죠. 최근 보도에서도 뭐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0: 이 적용 대상과 요양병원의 조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좀이 지원율을 낮출 수도
2: 그렇죠. 이게 뭐
1: 있고.
2: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죠?
1: 맞아요. 우리는 그럼 민간 간병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2: 일단 뭐첫 번째로 보면 뭐 민영보험사의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뭐 나이라든지 과거 치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료의 부담이 좀 적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뭐 나에게 맞는 보장을 좀 준비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두 번째로 사실 보험이라는 건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이 보장을 활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노후 의료비를 위한 저축을 좀 따로 해 나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팔팔하게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2: 맞아요.
1: 유병 장수가 현실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걱정과 관심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있는 거겠죠. 근데 꼼꼼하게 내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주인공,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했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봅니다.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아빠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해 현재 딸들은 초등학생이고요. 저는 시설관리 현장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고생과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요즘 걱정이 드는데요. 기존 보장들을 살펴보고 또 자녀들을 위한 저축도 시작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상담 신청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두 딸과
2: 아프실 텐데
0: 그런가요? 넣어보면 아플까요? 자, 40대 후반의 우리 청취자분 고민사연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보험 대비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준비해놓고 계신 보장들 먼저 살펴볼게요.
2: 네, 뭐 저도 늦가게 아빠라서 이번 상담 도와드리면서 뭐 비슷한 공감을 좀 하고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나가도 이제 땀이 날 정도인데 청취자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라도 뭐 아픈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기존에 준비한 보장부서 좀 살펴봤거든요. 현재 납입하고 있으신 상품들은 총 4건으로 보험료는 약 21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0: 40대 후반이시고 4건의 보험료로 21만 원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 개수나 보험료 수준이 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보장은 잘 대비가 돼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1: 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할게요.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엄마한테 전해서 보장을 물어본다. 2. 잘 되어 있으려니 하고 그냥 유지한다. 3. 가족 가입한 보험 상품의 증권.

0: 오늘 살펴본다.
1: 뭐 이거는 오늘은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니까. 맞아요. 3번이죠. 가입한 일단 보험 증권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증권이 어렵다. 인
2: 맞아요.
1: 거죠.
2: 네. 물론 가입을 도와주신 어머니도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듣고 뒤돌아가면 이제 사실 까먹는 게 보험 내용이잖아요.
1: 맞아요,
2: 잊어버리는
1: 맞아요.
2: 게. 정확히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시려면 증권이 제일 확실하죠. 또 청취자분의 증권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 종합보험은 월 1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이 30대이실 때 어머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신 상품인데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진단비와 수술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1: 그러면은 진단비라 하면 우리가 보통 3대 진단비라고 말하는 암과 뇌와 심장 관련된 진단비일 텐데 이런 거 대비하셨다는 게 맞죠?
0: 맞아요. 진단비를 준비하신 건 맞는데 문제는 보장의 범위였죠.
1: 아, 그럼 이제 또 이제 제가 쪽집겠죠. 등장을 해야겠죠. 범위가 좁다라는 건 결국에는 뇌심장 쪽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2: 네, 일단은 이 보장의 범위까지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지인이셨던 설계사분의 말만 듣고 이제 필요한 보장을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이 굿머니 굿라이프를 진행하기 전에 증권을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1: 굿머니 굿라이프를 진행하기 전 저는 심지어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보험 증권을 구경조차 못 해봤던 사람 중에 정말 하나의 보험 초보자.
0: 찰떡으로 프로그램을 잘 맞추셨네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정말 굿머니 굿나이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증권은 사실 있어도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만 증권 잘 안 보게 돼요. 가입할 때만 한번 슬쩍 보는 것뿐이죠.
0: 맞아요. 사실 이 매달 보험료만 낼 뿐이지 증권을 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사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동안 청취자분도 잘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유지만 하셨고 매번 자동이체로 출금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장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거예요. 나머지 보장들은 다행히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1: 그렇죠. 현장 관리직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필요한 보장들 부족하다면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얘기 나온 혈관 관련된 것들 짚어볼게요. 혈관 질환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도와드렸을까요?
2: 네, 일단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현재 11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9년 정도 납입이 남아있는데 뭐 아쉽게도 뇌졸중과 급성심격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암진단비하고 수술비는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부분 특약 삭제를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필요 없는 보장을 뺐으니 이제는 필요한 걸 채워드려야겠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해 드리면서 청취자분 같은 경우 암가족력까지 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장을 더 강화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인 표적항암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한 보장도 같이 이번 기회에 채워드렸어요.
1: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보장이라고 해도 이거 두 건 빼서 2만 원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뭐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했을 경우 보험료가 좀 많이 늘진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물론 걱정하실 수 있죠. 일단 청취자님의 경우 현재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것 외에 그의 뭐 치료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부족했던 보장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었고요. 그럼 기존에 2만 원을 줄여드렸으니까 이제 3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되신 거죠.
1: 그렇죠. 그럼 이분이 원래 같았으면 그냥 보장을 보강하려면 5만 원 쓰셔야 되는데
0: 그쵸.
1: 불필요한 걸 삭제하면서 그렇죠. 2만 원을 얻어왔으니 총 3만 원의 부족한 보장을 다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 푼이라도 좀 더 아껴서 내가 필요한 보장들 채워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행히 부족한 보장은 잘 채워졌고 나머지 세 건은 어땠을까요?
0: 네, 단독으로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작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나머지 한 건은 치아 보험이셨어요. 일하시면서 이 전화로 가입 권유를 받은 전화로 가입을 하신 건데 내용을 잘 듣지 않은 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치아 상태도 좋고 치료받으실 치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3만 원가량 납입하고 있는 치아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하셨어요.
2: 뭐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니까요.
1: 맞아요. 네. 그러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과 치료를 언제쯤 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언제쯤 보험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걸까요?
2: 일단은 이제 그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 전 정도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뭐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뭐 충전재들에 대한 보험금을 충분히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2년 정도 그렇군요. 전에 가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럼 내가 지금 가입한 걸로부터 2년 정도 지나야 치료에 대한 치료 보험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2: 받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부족했던 보장 다 채우고 불필요했던 보험료도 싹 줄이게 됐습니다. 이제 청취자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두 딸을 위해서 저축 재무 플랜도 세워 나가셔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일단 저축을 하시게 되는 목표는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갈 때 이제 등록금을 좀 도와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10년의 기간 동안 저축을 생각하시는 거라 단기 납종 신보험으로 좀 안전한 상품을 추천해 드렸고요. 5년을 납입을 하시고 5년을 유지하게 되시면 뭐 적금과 비교하면 약 6에서 7%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뭐 적금보다 당연히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비과세와 또 복리이자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입통장 개념, 입출금 통장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게 했고요. 5년간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하시고 또 5년 거치하시면 원금은 4,200만 원이 되겠죠. 복리로 이자가 쌓이다 보니까 이 5,010만 원이 모이게 되니까 학자금 준비로 뭐 부족함이 없으신 정도가 되겠죠.
1: 그렇군요. 두 딸을 위해 미래에 사용할 대학 등록금, 학자금 마련 비용까지 완벽하게 플랜을 짜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주변을 통해서 보험 점검은 한 번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험 점검은 했지만 보험료 더 늘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굿모닝 굿나잇에 신청하셔서 좀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은 1번 문자로 하는 걸까요? 2번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댓글로 남기시는 걸까요?
2: 문자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용기를 내세요. 1번 문자.
1: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고민 사연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의 답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3559번님, 아직 10대인 자녀들 보험을 보니까요. 빠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지출도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자녀 보험료는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1: 일단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청취자분의
2: 절대 기준은 없는 거죠.
1: 경우 이제 현재 가계 지출도 많다 보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지만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신 상태시잖아요. 부모님들 중 부모님들께서 아프실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 준비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다만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보장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하고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담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당장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 앞으로 보장을 더 대비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보험은 위험 대비니까.
2: 그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0: 그렇죠. 네. 자녀 앞으로 무리가 될 만큼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종수 팀장님 그럼 이런 문자랑 비슷한 내용의 사연을 또 직접 상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2: 네, 뭐 흔한 사연이죠. 이전에 이런 거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좀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50대 청취자님이셨어요. 뭐 그분께서 이제 장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배우자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간병을 이제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제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기 때문에 뭐가 줄었을까요? 소득이 줄었겠죠.
0: 그렇죠.
2: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 가계 지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이제 지출도 좀 줄일 겸 보험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었어요.
0: 아, 맞벌이 하다가 갑자기 외벌이 되면은 갑자기 그렇죠. 절반 정도로 소득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 지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보험료인데 그럼 이분들 보장 어떻게 구성하셨을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 네. 현재 청취자분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이 보험료가 적지 않으셨는데 총 6건의 보험으로 확인해 보니 28만 원을 납부 중이셨던 거예요. 종합보험 한 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보험 두 건, 상해 보험 한 건, 화재 보험 한 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0: 그러면 결국에는 30만 원쯤 쓴다는 거였지 정확하게 30만 원이 또 아니었네요. 보면요. 내 보험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군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왜 운전자 보험은 두 건이나 가입을 하셨을까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요.
2: 맞아요. 일단은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새롭게 또 추가로 준비를 하셨는데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사실 운전자에 해당하는 담보만 삭제한 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 보장에는 불필요한 티락들만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그 보험을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을 해지를 하기로 해서 2만 원의 불필요한 보험료를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또 한 번 느끼지만 가입이 우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가입한 보장들을 일단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보험료나 보장을 정리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순서인데 설계사들의 말에 무작정 믿고 아 그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거 해지하시고요. 새로운 거 하세요. 막 이렇게 가입하는 건
2: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내 지출만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어땠을까요?
1: 네, 이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특약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현재 9년째 유지 중이신데 가입하셨을 때보다 현재 3만 원가량 보험료가 인상이 되신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갱신형 특약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을 좀 도와드렸더니 4만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게 됐어요.
0: 그럼 앞으로 뭐 보험료 오를 걱정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쵸. 4만 원 그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갱신용특약들은 괜찮았을까요?
2: 그래도 다행히 이 비갱신용특약들은 중요한 진단비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 청취자분께서 과거 암진단을 받은 동료를 보고 이제 진단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암진단비가 무려 8천만 원 와. 그리고 항암치료비, 수술비 등을 좀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그 외에도 뇌혈관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범위가 넓은 혈관 관련 진단비로도 2천만 원씩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갱신용특약으로 준비되어 이 종합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0: 그러면 실손의료비랑 상해보험은 어떠셨을까요?
1: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 상해보험은 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보장을 좀 살펴보니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현재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설계사분의 권유로 준비를 하셨대요.
0: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야 이렇게 직업상 운전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상해사고 확률도 높으니까
2: 그렇죠. 네.
0: 가입하신 것처럼 상해 관련된 보장은 좀 잘 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2: 일단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제 실제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제 사고번호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병원에 가겠죠. 그럼 접수할 때 사고번호를 알려줘야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긴 했지만 매월 4만 원씩이나 부담하면서 준비할 만큼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보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0: 야,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까지 갈 건 아니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도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0: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직접 짚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상담 신청 지금처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28만 원 지출하셨던 우리 청취자님 보험료는 얼마나 줄이게 됐을까요?
1: 네, 이전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 2만 원, 그리고 종합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줄여진 보험료가 4만 원, 불필요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상해보험 4만 원까지 해서 총 10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서 기존에 28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된 거죠.
0: 아, 그럼 결국에는 10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문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자녀 보험 얼마를 가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라고 봤을 때그 청소년인 친구들은 월보험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2: 사실 뭐 그렇게 뭐 절대적인 그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의 보장이 사실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을 잘 형성한 후에 내 소득의 뭐10% 내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도 뭔가 내가 비용을 지출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그거에 알맞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냥 단적으로 좀 절대적인 수치를 뭐 원하신다고 하면 뭐 10대 청소년들이 가입할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진단비 위주로만 깔끔하게 좀 중요한 것만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한뭐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뭐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남녀의 이제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공사해주는 비용으로는 충분하다. 실손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8,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0: 그러니까 이것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 그쵸.
0: 아이를 보험료로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앞서 뭐 굿나이프 상담소 청취자님도 그렇고요. 지금 만나본 청취자님도 그렇고, 40대 기준으로 남성으로 별다른 질병질환이 없다면 10만 원대 중후반의
1: 그쵸.
0: 보험료면은 웬만한
2: 기본적인
0: 분야,
2: 구성을 다할 수
0: 그렇죠.
2: 있죠. 네.
0: 건강종합법 정도는 적당한
1: 맞아요.
0: 수준이다. 이 선을 많이 벗어난다면 점검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봐라. 체크를 하셨으면
2: 맞아요.
0: 좋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권진 팀장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근데
1: 맞아요.
0: 뭔가 건강 이슈가 발생하셨잖아요.
1: 아, 몇 가지 있었죠.
0: 이렇게. 근데 진단을 받고 후에 또 보험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1: 그럼요.
0: 권진 팀장님은 어떻게 대비를 좀 잘하고 계셨나요?
1: 아무래도 저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것 같았지만 확실히 이 불혹이 지나고 나니까 살살 조금씩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의 질병이나 혹은 상해로 인한 소견을 받게 된다면 내가 부족했던 보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을 자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점검을 좀 해보신다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없는 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죠.
0: 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청취자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자산 관리 굿모닝 굿나이프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보험료 정말 많은데 정작 나에게 꼭 맞는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헷갈리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폭염특보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현재는 경기 김포와 화성,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발효 중이고요. 길었던 더위도 조금씩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 뒤에는 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부천나들목에서 신월나들목까지 4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송내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노호제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정도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 1교에서 수서 구간 3차로에 사고 있고요. 한남대교 위 강북 방향 3차로와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 1, 2부에는 정치 배치기 코너를 시작합니다. 배에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 건가요? 매우 궁금한데요.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 주요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그리고 하어영 한겨레 기자와 함께 슈퍼위크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노영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승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벤자민님께서요. 이동형 의리를 생각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셨는데 이동형 의리 생각하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배치기.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상근 기자 그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좀 헐레벌떡 네, 우리 박상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웬일로?
0: 아, 오늘 이동형 작가 대신에 제가 대타를 뛰고 있습니다.
1: 지각한 거 사과는 안 하시고
2: 지각
1: 애드립으로 해결하시려고 말이야.
2: 버저비터라고 해주세요.
1: 아, 순발력 좋아.
2: 아, 예, 버저비터.
0: 아, 멋집니다. 네, 이래서 박상수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상수 변호사랑 방송할 때 너무 편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뭐 이유는 다 아시죠?
1: 알죠. 그닥 논리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해야 됩니다.
2: 아, 왜 민주당식 감성 정치에 가장 어울리지 않습니까?
1: 우리 박상수 변호사하고 방송할 때는 감성적으로 해야 돼요.
0: 아, 그러면 당을 바꾸시죠.
2: 예?
0: 당을 바꾸시죠.
2: 에이, 우리 당에서도 이런 감성 정치 한 명 있어야죠.

0: 분이 이러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1: 일단 박상수 변호사 자기담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뉴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 경기 라인 핵심 중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어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김상호 춘추관장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 이게 부동산이 또 문제였군요. 강남 대치동 다세대 주택 일부가 불법 증축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SBS 취재로 밝혀진 건데요. 우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2: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 할 게 없이 사실 뭐 정부 여당의 민주당 구성원들도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해가지고 하여튼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소식을 듣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잘못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잘못이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를 본인이 매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라는 주장이고 나는 내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변명이 더 사람을 화가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이제 이 재산이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들여서 살 것이고 지금 몇십억 하는 자산인데 그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불법 증축하면 이렇게 등기부에 위법 뭐 이런 거 나오나요?
2: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등기부 등본에는 이 방이 없어요. 아. 근데 실제로 가면 방이 있고 보증금 천에 월 85를 내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3: 근데 이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런 일들이 다세대 주택에 굉장히 많죠.
1: 많아요.
3: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시정명령 계속 나옵니다. 시정명령을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이 건물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땐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랑 뭐 건축물 내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뭐 도면이나 이런 걸 대조하면서 하진 않으니까. 근데 구청에서 무조건 시정명령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그 시정명령이 나왔는데도 만약에 묵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해명도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국민들한테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나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사람한테는 안 먹히는 해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 아니, 저한테는 하셔도 됩니다.
2: 제가 옛날에 구청 다닐 때 이런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네. 뭐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980년대 이전에 막 이런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토지부 보면은 건물이 없는데 실제로 가보면 건물이 막 3층 건물이 있고 막 그래요. 원래는 3층 건물인데 5층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막 30년에 한 번씩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고위 공직자로서 설마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로 이렇게 잘못을 사과를 했었어야지 사족을 붙였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0: 이게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항상 그 해마다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그 증개축을 한 곳에 대해서 일종의 좀 면제부를 주고 정식으로 등록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항상 있어 왔고 뭐 여야 공의 법안도 내왔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베란다 뭐 일부를 뭐 창고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쓴다. 거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받아온 측면이기 때문에 좀 그거랑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일단 김상호 신축관장은 2014년에 이 집을 매입을 했는데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뭐 이제 본인은 직접 증축하거나 한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번에 황 의원이 그 펫버스 청년주택 제한까지 한 상태에서 되게 여론이 안 좋은데 이게 좀 맞물려서 조금 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3: 제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주차장 옆에 붙은 방에서 살아봤어요. 진짜 맨날 매연 들어오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이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진짜 펫버스 얘기 나왔을 때 마침 또 주차장에다가 펫버스 주차장 불법 증축 그냥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1: 네. 네,
3: 청년들한테 지금 그런 곳에서 살라고 한 거니까 정말 그냥 민주당에서 이건 100배, 1000배, 만배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계속 사과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빠졌냐. 특히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빠진 이 상황. 물론 뭐 오차범위 내겠지만.

0: 이게 도대체 뭘까? 원인이 뭘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 돌렸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거랑 연결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청래 후보가 지금은 코어가 등을 돌린 거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10%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내가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10% 올리겠다 말은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한 그 코어가 등 돌렸다. 나는 코어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1: 그이 비슷한 문제가 뭐한달 전인가도 나왔잖아요. 코어 지층에 대한 정의. 그래서 명쾌하게 과거 이동영 작가도 말했잖아요.
0: 코어는
1: 등
0: 흔들리지
1: 돌리
0: 않는다.
1: 등 돌리면 그게 코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오늘도 이 광주에 계신 오랜 민주당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2주 전에도 하고 오늘도 했어요. 근데 2주 전에는 이분은 정청래 후보가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싫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 봅니다.
0: 그래도 진보층에서 11%나 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 뭐 코어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코어인지 아니면 원래 좀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 건지는.
2: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지지율의 좀 전반적인 하락이 되면서 이 지지층이 이완된 것도 좀 눈에 띄고 뭐당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반면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이 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게이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고 해서 빠지고 있는 건지. 네, 요 선후가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0: 미묘한 게.
2: 처음에 이제 코어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좀 그런 기미가 잘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뭐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당 지지율이 부울경에서 5% 정도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부울경에서 한5% 정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 친노, 이 친문, 그 유시민 작가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좀 이제 감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이그 영남에서 부울경에서 5% 정도 올라간 반면에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한 7%인가 빠지고 20대에서는 한10%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코어 지지층이 결집된 반면에 오히려 이제 뭐 중도, 뭐뉴 이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완이 되는 예, 그 당으로부터는 좀 그런 현상들도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지지하지 않다가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일을 잘해서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아, 정책 마음에 안 드네. 짜증나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지를 또 철회하면 그게 빠지는 걸 텐데 그거는 코어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돼요.
3: 저는 정상근 기자님 분석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세부 지표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부분을 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 당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0: 아, 그래요?
3: 예. 원래 우리 당 지지할 사람들인데 우리 당이 워낙 중도적인 쪽에서 가진 않으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죠.
0: 아,
3: 그러니까
0: 그랬다가.
3: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정책에 부응하면서 약간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갔던 건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갭으로 나타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게 나타날 때마다 저 갭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저기는 실지인데 실지를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시 수권정당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논평에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거는 곧유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코어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빠진 것 같고 당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유 이재명 쪽이 또 빠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이게 지지율은 커플링 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지지하는 성분의 층의 그 성격은 완벽히 디커플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0: 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형태의 지지율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분당의 전조 증상이다.
1: 맨날 저렇게.
2: 아니, 자꾸. 그렇게까지 가요?
1: 너무 형이 투명하게.
3: 성남시 분당구 그만 얘기하시고.
0: 분당의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네.
3: 근데 아, 저는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에 뭐 높을 때 뭐 70% 가까이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냥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만 올라도 그 내림세에서 그 맞물리는 듯한 그래 보이는 건데 이 지지율은 간단한 겁니다. 이 호재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뭐였고 호재가 뭐였는지. 호재가 뭐였어요? 그나마 해외 순방 가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홍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된 반면에 그 나가 있는 해외 순방을 나가 있는 그 사이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니까 왜 공급은 얘기 안 하냐 대출 규제는 먼저 얘기 안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 단일 종목 ETF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은 계속 김용범 잘라라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은 아닌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그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한 달 전 정도에 말했던 그 코어 지지층 빠지니까 우리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약간 시그널 준 그때부터 사실은 좀 점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요거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상수 변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다.
0: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 이거 리얼미터 말고도 또 다른 곳 나온 걸 보면 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ARS 조사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질 못해요.
1: 그렇죠.
0: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 지지율이 빠지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율이 빠지던 그게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냥 뉘이재명 쪽에 있는 데는 그냥 머물러 있고 전통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율에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 당이 지금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층이 완전히 나눠지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급진민주당, 중도민주당 그리고 우리 당의
1: 네.
0: 예, 삼국지가 펼쳐질 정치적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1: 네.
0: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0: 어디로 가시겠어요?
3: 근데 왜 자꾸 국민의힘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 당이라고 하세요?
0: 제가 속해 있는 당이니까.
3: 네. 어색해서.
0: 아니에요. 어색하지 않고.
1: 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TK에서 5.5%포인트 그리고 부울경에서 4.8%포인트 전주 대비 하락했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TK에서 빠지고 부울경에서 빠졌다는 거는 코어가 빠졌다고 보기는 조금 해석이 애매하긴 합니다.
2: 근데 뭐 부울경에서 뭐 오랫동안 민주당 전통적인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당 지지율은 또 올랐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거 좀 특이하네요.
2: 네.
1: 상당히 이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 내가 방송 공영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3: 네. 네.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없나요?
1: 네,
0: 우리는 진행자시니까
1: 없는 것 같아요.
0: 패널이면 아마 자유롭게 했을 텐데.
3: 네.
0: 네. 아니, 이 말까지는.
1: 그럼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슈퍼위크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을 했고요. 김민석 대 정청래 후보 두 후보 간의 표차에는 약 3,000표 정도, 한 1.48%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호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게 사실 관건인데, 어제 있었던 그 KBC 토론회가 사실은 호남민들의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 호남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먼저 한번 차례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0: 이거는 저는 뭐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확실히 유리할 것 같아요. 유일한 변수는 이제 전북.
1: 왜 유리할까요? 왜?
0: 뭐 호남 정서는 뭐 지금 김민석 후보 쪽으로 선택을 간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제주 그다음에 인천이 또 호남 출향민들이 왜? 많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 추세. 인천과 제주가 이제 호남 사람들이 조금 출향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지지율로 이제 호남을 충분히 좀 추단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남의 거의 유일한 변수는 이제 전북. 전북은 사실 이번에 그 호남 반도체에서도 사실상 소외가 됐고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로 광주 전남이 굉장히 수혜를 입는 동안에 새만금은 도대체 언제 되는지 그런 게 전북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원택 전북지사는 정청래 후보 사람이죠. 그 이원택 전북지사의 승리가 가지고 오는 또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북이 유일한 변수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워낙 광주 전남의 그게 폭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제주나 인천의 추세를 봤을 때 저는 호남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정 기자님은?
2: 저도 그 김민석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뭐 전 그 호남 분들이 좀 메가 프로젝트에 좀 기대하는 면이 있고 또 이번 전당대회가 또 이제 친명 대 반명 좀 이런 구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판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전북도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충남에서도 이제 박수현 도지사가 사실은 친청계로 분류됐던 분이다 보니까 충남에서는 좀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충남에서 이 김민석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도 뭐 그렇게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1: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 후보는 어머니도 찾으시고 아버지도 찾으시고 지금 많이 찾고 계셔요.
3: 근데 이제 어머니 찾고 그렇게 이제 감정 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저는 반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등, 2등 선거를 할 때 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 뭐 좋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호남의 민심은 제가 2주 전에 친청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분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내 주변에는 7명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데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케미 잘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분노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끝나는 말이 호남 반도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오늘 저한테 좀 짜증낸 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나는 정말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낮에도 다른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뭐 최민희 후보 이야기, 이성윤 후보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정청래의 논란에 대해서 막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최민희 후보의 논란은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성윤 뭐 후보의 논란은 이런데 이지은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 김어준도 뭐 오늘 아침에 화상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냉랭하던데 이건 왜 이런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호남에서는 처음에 최근에 이제 삼전닉스의 그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러다가 호남 반도체 공장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를 받고 있는 김인수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 같다.
1: 네. 지금 그 참고로 리얼미터에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9일에서 10일 사이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는 2,003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여기에서 보면 당대표 지지도가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좀 사실 나오고 호남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7.7% 정청래 후보가 28.2%에서 차이가 꽤 크게 지금 벌어진 것처럼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유의미하다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사실 살짝 하셨는데 최고위원 순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1순위가 최민희 의원인 거는 맞지만 지난 두 군데에서는 사실 1위가 박선원 의원으로 좀 바뀌었고
2: 네.
1: 물론 이제 누적은 아직까지 최민희 의원입니다만 지금은 또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최고위원을 우리가 이성윤과 홀짝으로 생일로 홀짝으로 나눠가지고 이성윤과 한민수를 나눠서 찍어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거는 최민희 후보를 차라리 친명계의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고 이성윤 후보를 탈락시키는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사실 민주당 뭐 당원 당규 이렇게 찾아와도 수석 최고위원은 그냥 이름이지.

0: 게 없어요. 근데 최고위원이 3명이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2명이 들어오는 게 친명계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최민희 후보를 견제하면서 수석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 최민희 후보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성윤 후보를 올리겠다고 제대로 움직이면 네. 이성윤 후보까지 3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팀 정청래는 지금 제가 정말 느꼈어요. 한 표 줍쇼 해도 1등 가는 거 보면서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진 팀이다. 그래서 이 조직력이 뭐 최민희 후보를 너무 견제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최민희 후보가 몰빵해서 1등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3명을 친명계로 넣는 전략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워낙 그 최민희 후보 1등 막는 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냥 주제넘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근데 뭐 1등도 그렇지만 이제 5등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김용이냐 이성윤이냐 사실 요게 또 좀 변수이긴 한데 리얼미터 또 조사 뭐 같은 내용의 조사를 보게 되면 실제 한민수가 올라가고 김용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 이성윤 의원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호남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2: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번 최고위원회 결과는 친청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악수 패싱이라든가 박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 푼씩 그런 거 괜찮다고 봐요. 뭐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한민수 후보 나와서 뭐 율동 같은 거 하는데 저는 뭐 어때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서민화 후보를 악수를 패싱한 것은 그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당의 가치하고 좀 배척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저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침 뉴탐사라는 언론에서 보좌진 갑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실하고 제가 보좌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뉴탐사와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진해서 다른 방으로 간 사람도 있고 집안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직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뉴탐사와의 얘기는 100% 진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뉴탐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성윤 의원에게 직접 멘트도 따르고 했지만 이성윤 의원이 그 멘트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성윤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근데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측도 뭐 그 논란이 좀 있지만은 지금 사실은 정성래 의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는 그 광주 북구에 있는 전진숙 의원이 전화방을 활용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전화방을 운영해서 뭐 금품 제공 같은 걸 한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건데요. 전진숙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형사고발까지 했다는 거는 또 뭐 전혀 증거가 없는데 한 건지 이게 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항상 흥미진진한데
1: 다이나믹하죠.
0: 예, 송영길 대표가 떠올라요. 또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또 우리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이제 새로운 걸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3: 갑자기 그런... 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0: 하지만 정말 네,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나오는 그 과정은 정말 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민주당 내부의 이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나왔지 않습니까?
3: 질문에
0: 예, 그러한 지점들이 민주당 네. 전당대회에서 나오느냐 네. 그럼 뭐 수사를 봐야겠죠. 근데 전화방은 만약에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발까지 하게 되면 한쪽은 또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둘 중 한쪽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뭐 어쨌든 진짜 점점 분당의 길로 가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요?
1: 기승전 분당이야.
3: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분당이야. 분당 사세요?
0: 그때도 그 송영길 대표 그때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저 민주당은 정말 진짜 우리 당에서 맨날 뭐 내부 총질 얘기 나지만 민주당은 진짜 쏘는구나라는 생각을
2: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뭐 전당대회를 많이 봤는데 요즘 정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정말 전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제가 굳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사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했다.
0: 이 정도는 네. 아니었어요.
2: 저 얘기합니다.
1: 뭐에 이 정도는 아니야. 단계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2: 공소 취소 유명한 거야. 아니

0: 근데 그게 김민석 후보와 혹은 정책련 후보에게 다이렉트로 뭐 이득이라든지 손해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라져야 된다. 그건 동의합니다.
1: 네, 저이 얘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꾸준히 분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님이 또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당대표 후보 어제 3차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이현재 텔레그램 그 논란까지 사실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 뭐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때 나왔었었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은 대통령의 지론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서로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합당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또 다시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의아한 게그 어쨌든 호남의 권리당원이 수십만 명인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물론 정청래 후보가 이제 물론 이제 시간상의 제약으로 그랬었겠습니다마는 이현주 텔레그램 강두구 페이스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이제 어쨌든 이제 과거에 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
1: 네.
2: 뭐 저희들이야 뭐 워낙 뉴스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일반 그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을까? 좀이 공격이 유효타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오,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3: 아니 근데 이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타당에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저는 진짜 이팀 정청래 후보들의 이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놀랍다 진짜 놀라운 조직력 독일 축구가 생각나게 하는 진짜 이 탕탈한 조직력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제 그 강성필 부대변인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너무 혼탁하게 가다 보니까 그 조직력조차도 아니 그러니까 조직력을 이렇게 기대는 사람조차도 약간 이제 아, 이둘다 싫다 하는 쪽의 분위기로 가려는 그게 아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탄압을 받았냐. 아,
1: 우리가 누구예요?
3: 정청래 후보 쪽에서. 예,
1: 네.
3: 지금 정청래 후보 쪽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언더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제가 타당해서 별로 사실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우린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양쪽 누가 돼도 이미 한쪽은 보완수사권 해버렸고 한쪽은 뭐 공소시효나 연임 개헌 할것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돼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정청래 후보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느낌입니다. 제가 방송 나가면서 볼 때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10번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정청래 후보 쪽 그쪽 그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그런 부분을 그팬 그쪽에 이제 요즘 방송 잘안 나오시는 분이 뭐 방송마다 너무 이렇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데 그런 측면을 되살려주는 거죠. 기억을. 이거를 굳이 TV 토론에서 언급을 해줌으로써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우리 그 민주 세력을 여기서 우리는 커테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는 그 민주 세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탄압을 당했는가라는 거를 되살려서 그 조직력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가두는.
1: 네.
3: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0: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광고 엄청 붙었네요. 아, 역시 훌륭하다. 이 생각 들고요. 자, 이제 좀 전에 하던 얘기 연결해가지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제 3차 토론에서 조금 놀라운 상황이 조금 몇 개 벌어졌었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국정과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제 물어봤었단 말이죠. 123개. 그래서 1번이 뭐냐 물어봤는데 내란청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란청산은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국정과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 민주당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거는 5.18 정신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성필.
4: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이제 우리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 1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 당대표, 내란 청산 당대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이 정청래 후보께서 막상 국정과제 1호에 대해서 모르니까 본인이 순간 생각에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모르면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여유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순발력 있게 내란 청산이 1호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통의 또 이제 후보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동문서답에도 있는데 송영길 후보는 이제 얼굴로 말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하다는 식으로 너 이것도 몰라라는 식으로 끝까지 물고 놓질 않더라고요. 왜냐 이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선거 토론에는 사실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지지자들은 각자의 지지 후보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3: 네.
4: 하지만 실수는 이게 크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좀 실점을 한 건 아닌가 그건 분명해 보였다.
5: 그러니까 호남을 앞두고 지금 어찌 보면은 호남의 표심에 굉장히 저기할 함정을 송영길 후보가 아주 잘 팠고 정청래 후보가 그 함정에 그냥 그대로 빠졌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저도 이제 전당대회 몇 번 겪어봤지만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이 장학 퀴즈 할 때였거든요. 장학 퀴즈.
3: 그렇죠. 네. 기습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5: 기습적으로 장학 퀴즈.
4: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들은 건데 송영길 후보가 이거 국정과제 1호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3: 아.
4: 그러니까 국정과제 1호로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왜 그럼 이것을 원포인트 기원으로 이뤄내지 못했냐.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땅에서 막혀버린 거죠. 그래버리니까 이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5: 근데 그것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게 이게 송영길 후보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일, 주의적, 예비적 이게 다 있었어요. 이게.
4: 맞아요.
5: 이게 그래서 근데 앞에서 그냥 다 걸려버린 거지 거기서.
4: 그러니까요.
5: 예. 근데 예. 이 장학 퀴즈식 질문들이 상당히 뭐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 당에서도 좀 뼈 아팠던 아리백 기억나시죠?
3: 그렇죠. 예.
5: 그러니까 이런 장학기 주식 질문
4: 지금도 모르실걸요 그분은?
5: 뭘 모르니까. 네. 네. 어쨌든 간에
3: 네.
5: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인 것 같아요.
3: 김민석 후보도 어제 좀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 하려면 용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부족한 용수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물어봤더니 사실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답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6: 어쨌든 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호남 발전 관련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주제였었는데 여기서는 송영길 후보가 가장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온 티는 있더라고요.
3: 네. 공부를 잘하나 봐요, 진짜.
6: 뭐 워낙 이제 호남의 대표성을 네. 좀 중시를 그 강조를 해오시던 분이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4: 네. 아니 제가 뭘 보고 또 놀랐냐면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가 광주 전남을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면은 3권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강세예요. 근데 이 3권역이 어디냐면 나주나 무안이나 영광이나 이쪽 광주 인근 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무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군공항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본인은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KTX 뭐 1조 원 뭐 있고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는 핵 발전 폐기물에 대해서 와트당 뭐 0.25 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식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주도 뭐 핵 융합 발전소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뭐 해남도 솔라시티 이거 연결해야 된다. 이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지만 정청래 후보의 강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약을 약속을 하면서 표를 뺏어오는 듯한 그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좀 그래 봤어요.
5: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당이 뭐 비공식적이지만 전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듯한 우리 당 패널들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네. 요즘 저보고 유정청래라 그러더라고요.
4: 아, 뉴청래.
5: 네, 어쨌든 간에 뭐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리 봐도 정청래 후보의 표가 송영길 후보의 표가 전부 다 김민석 후보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충 이제 표 계산을 좀 해보면 송영길 후보의 표가 25%까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확보를 해야 앞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20% 밑으로 내려가고 80% 이상을 김민석 후보한테 그 송영길 후보의 표가 2순위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해도 이기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국합 배드컵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송영길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매섭게 덤벼들기보다는 한수 배운다는 자세. 오히려 장학 퀴즈를 걸어오면 한수 배운다는 자세. 송영길 후보와 함께 이뤄가겠다는 자세.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네. 송영길 후보 표를 가져오는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근데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6: 네. 근데 뭐 사실은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송영길 후보와는 좀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5: 맞아요.
6: 그 어제 토론회에서
5: 어제 좀 싸우더라고요.
6: 송밀필패라는 말을 써보셨어요. 송영길이 밀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말을 써버리셔가지고 아 정청래 후보로서는 이게 좀 더 뼈아프겠다.
5: 그러니까 왜
4: 그런지 아세요?
5: 왜 그런 거야?
4: 몇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받아줘. 내가 왜 나오는 거야? 정청래 뭐 잘해. 왜 나오냐고 지금.
6: 이건 똑같다.
4: 세 번 했는데 왜 나오냐고. 완전히 뭐 호남식으로 해버리잖아. 싫다는데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이제 안 거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냥 다 싸야겠다. 이게 낫는 장사다. 근데 어제 인상적인 건 이게 있어.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뭘 물어보냐면 아니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송영길 후보가 한 번 더 찍어버리잖아요. 실력 차이는 있죠. 실력 차이는 있지. 그래버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포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역시 방송도 그렇잖아요. 돌려가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그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전 주변에서 송불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이번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네.
3: 아 이번에 진짜 그 연설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이렇게 치고 빠지기도 잘하고 되게 타격도 되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잘하시고.
5: 제가 또 진행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오늘 진행자라 참겠어요.
4: 아니 원래 우리 방송도 이거 뭐 준비해온 자료 안 보고 그냥 애들이 쳤을 때 쇼츠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5: 그럼요.
4: 마찬가지로 서영기 후보도 캠프 들어보니까 그냥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듯이 이제 막 본인도 저 술 한잔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말을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하시길래 그래서 하였던데 너무 인상적이었다.
6: 연설하시다가 마이크 뽑고 앞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 아, 그러니까
6: 프리스타일이 네. 거기서 드시는 거죠.
5: 네, 프리스타일. 아니 네. 제가 아주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우리 당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송영길 후보의 그 유세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3: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제 이제 인생 컷 뭐 그 얘기도 사실 좀 있었었는데 그 컷 사진이 조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맞겠죠?
4: 아 근데 저는 또 송영길 칭찬인데
3: 이번 여기가 아주 그냥
4: 전당대회의 의미.

0: 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1: 아.
0: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누가 이재명을 도와서 민주당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가를 우리 당과 지지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인데,
1: 네.
0: 송영길 후보만 때가 못 받쳐서 쇠망치 맞았어도 내가 여섯 번을 바로 꼬매고 내가 이재명을 내가 지켰다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2: 근데 저는 송영길 후보의 또 마음에 드는 지점 중에 하나가
1: 네.
2: 민주당의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그 교섭단체를 이렇게 뭐 낮춰주고 뭐 이런
3: 좋은 뜻을
2: 이야기들을
3: 한 거예요.
2: 네,
1: 네.
2: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정말 분당의 정말
3: 중국 혁신당은 이미
1: 아니,
3: 담당 아니에요.
0: 정치인 맞네. 일관성 있네. 일관성 있어.
2: 근데 우리 당은 분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네. 그래서
1: 아니,
2: 3당 체제로
1: 송영길 후보는 중국 혁신당과 합당은 절대 없다. 다만 교섭단체는 낮춰주마.
2: 교섭단체를 낮춰준다는 정말 깜짝 놀라. 네.
3: 근데 보면은 그 예전에도 뭐 이제 2008년에 막 그 이명박 박근혜 싸움 뭐 그리고 좀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이그 대선 경선
2: 네.
3: 진짜 피 터지게 싸웠는데
2: 네.
3: 어느 순간부터 다들 이제 분당 자체는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네. 근데 송영길 후보 얘기 따르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자리를 못 잡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1: 자리 못 잡는
2: 네,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도권에서 다음번에 우리 당이 승부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필승 전략은 유이동 전략이기 때문에 유이동
0: 네.
2: 전략.
0: 교섭단체 이렇게 좀 완화되면 한번 친한기도 생각해 보세요.
2: 우리는 생각 없어요.
0: 그리야말로 자리 못 잡고
2: 우리는 절대. 예, 우리는. 예.
1: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박성수 변호사는 자기는 국민의힘 당 소속인데
0: 네.
1: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인데 왜 자꾸 왜 우리라고 엮어요?
0: 아 저기는 해당 행위.
1: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2: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윤리 지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의원의 그 제명이 과연 적법했는가에 대한 논란 워낙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밌어서 안 다뤄져서 그렇지.
1: 네.
2: 우리도 지금 아주 뭐 치열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제가 과거에 2012년도 전당대회 때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세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24.3%, 김한길 대표가 23.8%, 0.5%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특히나 그때 모바일 투표가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했는데 그래도 결국 끝나고 나니까 잘 가더라고요.
2: 송영길 후 전 대표가 만들어줄 외곽의 교섭단체는 없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자,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네.
1: 네, 장경태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개혁안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의 정의용 사무총장 인선하면서 뭔가 할 것 같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획기적인 게 나오는 겁니까?
2: 아니 뭐 획기적인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장경태 대표가 지금
0: 분당밖에 없지 뭐.
2: 100만 당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어요. 우리 당에 지금 당비내는 책임 당원이 90만이다. 저기 100만 아니다.
1: 네.
2: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당원 단계 바꿔가지고 그 투표권이 있는 건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당원들 늘렸거든요. 당비 6개월로. 그렇게 치면 그 문화일보의 이현종 의원이 취재해보니까 80만 대라 그래요. 80만
1: 네.
2: 초반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예전에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 할 때 79만, 80만 이랬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진짜 잘한 게 자기가 당대표 했을 때 공천장 줬던 후보들이 데려온 그러니까 모집해온 당원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전당대회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2: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지금 한 거고 장동혁 대표는 똑같이 공천장 줬던 후보들이 이렇게 모집해온 당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갔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가 별로 그렇게 자신 있을 상황이 아니고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원래 이거 지방선거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당원 총투표 하자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오늘 우리 당원들이 재신임 당원 총투표하자고 지금 당원들이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
1: 네네.
2: 당원들이 수만 명이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에서 안 받을 겁니다. 못 받을 겁니다.
0: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뭔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2만 명? 적은 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2: 네.
0: 이분들이 이제 사퇴하라고 했으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재신임 해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재신임이 되면 그 2만 명은 탈당합니까?
2: 아니 근데
1: 분당은
2: 그쪽이 지금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0: 네. 아니 그렇잖아요.
2: 장동혁 대표가 원래 지방선거 전에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 본인이.
0: 네.
2: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받는 거야. 그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중심을 한다고 해도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원 중심 해봐야 내가 지금

0: 뭐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아마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더 노련했다. 물론 뭐 임기가 그랬긴 했지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조직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전당대회를 그것도 1년밖에 안된 정부를 상대로 걸어붙여서 여기까지 지금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진짜.
1: 아니 근데
2: 대단한
1: 의아한 게
2: 뭐좀
1: 뭐
2: 이상한 말
1: 당...
2: 아니에요? 이럴 줄 뭐라고 생각하세요?
3: 가서 어수선하고 그래서 우리 박상수 변호 친정 박상수 변호사님은 이제 감정적 평론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1: 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그 당원들도 지금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좀 등을 돌렸다라고 네네. 말씀하시고 의원들도
2: 그렇고.
1: 저 주장은
2: 옛날부터 했던 주장이에요. 네.
1: 근데 어떻게 장동영
2: 없어요.
1: 대표는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0: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우리 당원 당규상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는 한 뭐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안 물러난다고 하면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허장성세임을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수만 명의 당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2: 네.
0: 당원 수만 명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 못 받으면 허장성세인 게 맞는 거죠.
2: 좋습니다.
0: 받아야죠.
2: 자, 요거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2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김기현, 윤재호, 박성민 의원 등하고 식사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권영세 의원도 또 이제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분당이나 뭐 탈당이나 뭐 뭔가 좀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에요.
2: 아니요.
0: 네. 우리는 이 안에서 승부 봅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 안에서 승부를 봐도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2: 아, 그래요?
0: 네.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인물이 유이동 의원이다.
2: 또 유이동.
0: 유이동 의원은 정말 개혁파에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고 당내 개혁파에 모두와 연결돼 있어요. 진짜.
2: 아.
0: 그리고 4선의 중진. 수도권 4선의 중진이고.
2: 그래서 유이동 의원이 지난번에 그때 상임위원장 자리 달라고 그쵸? 막 싸운 거였어요?
0: 그때도 이제 한 표 차이로 우리가 이겼죠.
3: 아, 근데 지금 유이동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왜 그 이준석 만났냐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유이동 얘기예요.
0: 그러니까 개혁파들이 점점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3: 이준석.
2: 박상수 변호사의 특징은 예.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3: 아니,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 개혁파예요?
2: 어? 네?
3: 이준석 의원이 개혁파예요?
2: 절대 아니겠지.
0: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이 네.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의원 만나는 거야. 그렇게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것이고
3: 네.
0: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개혁파들이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히들 있어요.
3: 아니 이제 제 생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혹시라도 이제 대법까지 가서 유죄 확정 받으면 서울시장 재보궐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가요?
0: 아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지금 뭐 당내에서는 그러한 생각은
3: 아,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본인 딸 유담 씨 인천대 특혜 채용 때문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 최소한 그런 건 좀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각자의 그러한 네. 사정들이 있죠.
3: 네. 뭐 그것도 분당을 해결하려고
0: 후보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네.
0: 이제 어쨌든 네. 우리 당에서는 지금 개혁의 큰 흐름은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그것이 저는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면 우리 윤상현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김건희 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한테 클러치백 받은 거 사실이다. 근데 나 너무 뭐가 없다. 나 짝퉁도 많이 사봤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고요. 다른 영부인도 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2: 이런 얘기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 뭐 처음에 로저비비의 가방하고 손편지 받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취지는 난 짝퉁도 해봤어. 근데 영부인인데 할 게 너무 없었어.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3: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꼭 쓸데없는 사족을 달다가 쓸데없는 이 논란들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신 왜 받았냐 안 받았냐? 에 받았다.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여기서 김건희 씨의 이제 사필 기적으로 이것 말고도 지금 처벌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김기현 의원이 이 불법 정치자금 혹은 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변호인 법률가로서 봤을 때.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전 사과라도 하고 뭐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그럼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크게 기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금 행보들을 봤을 때.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을 하면 우리 당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도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KBS였었나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작고
2: 조그만 파우치?
0: 조그만 파우치인가? 예, 정말 그때 자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 지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그냥 느껴졌거든요. 근데
2: 지지는 많았는데
0: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개가 겹쳤죠.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수도권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 나가고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 명확하게 좀 당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1: 네.
0: 부분은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상근 기자도 여기 한마디 해주시죠.
2: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좀 활동폭이 굉장히 좀 넓어졌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의 뭐그 토론회장에도 이제 몇번 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랬다고요?
3: 뭐야?
1: 뭐야? 하고 싶은
3: 해야지.
1: 말이 뭐예요? 네. 토론회도 갔다. 김기현 의원이 활동 많이 한다. 이게 끝이에요?
2: 네.
1: 아,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얘기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로 국민의힘 얘기도 하고 김건희 씨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유쾌하네요. 네. 끝까지 네. 분단 얘기하는.
0: 네. 아니, 요즘은 거의 민주당 얘기가 9할인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잠시 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가득한 가운데 햇볕이 강했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일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의 흐름이 좀 변했습니다. 간간이 불어닥치는 바람이 살살 열기를 식혀주기도 해서 서울은 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쉬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차량이 많은데요. 거기에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지나 쭉 가양대교까지 제법 길게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역시 청담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긴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분기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론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대표 그리고 하어영 한겨레 정치팀 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어영 기자님은 성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어영인데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예,
0: 무슨 뜻입니까?
2: 제 이름이요?
0: 네,
2: 물앞자에. 네, 물고기가 헤엄친다입니다. 어영입니다. 네, 월요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네, 물 만난 고기 이런 예. 얘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번 잘 헤엄을 쳐보시길 바라고요.
2: 네.
0: 두 분 오랫동안 이 정치권 현장 취재하고 분석하시면서 수많은 전당대회를 관전하셨을 텐데 이번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뜨거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 사생결단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다음 이제 총선에서의 공천권 행사 등 이제 당대표가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권한 여부 차이 나는데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갖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 당대표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의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코스가 약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총선과 대선 이것은 연동해서 이제 권력들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의 이제 특성이 기반한 측면이 커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은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항상 뭐냐 하면 이제 무조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있고요. 또 한 기류는 개혁을 좀 선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빠르게
0: 강하게
1: 했으면 하겠다는 기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중첩되기도 하지만 구분되기도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 때도 보게 되면 개혁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재명 이제 그 후보에게 인물에게 이제 대표에게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이거 잘해 나타나는 측면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기류가 맞붙고 있는 측면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랄까 이제 실용적인 노선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는 기류들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원들의 민주당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그 특성. 의 대결 구도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 정청래 김민석 정청래 이 후보의 기류로 표출이 되면서 더 과열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도 실용이랑 그 개혁이라는 깃발 두 개가 단체전으로 맞붙은.
1: 네.
2: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를 돌이켜 보자면 2015년도 전당대회 28 전당대회로 불렸던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맞붙었던 그때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0: 문재인과 박지원의 개인전 대결로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가 당시 굉장히 많이 앞서가다가 박지원 후보가 당권대권 분리론이 아마 까마득하실 겁니다. 당권대권 분리론이라는 깃발을 들면서 많이 쫓아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치열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네거티브도 그때와는 좀 수준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사후적으로 융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감정선을 너무 많이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 설마 이것까지 건드릴까? 해서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후에 정치인들은 사실 그 좋은 특성 중에 하나는 싸움이 심화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화해하고 봉합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장점이거든, 사실은. 이제 몇안 되는 장점들을 찾자면.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선이 너무 이제 사실 많이 건든 상황이어서 이후에 어떻게 봉합이 될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0: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법과 위법, 그러니까 적법,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에 서는 경우가 선거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잠시 좀 접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법이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게 가리지 않고 일단 네거티브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2: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기존 핵심 당원층하고 이른바 뉴 이재명 이렇게 불리는 신규 유입 지지층 간의 이제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정청래 후보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게 코어층이 당신한테 좀 등을 돌리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약간 좀 뭔가 좀 분리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0: 뉴이재명은 원래 한겨레의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2: 네, 처음 나온 이 말이었죠. 한겨레가 원흉입니다.
0: 당시에 제가 기사를 썼었고요.
2: 맞아요.
0: 그런데 당시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2: 그렇죠.
0: 이게 세력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력처럼 여겨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규정짓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뉴이재명을 지금도 세력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 좀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0: 예,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뉴이재명이라는 이 규정 자체가 말하자면 결집도에서 조금 이따 여론조사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결집도에서 그렇게 강한 결집을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번 전당대회 때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이렇게 심해요. 나한테 당면한 문제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세금이에요. 아 근데 서로 간에 저렇게 네거티브를 하면 나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중도고 원래 뉘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카테고리화해서 깃발을 들더라도 카테고리화해서 세력으로 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1: 뉘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이념적이고 어쨌든 뭐 그렇죠. 이제 정치 투쟁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패턴과 다르게 이제 뭐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데 이제 경제를 강조하고 뭔가 이제 노선의 정치 싸움보다는 어쨌든 뭐 이렇게 상대방도 포용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방향의 스타일을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선거 이 전당대회도 선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것을 규정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이니까 어떤 이제 세력으로서 이제 규정짓는 흐름들이 생겨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지난번 민주당 경선이 있었잖아요.
2: 네.
1: 경기도지사 경선을 보게 되면 친청적 성격을 가진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추미애 후보가. 그다음에 친명적 성격을 지닌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한준호 후보가. 근데 사실은 그 유명 이제 당원들 세력들을 봤는데 그것이 사실은 파괴력을 보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한 이제 세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자면 지금의 이제 후보 특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집도 응집도가 강한 현상들을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실은 축적되어 온 이제 당원들 흐름들이 있거든요. 김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넓게 분포되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김인석 후보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 흐름인 것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팽팽한 접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지금 이 상황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언론 환경도 그렇고 조직도 날 도와주지 않고 있다. 뭐 9대 1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대 1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이제 호남 선거 그리고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는 좀 동정표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0: 예.
2: 이런 해석도 지금 사실 나오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0: 그런 분위기 감지가 됩니까?
1: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신 이 동정표와 관련돼서는 이게 전형적인 그 언더독 전략으로 보여져요. 네네. 이게 2위 포지셔닝이거든요. 2위 포지셔닝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 지형이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언론에서 그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하루 그러니까 1일입니다. 1일 김민석 후보 승리를 강조한 기사가 67건, 뭐 2일 정청래 후보 승리를 강조한 기사 79건, 뭐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한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균형감을 가져가고 있다 언론이. 다만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 지형이 아니고요.
0: 유튜버
1: 유튜브죠. 뉴미디어 지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지형에서 본인이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과방위 위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오마이TV가 김민석을 믿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주 SNS에다가 그냥 노골적으로 써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마이 기자들 뭐이랑 또 이런 분들이 이거 진짜 우리 뭐 카틀막이냐 입틀막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2: 최민희 의원 사실은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로 나선 사람들 보게 되면 일반 대중이 봤을 때 어떤 지명도 뭐 인지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최민희 의원이 원톱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위를 달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초반에 비해서 이제 그 비율이 좀 낮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는 이제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권리당원들도 아주 이제 그 관여도가 높은 당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당원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 전략이 조용히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1위를 할 가능성도 높은 흐름들이 갈 텐데 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지금은 이제 1위가 누가 되느냐의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최고위원 선거의 특성상 이 최민희 의원의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특정 언론을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나쁜 전략은 또 아닌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명이 나와서 1위만 당대표가 되는 거라면 할 텐데 최고위원 여러 명 후보잖아요. 그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자기가 1위 최고위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타겟을 정해서 하게 되면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 후보한테 응집되게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고려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아마 내부의 판단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또 이걸 그 강경하게 특정 언론 비판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캠페인상 제가 봤을 때는
1: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 언론이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1위 후보란 말이죠. 카메라가 가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하고
0: 그렇죠. 네.
1: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한테 카메라가 오고 관심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만 주목한다라고 흠을 잡는 것은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고약한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전략? 깊은 전략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두 가지
1: 전략이라고 한다면
0: 깊은 빡침이 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 정말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토론이 있었었는데 이 후보들 그리고 오늘부터 호남에서 또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숫자만 따지면 호남이 52만 명 정도이고 서울과 경기도가 약 60만 정도여서 진짜 엄청난 숫자의 이제 투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에 표 차이를 가를 텐데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을 따져보면 김민석 후보가 46.01%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4.53%. 사실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차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가 꼭 그렇게 언더독 전략을 써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1: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그래요?
1: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시작 직전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합쳤을 때 이게 이제 30%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합쳤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는 국면으로 갔었고요. 한 2주 전으로 보이는데 신천지 이슈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결집도가 높아지면서 상승 곡선을 급하게 그렸단 말이죠.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 그러니까 경선이

0: 계속되면서 정청래 후보의 결집도는 좀 약해지고 김민석 후보 쪽으로 상승세 곡선을 가져가는
1: 흐름이
0: 예, 이렇게 한세번 국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모멘텀을 가져야 하고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1위 전략을 갈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호남의 2위 전략으로 가져가서 동정론을 요구하는 것이 결집도도 높이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지금 송영길 후보는 석길래가 될 거다. 1등은 김민석이지만 2등은 나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2: 호남에서. 네,
1: 호남에서.
2: 호남에 이제 연고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마 송영길 후보가 이제 득표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얻었던 것보다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이 선호 투표제에 우리가 이제 수혜자는 송영길 후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1: 수혜자가? 수혜자가 김민석이 아니라
2: 왜냐하면 이제 이
1: 송영길이요?
2: 순위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많이 받을 테니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피해자예요. 제가 송영길 후보가 선호 투표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투표 행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투표 세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첫 표는 이게 누군가의 당선에 기여하는 표를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표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인물 당선자를 떠나가지고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게 2위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권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2위 표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니까 이 얘기는 그 1위 표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3자로 해가지고 그냥 갔으면 제가 봤을 때 송영길 후보는 이거보단 더 높은 이제 득표율을 쭉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선호 투표제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주니까 1위 표를 안 주는 현상들이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이 제도의 피해자가 송영길 후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0: 현장에서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는 1등 아니면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들 받아들여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번에는 선호 투표제가 생기면서 3등 후보의 관심이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여론조사도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28전대 때 예전 생각을 해보면 3등이 당시 이인영 후보였어요. 담대한 도전 이래서 주목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는 뭐그 이후에 도전이 그때만큼 눈부신 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송영길 후보를 언론에서 바라봤을 때는 3등이 3등이 아닌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1등, 2등 후보의 연설 말고 3등 후보의 연설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물론 개인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메시지에 늘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얻을 것은 또 얻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 좀 보입니다.
1: 네. 송영길 후보가 사실은 연설은 제일 잘한다,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어제는 또 강펀치를 날렸죠. 우리 정청래 후보에게. 그것 때문에 사실 기습 공격을 당하고 정청래 후보가 좀 쓰러지는 모습까지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게 보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호남 이제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2: 이게 호남은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호남이 52만, 서울과 경기도가 60만이면 이거 뭐 수도권이 훨씬 더큰거 아니야? 더큰거 아니야? 이제 호남 왜다 호남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어떤 이런 선거가 있을 때 패턴을 보게 되면 한 방향성으로 이제 뭉태기로 이제 움직이는 특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대선에서의 이제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당대회 이전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투표율도 이제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결코 낮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비중 자체가 이제 작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은 상황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격차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격차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남을 중시하는 흐름인 거예요. 뭐 호남도 수도권처럼 분산되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목을 안할 텐데 한 방향으로 어느 후보에게 이것이 이제 쏠릴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호남 결과를 보고 투표하지도 못해요.
0: 네, 그렇죠.
2: 거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결과가 사실은 결판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1: 그러면
2: 있습니다.
1: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물론 두분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누가 지금 흐름상도 그렇고 누가 될것 같습니까? 호남에서는 1등이.
0: 호남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남은 원래 김민석 후보가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압도를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 지역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이원석 캠프에 예전에 몸담았던 분을 뭐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 이제
2: 이원택.
0: 이원택 후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그 쪽이라고 봐야겠죠. 취재를 해보.

0: 보면 조직 단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흔들리냐면 정청래 쪽으로 와서 하다가 김민석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결정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제 그제 이야기를 좀 들었고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인터뷰가 한겨레에 잡혀 있었거든요.
1: 김미석 후보가
0: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잡혀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인터뷰를 취소하고 전북 일정을 잡더라고요.
1: 아까 급하다 이건가요?
0: 예, 그래서
1: 그만큼?
0: 저는 뭐 물론 이제 전북 일정을 잡는다고 해서 그 조직들이 다 넘어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김민석 후보 일단 동선에는 메시지가 담기니까요. 그런 다급함이 좀 있지 않느냐를 좀 보여지고요. 전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호남에서 압승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전북은 원래 정청래 후보가 좀더 유리하다는 게 원래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아니었나요?
2: 근데 그 배경은 이제 세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이제 충남 금산이잖아요. 그게
1: 네.
2: 이제 예전에는 뭐 전북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이제 측면이 하나 있겠고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 후보와 이제 가까운 인물이 지금 전북 지사가 됐잖아요. 그런
1: 이원택
2: 현재 또
1: 지사.
2: 그러면 이제 우호적인 기류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제 전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투자가 쫙 이루어진 거라고 기대감이 이제 형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전북에서는 사실은 우린 새만금이라고 하는 넓은 땅도 있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 이제 그 소외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제 이슈가 아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막판에 전북을 행을 한 이유는 그 이유로 인한 흔들리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1: 네.
2: 박선은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이제 전북도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전북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고심하는 부분들 당원들이 전북에 있는 당원들이 그 부분을 이제 터치하려고 하는 기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광주 전남이 더 이제 당원들이 많으니까 봤을
1: 네.
2: 때는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속도전을 가겠다. 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TV 토론에서의 이제 그런 5.18 광주 정신에 대한 이제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민심들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래서 한 두 자리 수 정도의 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시각들이 있는데
1: 두 자릿수나 나요?
2: 그러니까 10%
1: 격차가?
2: 포인트 내외.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북에서 그것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이제 상쇄시키느냐. 이 부분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사실 추미애 지사가 좀 참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양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 이쪽이 또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왜 웃어? 다 웃어버리지?
0: 사실 변수는 어떤 변수도 있냐면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변수도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친명계,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온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사실 민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밀어줘야 한다. 이재명을 믿고 더 표를 줘야 한다라는 민심의 흐름도 있다고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서울 경기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는 강성 당원들도 많거든요. 이 강성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1: 그러면은
0: 같고.
1: 네.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은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남아있는 변수가 30% 정도 되는 여론조사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3: 네.
1: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사람들, 무당층 이런 분들이겠죠. 역선택 방지가 이제 행해질 테니까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아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잡힐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흐름이 어때요?
0: 무당층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1: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0: 이것도 좀. 어제 오늘 사이에 여론조사 갈립니다.
1: 달라요?
0: 갈리고 있고요.
1: 예.
0: 실은 표본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온 리얼미터가 표본은 가장 큽니다. 전체 표본은 2000 샘플이고요. 이전까지 했던 샘플 대체로 1000 샘플이거든요.
1: 네네.
0: 리얼미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리얼미터를 또 이게 정답이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네. 어제 그제 나온 천 샘플을 가지고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박빙으로 잡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빙 플러스 정청래 후보가 약간 우세한 네. 흐름도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주 중반을 좀 지나면서 다른 여론조사까지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0: 너무 뻔한 말인가요?
2: 이게 이제 그 예.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먼저 지지 정당을 묻는 거예요. 네. 지지 정당 물어서 이제
1: 아니다 그러면
2: 뭐 이제 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이제 조사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RS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ARS 조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무당층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RS 조사 결과들 보시게 되면은 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막 뭐 40이 넘고 국민의힘도 40 가깝고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모든 정당들의 지지율 합이 막 90이 돼요. 그러면 10%만 무당층인 거예요. 이 조사 방식. 왜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특성이 강한 분들이 응답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무당층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이제 합하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오늘 나온 방금 전에 나온 것인데요. 9일 10일 이제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를 한 것인데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건데 네네. 거기에 1053명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이에요. 여기서 이제 김민석 46.8 정청래 35.2 이제 이렇게 나왔고 호남에서는 김민석 57.7 정청래 28.2 이제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 네.
2: 이제 만약에 비슷한 방식의 이제 조사 결과로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영향을 받겠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방식이었고요.
1: 네. 사실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하필은 시간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네, 두 분하고 말씀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5: 신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와이트.

0: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한 공기도 환기해 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 구제나 체포, 처벌 등이 잘 될 수 있을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핵추진 잠수함 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을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잠 설계 건조의 전 과정을 주도할 사업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앞으로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수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 안에 따르면 10년 미만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4급 공무원이 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4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파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으로 구성된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공항 관제사의 관제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나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 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최대 3차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아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마라탕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2%를 섭취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30mg으로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000mg의 81.5%에 이르렀습니다. 국물까지 포함한 평균 나트륨 함량은 5380mg으로 하루 기준치의 2.7배에 달했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각 계정의 수익 배분 요건을 높이기로 하면서 신규 제작자들의 수익 창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천만 회로 상향하는 정책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4,000시간 시청이나 1천만 조회에서 정확히 두 배로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다만 구독자 수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명으로 유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물러나면서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15호 태풍 차놈이 날씨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에 영향을 주면서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2도, 대구 31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7도, 습도는 47%입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

0: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그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교육입니다만 정말 이걸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4: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 잘 듣겠다.
5: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일을.
4: 어? 쟤 좀 봐. 저기 앉을 짬이야? 말이 돼?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3: 의료 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되어온 태움. 최근 또 한 명의 젊은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7살이었죠.
6: 선배 간호사들 태움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4: 동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던데?
6: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태도 불량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게 아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3: 간호사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고 버텨볼게 말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뒀고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4: 이게 뭐야? 세 명 중 한 명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처분은 훈계?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야?
3: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의 처분도 훈계에 그쳤다고 하죠. 이후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만약 병원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3: 네, 27살의 간호사 강 씨가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7: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씨는 2023년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부탁으로 잠시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앉을 짬이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진술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행위들이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무튼 강 씨가 병원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7: 유족 측의 설명과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간호사 등에게 고통을 알리고 특정 선배와 근무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근무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노동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호소가 들어오면 병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라도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마주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조치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3: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둔 뒤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고 이후 달라진 게 혹시 있었을까요?
7: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퇴사 뒤에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도 그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병원의 시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병원의 내부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분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유족 입장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만 인정된 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단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7: 집단 태움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고 폭언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보면 단순한 업무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계속 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의 진술,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노동당국의 판단과 별도로 괴롭힘의 범위나 관련자 책임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사건이 알려진 뒤에 경찰은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도 입건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7: 태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 문제가 될 수 있고 겁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을 입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 혹은 서로 역할을 나눠 괴롭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 자, 앞서 전해주신 구체적 발언들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7: 네.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머리가 있느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은 잘 듣겠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개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는 취지의 말 역시 당시 상황의 반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움 사건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 행위가 모욕 혹은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한 장소, 주변의 사람,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고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측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7: 기준은 교육이라는 목적만 내세울 것은 아니라 실제 방법과 정도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등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것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됐는지, 다른 교육 방식이 가능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에게 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을까요?
7: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강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강 씨의 선택에 중대한 원인이 됐고 가해자들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엄격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강 씨가 반복해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가해자와 병원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지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유족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액수는 인과관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3: 현행법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7: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모욕이나 폭행 같은 별도 범죄가 확인돼야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나 보호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제재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상황마다 달라서 너무 넓게 규정하면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의 논의와 함께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병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형사처벌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가혹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화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떤 이제 비슷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병원 책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 있겠습니까?
7: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도와 유족 측의 설명처럼 강 씨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의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마주쳤다면 병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0: 보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도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 네. 네. 사건의 특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는 여전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대구가 31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나 마포대교는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밀려서 다리 위에서 거의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차량끼리 부딪혔는데요. 운전자분도 밖에 나와 계시고 이쪽으로는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하남 쪽 가는 길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 수호로도 청담대교 남단과 탄천 1교 사이 1차로에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을 기소하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까지 내란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주 중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허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서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전 차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란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유인책에도 설명회 참석률은 정원을 크게 밑돌았는데 검사와 수사관 사이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 지방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중수청 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30명 남짓한 검사가 참석한 반면 같은 시간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500여 명이 모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2: 이 설명 좀 들으셨을 때 중수청
3: 검찰 수사관이
2: 확신이 들 만큼 좀 설득이 되셨는지
4: 아직도 모르겠어요. 50대 50.
1: 이로써 지난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열린 임용 설명회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지난 10일까지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정원의 10% 안팎인 210명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들의 관계기관 파견이 유지되는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설명회에선 승진이나 수당, 관사 지원 여부 등 근무 환경과 밀접한 질문도 이어졌지만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앞장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쿠팡 사건 처리 과정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처럼 중수청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인 임용희망 신청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중수청과 공수청을 둔 검찰 직원들의 고심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한 대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0: SUV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트럭 앞부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1: 잠결에 뭐가 이렇게 큰쇠 같은 게 바닥에 쫙 미끄러지는 소리가
2: 사고
1: 났어요. 근데 저희
2: 목격자입니다.
1: 오전 근무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앞이 아예 없었다.
0: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6차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던 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덤프트럭과 부딪힌 차량은 30m 넘게 밀린 끝에야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숨진 20대 가운데 2명은 사고 현장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 기사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은 혈액 검사 등으로 숨진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소지와 시청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와 이송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는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으로 높아집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이 있고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해 범죄 유형이 유사한 공용물 무효 등 범죄의 양형 기준을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처벌 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뒀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근 신설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허위 영상물 소지 시청죄 등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으로 구분해 그 아래 범죄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유형별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오늘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1주나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 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때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인 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쓸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최대 3차례 나눠서 쓸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선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마라탕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2%를 섭취하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과 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30mg으로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000mg의 81.5%에 이르렀습니다. 국물까지 포함한 평균 나트륨 함량은 5380mg으로 하루 기준치의 269%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이정우 선수가 시즌 9호 홈런포를 쏘아 올려 빅리그 진출 이후 개인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35번째 멀티히트까지 완성하면서 3할 타율로 복귀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첫타석 유격수 뜬공에 이어 유격수 쪽 병살타로 잇따라 물러난 이정우. 9회 말 그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상대 투수인 웨스네스키의 시속 148km짜리

0: 몸쪽 페스트볼을 잡아당겨 오라클 파크의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깁니다. 비거리 116m짜리 솔로 홈런포입니다. 조금만 더 날아갔다면 매코미만에 그대로 떨어지는 스플래시 히트가 될 뻔했습니다.
1: 잘 갑니다. 공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이미 빠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강타입니다. MLB 현지 해설입니다.
0: 시즌 9호 홈런을 친 이정우는 빅리그 데뷔 이후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대2로 앞선 8회 말엔 선두타자로 나서 바뀐 상대 투수의 바깥쪽 슬라이더에 방망이를 살짝 갖다 대 좌전 안타까지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올 시즌 35번째 멀티히트로 다시 타율 3할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정우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10회 초 연장 승부치기에서 덕점이나 내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정우는 빅리그 진출 이후 첫 두 자릿수 홈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 한 개 남은 만큼 새로운 기록 달성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2: 심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면서 밤잠 이루기 한결 수월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2도, 대구 31도로 내륙 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한여름답게 많이 덥습니다.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2: 네, 불은 아직 진화 중인 상황인데 두 명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아, 김혜린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아파트 15층 맨 꼭대기에서 불꽃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단에서 15층 거주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아직 진화 중인 상황인데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단에서 15층 거주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아직 진화 중인 상황인데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경기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2: 불은 창고 두 개 동을 태우고 9시간여 만에 찾아들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4: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평택 청부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작동하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화염을 발견해 즉시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5: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6: 화재 목격자입니다.
5: 길다랗게 쭉 뻗어나가가지고 먹구름이 얼핏 보면 그냥 구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큰 화재였습니다.
4: 창고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 기숙사에 있던 12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7개 건물 가운데 2개 동을 태운 끝에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입니다. 벽과 기둥이 시커멓게 불에 탔고 철골 구조물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석유나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인근 4개 시도와 밤샘 총력 진화에 나섰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은 밤새 폭발음을 동반하면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2: 당시 상황이 담긴 YTN 제보 영상들 보겠습니다.
1: 네,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시간인데요. 도로 너머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연기 사이에 빨간 불길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평택 화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본 모습인데요. 영상 보내주신 제보자는 처음엔 먹구름이 자욱하게 낀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뒤늦게 화재로 인한 연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든 새벽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뒤쪽까지 빠르게 뻗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이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바람이 제법 많이 불었다면서 연기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인화성 화학물질을 대량 보관하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환경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 화재 현장 주변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또 수로에 뚝을 쌓아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모두 타버린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여전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창고 안에는 석유류와 리튬이온, 메틸 에틸 케톤 등 100종에 달하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이 불에 타면서 어떤 독성 성분이 배출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 화재 직후 환경당국 산하 화학안전관리단이 급파돼 주변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 현장 수준을 넘어서는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 현재까지는 일반 연소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검출될 거로 알고 있고.
7: 화재 현장 근처 수로에는 물기를 막는 흙둑이 세워졌습니다. 소방수에 섞인 화학물질이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8: 화재가 나면 이제 물이 뿌려지죠. 소화수라 그러는데 그 소화수에 어떠한 성분이 섞여서 흘러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7: 소방수를 가둬놓은 덕분에 하천 수질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화학 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9: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10: 숭실사이버대 명예 교수입니다.
9: 열분해 생성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올 거예요.
7: 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학 물질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향후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의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한 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 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 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0: 70%,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1: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0: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 장관이 세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누더기로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게 된다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과 또 부동산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총회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레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권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 과세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나흘 만에 번복하지 말고 발표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 개편안을 번복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이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끝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심을 따라야 할 때 거스르는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과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효과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3: 네, 용산만 놓고 봐도 1000세대 넘게 순증 효과가 있다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사업 일대를 찾아 공급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멸실 가구를 빼도 1695세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 수가 2만 호나 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도 8만 7천 호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정비사업 순증 효과를 나열한 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5: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4: 오 시장은 시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6: 이와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7: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4: 서울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로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주택 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백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메시지를 언급할 현장을 굳이 찾은 것,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되며 폭염이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각합니다.
1: 네,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1: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며 양식장에서는 폐사한 어류가 18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다.
5: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4: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6: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8일, 9일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4: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이제 폐사.
8: 포항시 수산정책 과장입니다.
7: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15호 태풍 차놈이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 9시쯤 도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차놈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동북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0km 속도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4m로 오후 3시쯤 도쿄 동북동쪽 약 220km 해상까지 접근하고 밤 9시 무렵에 수도인 도쿄를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 폭염 피난처로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대가 무단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 금지 현수막과 차단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일부 캠핑객은 취사와 빨래, 샤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0: 말뚝과 밧줄로 막아놓은 구역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1: 이곳은 차박과 야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경고 현수막이 무색하게 주차장 곳곳에 캠핑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0: 화장실에서는 물을 여러 통씩 받아가고 심지어 빨래와 샤워까지 합니다.
2: 아, 물 샤워 이렇게 하시고 물도 받아서 뭐 떠가시고 이 지하수가 보관되니까 단순화된 정도입니다.
3: 휴게소 상인입니다.
0: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4: 군산 쓰레기를 떠치고 던져요. 먹는 것도 아니고 수북해요.
0: 관리 당국은 지역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캠핑 차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공공장소를 캠핑장처럼 쓰는 무단 차박 행태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6: 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7: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한 대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SUV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트럭 앞부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8: 그러니까 잠결에 뭐가 이렇게 큰 쇠 같은 게 바닥에 쫙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저희 오전 근무하는 오전 근무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앞이 아예 없었다.
7: 중앙 분리대가 없는 왕복 6차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던 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덤프트럭과 부딪힌 차량은 30m 넘게 밀린 끝에야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숨진 20대 가운데 2명은 사고 현장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 기사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은 혈액 검사 등으로 숨진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병원 치료를 받던 주민 한 명이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50대 주민 한 명이 숨지면서 이번 사건 희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을 지른 70대 류모 씨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 장용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5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용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장용기의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39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14개월 영아가 이 경찰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6분쯤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에 14개월 여아의 보호자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동현 경위는 김영국 경장은 119 구급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차로 아이를 병원 응급실까지 6분 만에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이는 순찰차 안에서 호흡을 되찾

0: 된 뒤 응급실 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1: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선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이틀 상승에 6,200선 박스권을 뚫고 6,30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800선을 지켰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0.7% 오른 6,346으로 마감해 6,200선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4%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과 삼성 SDS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내린 858로 마감해 이틀 연속 8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홀로 순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3: 외국인 순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4: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3: 중심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호전된 점이 삼성전자 중심의 주가 강세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시장에선 12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횡보하다 141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인데 시장은 조만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오는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은 오는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의 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 거래를 해야 하고 매 거래일에는 최소 1시간씩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세제 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94.4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전월 대비 13.2포인트 하락한 89.4, 서울은 전월보다 18.7포인트 떨어진 100을 기록했습니다.
0: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또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6: 만약 지진이 5초만 더 계속됐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5: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6: 수도에서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콜롬비아 국민을 덮친 자연재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5: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최근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단층대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7: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이른바 비건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1857년 이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응력이 높은 상태인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천년간 관측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7: 전문가들은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100년을 더 갈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바로 몇 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 지진학자입니다.
0: 네, 산불이 캐나다 서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지난 일요일 새벽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97번 고속도로를 따라 산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도로를 가득 메운 화염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번 산불로 80살 여성 한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이유 등으로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사례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약물 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에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각 계정의 수익 배분 요건을 높이기로 하면서 신규 제작자들의 이 수익 창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천만 회로 상향하는 정책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4,000시간 시청이나 1,000만 회 조회에서 정확히 2배로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0: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로 얼굴을 날린 배우 하영 씨가 4대째 의사 집안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증조부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배우 하영 씨가 이제 스스로 의사 집안 가족사를 이제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언급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3: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와.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0: 네, 지금 보신 화면 이후에 이제 신작 인터뷰에서 증조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안상우라는 인물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뭐 불거졌던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죠. 사실 가족사를 얘기한 것이 근데 처음은 아닙니다.
5: 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입니다.
4: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일 행적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4대째 의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럼 이제 그런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해보니까 결국 안상우라고는 실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식 병원을 이제 처음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특히 고종을 이제 직접 진료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정식 이제 궁에서 일한 것은 아니고요. 촉탁직으로 그러니까 병원이 있을 때만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안상우라는 인물이 고종 독살설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0: 네.
4: 그것은 이제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진료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왜 이런 설이 이제 불거졌느냐라고 하면 이 1918년에 이 조선총독부 기관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네.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일선 동체 가정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하나다라는 걸 융화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가 이 통치 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또 일본식으로 지금 모든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선 동체의 모범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0: 네.
4: 그러니까 이런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종의 어떤 진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독살을 하지 않았냐, 식혜 비소를 타서 이 이제 목숨을 앗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를 일본 공주와 결혼시켜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살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근데 배우 이 하영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 친일 논란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지자 좀 난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급한 대처가 좀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 일단 이제 인정한 부분은 제기됐던 사항 중에 대정 친목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안상우라는 인물이 소속돼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0: 네.
4: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이 1916년 대정 친목회 평의원, 그러니까 21명 중에 이 한 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정 친목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이제 경성의 경제인, 관료, 그리고 언론인, 교육자,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어떤 단체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7년에 밝혀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일체 융화를 굉장히 동의하면서 거기 앞장서는 그런 이제 단체인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4: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친일파로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이완영, 송병준 등이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소속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이제 답해서 혼란을 만들어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한다. 그리고 배우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마음 태도이고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인정한 건 아니고요. 이 대정 친목회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태도를 뭐 발하겠다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배우 하영 씨 부친은 이제 이번 조부의 그 친일 의혹에 대해서 뭐 항일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의친왕을 보필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친일 논란을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4: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인지한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부친이 직접 또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친왕 사례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또 일본인처럼 생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0: 네.
4: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이제 의친왕을 보필했다. 그래서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또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친왕을 동경에서 진료를 했고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의친왕이 시무를 이제 보좌하던 일본인 여성을 소개해주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좀 헌신을 하라라고 의친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당시 반도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상호라는 인물은 좀 약간 그 유학 시절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1894년에 보빙 대사를 일본에 잠시 머물고요. 1895년에서 1896년에 일본에서 이제 요양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1905년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잠깐 들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안상호라는 인물은 1898년에 일본의 자해의원에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래서 2년 뒤에, 그러니까 1902년이죠. 6월에 시험에 합격하고 1904년에 귀국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간 시점이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과는 약간 어긋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1: 네.
0: 또 하나의 또 어긋나는 부분은, 지금 알려진 것은 이제 자녀들을 집안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또 일본식으로 이제 양육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친은 조목에 들은 바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한국에 남아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안상호라는 인물이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조모는 한복을 입고 손자들을 늘 돌보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기억하고 증언하는 내용과 실제로 알려진 부분들이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사를 미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보겠다라고 가족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 친일파로 규정하는 건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묻는 거는 연좌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 친일인명사전에는 안상호라는 인물은 일단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구체적인 친일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섣불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0: 특히 특정 단체에 가입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또 역사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는 이런 단체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뭐 독립군을 치료할 수도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묻는 것도 연좌제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꾸로 조상의 은덕을 과연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조상이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리하게 너무 많이 반복해서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뭐 소위 말해서 너무 그 사대째 의사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약간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2: 예.
0: 괘씸죄 이전에 홍보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유의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증조부뿐 아니라 조부 논란도 있더라고요. 소록도 근무 사실이 인권 침해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건데,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어떤
0: 일단
1: 내용인가요?
0: 사실 집안 전체를 이렇게 과연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이 또 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부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픈 현대사의 문제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소록도에서 1949년부터 조부가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요.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소록도 같은, 아시다시피 한센인들을 부당하게 격리하고 구금하고 폭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단종을 한다든지 낙태 수술을 강요했던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3: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증조부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내용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0: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고요. 현재 여주와 김포 등 경기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급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과 전주는 33도 안팎을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도 31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당분간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꽤 많았었는데 1시간 전에 비해서는 고속도로 많이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외곽으로도 신갈분기점 통과할 때만 잠깐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쪽으로 동탄 부근 보수공사로 인해서 2차로가 차단되어 있고요.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가는 길 양화대교와 여의 사류 사이 1, 2차로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산철교 남단 부근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구간 때문에 여기가 많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여길 통과해서는 영동대교까지는 대체로 순조롭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0: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3: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5: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0: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7: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6: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8: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6: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9: 강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전 놓고 가요.
10: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6: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3: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면서 양식장에서는 필사한 어류가 18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1: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8일, 9일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 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0: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약 100만 6천 마리
3: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입니다.
2: 피해액은 약 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0: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명, 인천 3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9일 온열질 환자가 28명으로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급감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30명을 밑돌았습니다.
5: 오늘 새벽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밤새 폭발음을 동반하며 거세게 타올랐는데요. 그 불길에서 뿜어져 나온 강한 열기와 연기로 주변 공장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뼈대만 남은 창고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거센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밤사이 창고를 집어삼켰던 불은 한때 폭발음까지 동반했습니다. 인근 공장의 컨테이너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들은 잠을 깨우는 소리에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7: 번개 치듯이 빵빵 소리 나면서 막
3: 인근 공장 사장입니다.
7: 환해졌다 밝아졌다 그러더라고.
6: 연기와 열기는 주변 공장에도 고스란히 피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 바로 앞 기계 제조 공장의 유리창틀은 강한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산산이 깨진 유리 조각도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 공장 사장은 혹시 모를 사고를 우려해 기계 가동을 멈췄습니다.
7: 정밀 가공도 하고 일이 선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안정돼야 뭐를 그것도 차분하게 일을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하고서 하다가 다치면 이게 큰일 나지. 기계 돌리는데.
6: 인근 폐차장엔 직원 절반이 출근하지 못한 데다 교통까지 통제되면서 부품을 사러 오던 거래처 발길도 멈췄습니다.
8: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다 막혔기 때문에
3: 폐차장 직원입니다.
8: 돈을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걸 반나절 동안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6: 1.5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냄새가 퍼졌고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답답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9: 창문 열었다가 냄새 다시 나고 바람 따라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닫아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침 병원 갔다 오고 그래.
6: 새벽부터 이어진 화재는 주변 공장과 주민들의 일상 곳곳에도 적지 않은 불편을 남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인화성 화학물질을 대량 보관하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자 환경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수로에 둑을 쌓아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모두 타버린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여전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창고 안에는 석유류와 리튬이온, 메틸에틸케톤 등 100종에 달하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이 불에 타면서 어떤 독성 성분이 배출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

0: 화재 직후 환경당국 산하 화학안전관리단이 급파돼 주변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 현장 수준을 넘어서는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현재까지는 일반 연소돼서 뭐 나오는 물질들이
2: 환경당국 관계자입니다.
0: 화재 현장 근처 수로에는 물기를 막는 흙둑이 세워졌습니다. 소방수에 섞인 화학물질이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3: 화재가 나면 이제 물이 뿌려지죠. 소화수라 그러는데 그 소화수에 어떠한 성분이 섞여서 흘러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0: 소방수를 가둬놓은 덕분에 하천 수질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화학 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4: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MEK 네. 같은 경우는
2: 숭실 사이버대 명예 교수입니다.
4: 그래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올 거예요.
0: 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학 물질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향후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누더기로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 제가 커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6: 그러면서 메가특군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6: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7: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6: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민주당은 정부 뒷받침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닌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범여권 진보 정당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을 선언한 다음 날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 용인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말을 따라 속도를 외쳤습니다.
9: 첨단 산업에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2: 한병도
9: 전쟁을
2: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입니다.
8: 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합을 맞춰 지원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현장을 함께 찾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10: 병목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2: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0: 적인 전략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 국민의힘은 곧장 비판의 각을 세웠습니다. 주한미군 협의와 대책기지 마련 로드맵도 없이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시했다며 전당대회를 위한 무리한 밀어붙이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정략적 속도전은 결코 성경할 수 없으며
3: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기억될 것입니다.
1: 국회 상임위에서도 시각차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 장관을 향해 전력과 용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타당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4: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의원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1: 메가 프로젝트에 동의하던 범여권 야당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에 대해선 확실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5: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대표입니다. 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훼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6: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1: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두 기관 모두 내일 국회 업무보고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송곳질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2년 안에 비우기 위해 현 비행단을 쪼개 다른 군공항에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기지 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워낙 일정이 빠듯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는 부지를 비우라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내려온 만큼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기지 기능을 임시 배치할 다른 군 공항을 찾고 22만여 평에 달하는 미군 전용 구역도 돌려받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9: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 군 안팎에선 현 제1 전투 비행단을 대대 3개로 나눠 예천과 서산, 충주의 비행장으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2년 안에 광주 기지를 비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남권 영공 방위는 물론 고난도 비행기술 훈련을 수행하며 엘리트 전투조종사 양성을 전담하던 제1 전투 비행단 기능이 분산될 경우 훈련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공항은 유사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공동운영기지인 까닭에 미군 측과의 꼼꼼한 사전협의도 필수적입니다. 분산 이전이 확정된다 해도 원래 구상인 무한 이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국방부는 선 임시 배치 후 무한 영구 이전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9: 무한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 광주 특별시 등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8: 한 번 옮긴 비행단을 몇 년 뒤에 또 옮기는 거라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실린 핵심 국책 사업인 만큼 일단 기한 내 기지를 비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대 이전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9: 듀엣토의 더 클래식.
20: 8월 1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1: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부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불렀습니다.
0: 지난주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여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은 여러 영웅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는 영웅보다 메데이아, 아리아드네, 헬레네, 디도, 카산드라, 이피게니아처럼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희생, 배신, 예언, 운명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청중들의 서사에도 몰입하기가 쉬워집니다.
0: 사실 오페라의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곡가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성들에게 주목한 것이겠죠.
1: 이 방금 들으신 퍼셀의 오페라도 트로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는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하지만 그는 신의 명령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남겨진 디도는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케루비니 오페라 메데이아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가장 아꼈던 오페라라고 합니다.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영웅 이아손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황금 양털을 훔치며 동생까지 희생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권력을 위해 다른 여인과 결혼하려 하고 메데이아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1: 이 메데이아는 흔히 잔인한 복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데 사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조국과 가족까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케루비니는 이 신화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린 심리극으로 만들었고요.
0: 이 오페라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메데이아를 자신의 대표 배역으로 삼으면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칼라스가 아니라면 메데이아도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이 칼라스는 파졸리니 감독과 함께 이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오페라를 영화로 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없이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칼라스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메데이아 역을 연기했고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케루비니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주인공 메데이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1막 아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부릅니다.

0: 케루비니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일마가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깔라스가 불렀습니다.
1: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사랑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메데이아는 사랑 때문에 결국 복수를 하게 되었고 디도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파리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불러옵니다.
0: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리아드네 이야기입니다.
1: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건네 미궁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낙소스 섬에 그녀를 버리고 떠나죠. 절망하던 아리아드네는 결국 디오니소스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얻습니다.
0: 이 내용을 다룬 작품이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닉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입니다. 메데이아는 배신당하고 복수로 이어졌다면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새로운 운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중에서 아리아 고귀하신 공주님 소프라노 캐슬린 베텔이 부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저 몰래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자 눈이 뒤집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은행 신용대출도 모자라서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실토한 거겠죠. 저는 남편의 비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며 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 돋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니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 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천만 원 가량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싹싹 빌기에 딱 한 번 눈 감아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저를 속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커피 한 잔값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영끌을 해서 잡코인에 주식 레버리지까지 이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도 큰 문제지만 거짓말을 반복해서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 3명 중 1명꼴로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수지 변호사, 주식 투자로 갈등 겪는 부부들 많죠?
1: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배우자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뒤늦게 실토하는 사례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리한 투자로 돈을 벌면은 이혼까지 안 오겠지만 무리한 투자로 채무 부담을 하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되죠. 이거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무리한 과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나 그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 후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편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집까지 나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채무도 빚도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할까요?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네. 생활비 같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사연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에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상 가사 또는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의 투자를 지금 사연자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그 투자로 인한 채무, 이거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빚인데 이것도 그러면 아내가 부담 같이 해줘야 될까요?
1: 네,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활동이 아닌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주식 투자로서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있는 투자 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된 투자 실패와 또 폭언,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이런 가출까지 포함해서 사연자분이 남편한테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데요.
0: 네.
1: 이 사연처럼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개인 채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요.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된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일본의 유명 과자 도쿄 바나나를 따라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 이름뿐만 아니라 글자체와 과일 그림의 배치 그리고 포장 디자인까지 비슷해서 도쿄 바나나의 신제품인 줄 알았다는 소비자도 있었는데요.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만든 포장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제품의 포장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름과 포장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으로 헛갈린 우려가 있는지인데요. 이런 소비자 혼동이 인정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쿄 감성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포장, 광고 방식이 함께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가 참고이고 어디부터가 모방인지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종신의 팥빙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서울도 사흘 연속 열대야 없는 밤을 보냈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최저기온이 22도로 열대야가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양화대교와 여의 하류 사이 1, 2차로에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니까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위로는 이 양화대교와 여의 하류 사이 사고 여파로만 밀리고 있고요. 그에 다른 구간에서는 대체로 편안한 흐름을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은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만 속도가 내려가고요.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작업 때문에 반포대교 지나갈 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함께 살던 30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윤호 기자, 불은 지금 꺼진 겁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검은색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고층부라서 소방차가 사다리를 높게 올려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새까만 연기가 주변에 자욱했고 타는 냄새가 심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쯤입니다. 소방은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1시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주민 40명이 대피한 가운데 불이 난 세대는 일단 모두 불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두 명이 숨진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불이 난 15층 세대에는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방은 인명수색 도중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져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부부와 아들 3명이 살던 집인데 61살 어머니는 뇌병변 장애를 앓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변 주민들은 YTN에 숨진 아들과 어머니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3: 오늘 새벽 경기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4: 불은 창고 두 개 동을 태우고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평택 청부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화염을 발견해 즉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7: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길다랗게 쭉 뻗어나가가지고 먹구름이 어필 보면 그냥 구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큰 화재였습니다.
6: 창고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 기숙사에 있던 12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7개 건물 가운데 2개 동을 태운 끝에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입니다. 벽과 기둥이 시커멓게 불에 탔고 철골 구조물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석유나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인근 4개 시도와 밤샘 총력 진화에 나섰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소방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 밤새 총력 진화에 나선 이유, 불에 잘 타는 인화성 위험물질 보관이 최대 1,200만 리터까지 허용된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4: 최대 191만 리터가 있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다른 건물로 번졌다면 추가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8: 화염에 휩싸여 구겨지고 내려앉은 건물은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이른바 특수물류센터입니다.
9: 알코올과 석유류를 포함해 불에 타기 쉬운 인화성 물질을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원재료와 완제품 물류를 맡는 업체인데 창고 7개 동을 합치면 최대 1255만 리터 보관이 허용됐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있는 곳이라 당국도 사고 예방관리 1군 사업장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인화물질이 있는 다른 창고로 불이 퍼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 소방이 이례적으로 대응 단계에 더해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 진화에 사력을 쏟은 이유입니다. 다른 창고로 옮겨 붙을 경우 추가 폭발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 그거 하나하나들이 화재에 휩싸였을 적에
11: 서강대 화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10: 유독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거거든요. 더 큰 화재로 번졌다면은 그 상황은 아마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불은 냉장 냉동 창고에서 시작됐는데 상온에 인화물질을 저장한 곳으로는 다행히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창고에 있던 유해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분량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2: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3: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한 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 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 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4: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3: 정부는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2: 세제 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건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려 세제라고 꼬집었고
6: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때려맞게 생겼는데
5: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디테일한 대응도
8: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9: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그 시행을 통해서
5: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0: 부동산 전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9: 국민의힘
10: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5: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11: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9: 김남근 민주당 의원입니다.
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9: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수도권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5: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 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0: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세제 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94.4로 조사됐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입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2: 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우 춘추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분했습니다.
1: 부동산 민심이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서 강경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김상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개조한 뒤 세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했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이미 구조가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을 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단 겁니다. 다만 미등록 건축물임을 인지한 뒤에도 제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관장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주변의 사퇴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4일 미국 중남미 순방 직후엔 사직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징계를 내린 뒤 면직했습니다.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여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실언으로 당정을 향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한성수 국무총리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해소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28년간 실거주해온 1주택을 처분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만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부터 언론 소통을 담당해온 김 관장은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6채를 보유해 주목을 받았는데 김 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가 부동산 여론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5: 만약 지진이 5초만 더 계속됐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4: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 수도에서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콜롬비아 국민을 덮친 자연재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4: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이번 지진은 1,200명이 숨진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때 못지않은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1: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커피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직층 집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시 건물 60에서 70%가 파괴되는 등 20억 달러, 당시 GDP의 2%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해서 파고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막판 표심 경쟁 속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전당대회까지 공개 지도부 회의를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상황.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은 김민석 후보는 AI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북 메가플랜을 꺼내며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킬 든든한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대통령 한 분에게만 모든
4: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3: 뭐 든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2: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훑은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론을 띄우며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5: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4: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해야 된다.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2: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과 광주를 잇따라 찾아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임을 내세우며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4: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새로운 미래 사회의 핵심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 사활을 건 득표전에 계파 간 신경전은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제명 문제를 두고 친명 친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개혁 일꾼을 뽑자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글을 놓고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공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계파 대리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친 정청래계는 사실상 입틀 막당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오는 15일, 서울 경기의 선택은 그 다음 날 공개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두 지역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권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이나 주거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정책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무조건 빚을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 그리고 대출까지 정책의 변화에 맞춰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재무 설계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내 자산 지키는 재무 설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까지 잘 청취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방송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 문제, 건강보험 적용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두 딸을 위한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신 늦가기 아빠의 고민과 해결책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3: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요. 자녀들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또 청취자분의 사례와 또 비슷한 상담 사례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재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1일에서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같은 기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99억 5,200 달러로 1년 전보다 155.4%가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8%로 1년 전보다 2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대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0: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 변화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간병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는데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인력 뭐 이런 거는 감당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부담이 큰 게 현실이기
1: 엄청나죠.
0: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보험,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고 이거 가입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더불어 분쟁 사례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보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간병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인가. 왜 그럴까요?
2: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겠죠.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혹은 골절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신다면 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간병비가 의료비와 별개로 발생한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2: 맞아요. 간병은 단순히 간병비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족이 직접 간병을 선택하면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혹은 근무 시간을 줄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소득 감소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을 흔히 가족의 재정적인 재난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해요.
0: 그렇죠. 그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앞선 우리 머니인사이트 뉴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최근에 이 정부 정책에서도 이 간병비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다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이제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뭐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이 현재는 100%죠. 여기서 약 30% 수준을 낮추 준다는 것인데요.
0: 대폭 낮아지네요.
1: 그렇죠. 최근 보도에서도 뭐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그렇죠.
1: 상황입니다.
0: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정말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우리가 입원하고 간병인을 쓴다 할 때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뭐 70%나 그렇죠. 뭐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엄청나겠죠.
0: 그렇죠. 맞아요. 내가 100만 원 쓰던 거 30만 원만 쓰면 되는 그렇죠.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가족들 또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간병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적용 대상과 요양병원의 조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짓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좀 이 지원율을 낮출 수도
1: 그렇죠.
0: 있고.
1: 이게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0: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민간 간병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1: 일단 뭐 첫 번째로 보면 뭐 민영보험사의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뭐 나이라든지 과거 치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료의 부담이 좀 적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뭐 나에게 맞는 보장을 좀 준비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사실 보험이라는 건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이 보장을 활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노후 의료비를 위한 저축을 좀 따로 해나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팔팔하게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유병 장수가 현실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걱정과 관심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있는 거겠죠. 근데 꼼꼼하게 내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주인공,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했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봅니다.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아빠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해 현재 딸들은 초등학생이고요. 저는 시설관리 현장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고생과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요즘 걱정이 드는데요. 기존 보장들을 살펴보고 또 자녀들을 위한 저축도 시작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상담 신청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두 딸과
2: 아프실 텐데
0: 그런가요? 넣어보면 아플까요? 자, 40대 후반의 우리 청취자분 고민사연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보험 대비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준비해놓고 계신 보장들 먼저 살펴볼게요.
2: 네, 뭐 저도 늦가게 아빠라서 이번 상담 도와드리면서 뭐 비슷한 공감을 좀 하고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나가도 이제 땀이 날 정도인데 청취자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라도 뭐 아픈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기존에 준비한 보장부서 좀 살펴봤거든요. 현재 납입하고 있으신 상품들은 총 4건으로 보험료는 약 21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0: 40대 후반이시고 4건의 보험료로 21만 원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 개수나 보험료 수준이 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보장은 잘 대비가 돼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1: 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할게요.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엄마한테 전해서 보장을 물어본다. 2. 잘 되어 있으려니 하고 그냥 유지한다. 3. 가족 가입한 보험 상품의 증권을 살펴본다.
0: 뭐 이거는 오늘은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니까 맞아요. 3번이죠. 가입한 일단 보험 증권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증권이 어렵다 인
2: 맞아요.
0: 거죠.
2: 네. 물론 가입을 도와주신 어머니도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듣고 뒤돌아가면 이제 사실 까먹는 게 보험 내용이잖아요.
0: 맞아요,
2: 잊어버리는
0: 맞아요.
2: 게. 정확히 내 보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시려면 증권이 제일 확실하죠. 또 청취자분의 증권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 종합보험은 월 1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이 30대이실 때 어머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신 상품인데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진단비와 수술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0: 그러면은 진단비라 하면 우리가 보통 3대 진단비라고 말하는 암과 뇌와 심장 관련된 진단비일 텐데 이런 거 대비하셨다는 게 맞죠?
1: 맞아요. 진단비를 준비하신 건 맞는데 문제는 보장의 범위였죠.
0: 아, 그럼 이제 또 이제 제가 쪽집겠죠. 등장을 해야겠죠. 범위가 좁다라는 건 결국에는 뇌심장 쪽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2: 네, 일단은 이 보장의 범위까지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지인이셨던 설계사분의 말만 듣고 이제 필요한 보장을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이 굿머니 굿라이프를 진행하기 전에 증권을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0: 굿머니 굿라이프를 진행하기 전 저는 심지어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보험 증권을 구경조차 못 해봤던 사람 중에 정말 하나 보험 초보자.
1: 찰떡으로 프로그램을 잘 맞추셨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정말 굿머니 굿나이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증권은 사실 있어도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만 증권 잘 안 보게 돼요. 가입할 때만 한번 슬쩍 보는 것뿐이죠.
1: 맞아요. 사실 이 매달 보험료만 낼 뿐이지 증권을 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사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동안 청취자분도 잘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유지만 하셨고 매번 자동이체로 출금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장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거예요. 나머지 보장들은 다행히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0: 그렇죠. 현장 관리직 이렇게 일을 하셨죠.

0: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좀
1: 그쵸.
0: 필요해 보이고요. 필요한 보장들 부족하다면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얘기 나온 혈관 관련된 것들 짚어볼게요. 혈관 질환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도와드렸을까요?
2: 네, 일단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현재 11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9년 정도 납입이 남아 있는데, 뭐 아쉽게도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암 진단비하고 수술비는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부분 특약 삭제를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필요 없는 보장을 뺐으니 이제는 필요한 걸 채워드려야겠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해 드리면서 청취자분 같은 경우 암가족력까지 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장을 더 강화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인 표적항암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한 보장도 같이 이번 기회에 채워드렸어요.
0: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보장이라고 해도 요거 두 건 빼서 2만 원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뭐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했을 경우 보험료가 좀 많이 늘진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 아, 물론 걱정하실 수 있죠. 일단 청취자님의 경우 현재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것 외에 그의 뭐 치료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부족했던 보장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었고요. 그럼 기존에 2만 원을 줄여드렸으니까 이제 3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되신 거죠.
0: 그렇죠. 그럼 이분이 원래 같았으면 그냥 보장을 보강하려면 5만 원 쓰셔야 되는데
1: 그쵸.
0: 불필요한 걸 삭제하면서
2: 그렇죠.
0: 2만 원을 얻어왔으니 총 3만 원의 부족한 보장을 다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 푼이라도 좀 더 아껴서 내가 필요한 보장들 채워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행히 부족한 보장은 잘 채워졌고 나머지 세 건은 어땠을까요?
1: 네, 단독으로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작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나머지 한 건은 치안보험이셨어요. 일하시면서 이 전화로 가입권료를 받은 전화로 가입을 하신 건데 내용을 잘 듣지 않은 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치아 상태도 좋고 치료받으실 치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3만 원가량 납입하고 있는 치아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하셨어요.
2: 뭐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니까요.
0: 맞아요. 네. 그러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과 치료를 언제쯤 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언제쯤 보험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걸까요?
2: 일단은 이제 그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 전 정도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뭐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뭐 충전재들에 대한 보험금을 충분히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2년 정도
0: 그렇군요.
2: 전에 가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럼 내가 지금 가입한 걸로부터 2년 정도 지나야 치료에 대한 치료 보험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2: 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기여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부족했던 보장 다 채우고 불필요했던 보험료도 싹 줄이게 됐습니다. 이제 청취자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두 딸을 위해서 저축 재무 플랜도 세워 나가셔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일단 저축을 하시게 되는 목표는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갈 때 이제 등록금을 좀 도와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10년의 기간 동안 저축을 생각하시는 거라 단기 납종신보험으로 좀 안전한 상품을 추천해 드렸고요. 5년을 납입을 하시고 5년을 유지하게 되시면 뭐 적금과 비교하면 약 6에서 7%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뭐 적금보다 당연히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비과세와 또 복리이자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입통장 개념, 입출금 통장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게 했고요. 5년간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하시고 또 5년 거치하시면 원금은 4,200만 원이 되겠죠. 복리로 이자가 쌓이다 보니까 이 5,010만 원이 모이게 되니까 학자금 준비로 뭐 부족함이 없으신 정도가 되겠죠.
0: 그렇군요. 두 딸을 위해 미래에 사용할 대학 등록금, 학자금 마련 비용까지 완벽하게 플랜을 짜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주변을 통해서 보험 점검은 한 번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험 점검은 했지만 보험료 더 늘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굿모닝 굿나잇에 신청하셔서 좀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은 1번 문자로 하는 걸까요? 2번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댓글로 남기시는 걸까요?
2: 문자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용기를 내세요. 1번 문자.
0: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고민 사연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의 답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3559번님, 아직 10대인 자녀들 보험을 보니까요. 빠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지출도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자녀 보험료는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1: 일단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청취자분의
2: 절대 기준은 없는 거죠.
1: 경우 이제 현재 가계 지출도 많다 보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지만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신 상태시잖아요. 부모님들 중 부모님들께서 아프실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 준비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다만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보장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하고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담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당장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 앞으로 보장을 더 대비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보험
2: 그게
0: 위험
2: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0: 그렇죠. 네. 자녀 앞으로 무리가 될 만큼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김종수 팀장님 그럼 이런 문자랑 비슷한 내용의 사연을 또 직접 상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2: 네, 뭐 흔한 사연이죠. 이전에 이런 거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좀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50대 청취자님이셨어요. 뭐 그분께서 이제 장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배우자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간병을 이제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제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기 때문에 뭐가 줄었을까요? 소득이 줄었겠죠.
0: 그렇죠.
2: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 가계 지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이제 지출도 좀 줄일 겸 보험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었어요.
0: 아, 맞벌이 하다가 갑자기 외벌이 되면은 거의 그쵸? 절반 정도로 소득이 줄어드는 그쵸? 거니까 지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보험료인데 그럼 이분들 보장 어떻게 구성하셨을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 네. 현재 청취자분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이 보험료가 적지 않으셨는데 총 6건의 보험으로 확인해 보니 28만 원을 납부 중이셨던 거예요. 종합보험 1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보험 2건, 상해 보험 1건, 화재 보험 1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0: 그러면 결국에는 30만 원쯤 쓴다는 거였지 정확하게 30만 원이 또 아니었네요. 보면요. 내 보험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군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왜 운전자 보험은 두 건이나 가입을 하셨을까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요.
2: 맞아요. 일단은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새롭게 또 추가로 준비를 하셨는데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사실 운전자에 해당하는 담보만 삭제한 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운전자 보장에는 불필요한 티락들만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그 보험을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을 해지를 하기로 해서 2만 원의 불필요한 보험료를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또 한 번 느끼지만 가입이 우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가입한 보장들을 일단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보험료나 보장을 정리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순서인데 설계사들의 말에 무작정 믿고 아 그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거 해지하시고요. 새로운 거 하세요. 막 이렇게 가입하는 건
2: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내 지출만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어땠을까요?
1: 네, 이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특약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현재 9년째 유지 중이신데 가입하셨을 때보다 현재 3만 원가량 보험료가 인상이 되신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갱신형 특약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을 좀 도와드렸더니 4만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게 됐어요.
0: 그럼 앞으로 뭐 보험료 오를 걱정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쵸. 4만 원 그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갱신용특약들은 괜찮았을까요?
2: 그래도 다행히 이 비갱신용특약들은 중요한 진단비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 청취자분께서 과거 암진단을 받은 동료를 보고 이제 진단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암진단비가 무려 8천만 원 와. 그리고 항암치료비, 수술비 등을 좀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그 외에도 뇌혈관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범위가 넓은 혈관 관련 진단비로도 2천만 원씩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갱신용특약으로 준비되어 이 종합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0: 그러면 실손의료비랑 상해보험은 어떠셨을까요?
1: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 상해보험은 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보장을 좀 살펴보니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현재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설계사분의 권유로 준비를 하셨대요.
0: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다야 이렇게 직업상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상해 사고 확률도 높으니까
2: 그렇죠. 네.
0: 가입하신 것처럼 상해 관련된 보장은 좀 잘 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2: 일단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제 실제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제 사고 보단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병원에 가겠죠. 그럼 접수할 때 사고 번호를 알려줘야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긴 했지만 매월 4만 원씩이나 부담하면서 준비할 만큼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보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0: 야,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까지 갈 건 아니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도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직접 짚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상담 신청 지금처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28만 원 지출하셨던 우리 청취자님 보험료는 얼마나 줄이게 됐을까요?
1: 네, 이전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 2만 원 그리고 종합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줄여진 보험료가 4만 원 불필요한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해보험 4만 원까지 해서 총 10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서 기존에 28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된 거죠.
0: 아, 그럼 결국에는 10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문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자녀보험 얼마를 가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라고 봤을 때 그 청소년인 친구들은 월보험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2: 사실 뭐 그렇게 뭐 절대적인 그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의 보장이 사실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을 잘 형성한 후에 내 소득의 뭐 10% 내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도 뭔가 내가 비용을 지출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그거에 알맞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냥 단적으로 좀 절대적인 수치를 뭐 원하신다고 하면 뭐 10대 청소년들이 가입할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진단비 위주로만 깔끔하게 좀 중요한 것만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한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남녀의 이제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 공사해 주는 비용으로는 충분하다. 실손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8,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0: 그러니까 이것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거예요.
1: 그쵸.
0: 만약에 아이를 보험료로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앞서 뭐 굿라이프 상담소 청취자님도 그렇고요. 지금 만나본 청취자님도 그렇고 40대 기준으로 남성으로 별다른 질병 질환이 없다면 10만 원대 중후반의 보험료면은 웬만한
2: 그냥
0: 그렇죠. 건강종합보험 정도는 적당한 수준이다.
1: 맞아요.
0: 이 선을 많이 벗어난다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봐라. 체크를 하셨으면
2: 맞아요.
0: 좋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권진 팀장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1: 맞아요.
0: 근데 뭔가 건강 이슈가 발생하셨잖아요.
1: 몇 가지 있었죠.
0: 이렇게. 근데 진단을 받고

0: 또 보험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1: 그럼요.
0: 권진 팀장님은 어떻게 대비를 좀 잘하고 계셨나요?
1: 아무래도 저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것 같았지만 확실히 이 불혹이 지나고 나니까 살살 조금씩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의 질병이나 혹은 상해로 인한 소견을 받게 된다면 내가 부족했던 보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을 자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점검을 좀 해보신다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없는 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죠.
0: 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청취자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자산 관리. 굿모닝 굿나이프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보험료 정말 많은데 정작 나에게 꼭 맞는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헷갈리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덥긴 하지만 서울은 사흘 연속 열대야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도 비교적은 선선해서 최저기온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하지만 낮에는 역시 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져서 서울과 청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는 차량 자체가 좀 적은 편인데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반포대교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맞은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만 짧게 지체입니다.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 대체로 흐름 좋은 가운데 반포대로로 이어져서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는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정상속도 좀 부족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이제 정체 없이 통과하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매송과 목감 광명역 근처에서 야간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폭염은 이렇게 한풀 꺾였는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8: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긴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

0: 강원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2: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보여요.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3: 폭염에 이렇게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4: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6: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5: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7: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5: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8: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견 놓고 가요.
9: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5: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4: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며 양식장에서는 폐사한 어류가 18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니다.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11: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8일, 9일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10: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

0: 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이제
2: 포항시 수산정책
1: 대사되고요.
2: 과장입니다.
1: 피해액은 약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0: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오늘 오후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민 기자, 먼저 사고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앞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맨 꼭대기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검은색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고층부라서 소방차가 사다리를 높게 올려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당시에 새까만 연기가 주변에 자욱했고 타는 냄새가 심했다는 것이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쯤입니다.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1시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40명이 대피한 가운데 불이 난 세대는 모두 불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예. 그런데 이 불이 난 세대에서 이 살던 2명이 숨졌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불이 난 15층 세대에는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방은 인명수색 도중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부부와 아들 3명이 살던 집인데 61살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를 앓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변 주민들은 YTN에 숨진 아들과 어머니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전 본부장을 포함해 장윤기 사건 초기 지휘 라인에 있던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도 검경조사에서 박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5명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 피의자엔 당시 국수본 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에 병합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 측에
2: 전
6: 함께 수사할
2: 광산경찰서
6: 수 있게 해달라고
2: 형사과장
6: 요청을
2: 변호인입니다.
6: 했는데 한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5: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경찰관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3: 경기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불은 창고 2개동을 태우고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7: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평택 청부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0: 불이 났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화염을 발견해 즉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1: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2: 화재 목격자입니다.
1: 쭉 뻗어나가가지고 먹구름이 얼핏 보면 그냥 구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큰 화재였습니다.
0: 창고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 기숙사에 있던 12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7개 건물 가운데 2개 동을 태운 끝에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입니다. 벽과 기둥이 시커멓게 불에 탔고 철골 구조물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석유나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인근 4개 시도와 밤샘 총력 진화에 나섰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4: 그러면서 메가특군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4: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5: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4: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 강경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6: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개조한 뒤 세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했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이미 구조가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을 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단 겁니다. 다만 미등록 건축물임을 인지한 뒤에도 제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관장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주변의 사퇴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4일 미국 중남미 순방 직후엔 사직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징계를 내린 뒤 면직했습니다.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책임을 묻겠단 건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여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실언으로 당정을 향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한성수 국무총리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해소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28년간 실거주해온 1주택을 처분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만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부터 언론 소통을 담당해온 김 관장은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6채를 보유해 주목을 받았는데 김 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가 부동산 여론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제 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건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료 세제라고 꼬집었고
8: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2: 다주택자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생겼는데
7: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2: 강덕구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0: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7: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 믿고
2: 강대식
11: 따라가야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7: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12: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2: 김남근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0: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7: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인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사건 가운데 중앙선관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영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12건에 대해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270여 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각각 선거 소청을 냈습니다. 보수야당이 제기한 소청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선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연 이틀 상승해 6,200선 박스권을 뚫고 6,30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800선을 지켰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코스피가 0.7% 오른 6,346으로 마감해 6,200선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4%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과 삼성 SDS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내린 858로 마감해 이틀 연속 8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홀로 순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15: 외국인 순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2: 우리 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5: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호전된 점이 삼성전자 중심의 주가 강세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시장에선 12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횡보하다 1,41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인데 시장은 조만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오는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은 오는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의 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 거래를 해야 하고 매 거래일에는 최소 1시간씩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오는 19일부터 운영되는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간편 결제 앱 페이코에 구매한 종이 로또 복권을 등록하면 당첨 확인을 깜빡 잊더라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 경품용 연금 복권 교환권도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구입한 종이 로또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복권위는 당부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6: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한 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 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 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17: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이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더라
2: 뒤통수를 맞은 조사
17: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에 어제 광주에서 열린 TV 토론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토론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1: 당정 관계가 안 좋으면 선거 결과가 안 좋아지고
3: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정신도 흔들리고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당정 관계를 갖는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4: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3: 정정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지금 계속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빠지는데 본인이 혹시 사과할 일은 없습니까?
5: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3: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내란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5: 공식 국정과제 예. 1호가 헌법 개정을 통한 5.18 정신의 수록인데 본인 생각이고 국정과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호남 투표가 시작이 됐고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여서 후보들의 발언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6: 이게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17일 날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끝났는데 지금 이제 그 뭔가 여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진부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6: 지금 계속 언론이 한 얘기들이 뭔가 좀 민생에 관련된 이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그러나 계속 같은 이제 그 기조로 이 토론회가 이제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세 후보가 상대방을 물론 이제 이게 선거니까 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공격해야죠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여당의 이 전당대회 같은 당내 전당대회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다면은 나름의 노선 투쟁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했어요. 예. 이제 초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이제 종방을 접어들수록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비판이 있으니까 뭔가 지금 부동산 이슈, 민생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세제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발언
0: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은데.
6: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막판이니까 더 치열해지는 건 좋은데. 예. 상대에 대한 공세 그리고 과거 발언들에 대한 소환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서 여당의 전당대회 지금 대단히 실망스럽다 저는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0: 누가 더 이제 호남 민심에 더 호소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남은 지역 이제 호남 굉장히 큰 부분이라.
2: 그렇습니다. 예. 호남이 32%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 서울이 38%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선거 결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호남에서의 결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도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결국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또 여론조사 보면 호남 민심하고 또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 경선대회, 대표 경선은 되게 진부하고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후보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뭐 누가 대통령을 잘 모실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가 배신자고 누가 의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무슨 뭐라 그러나요? 왕조시대에도

0: 있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던 국정과제 1호 뭐냐라는 이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약간 이게 당황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좀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국정과제 1호가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인데 내란 청산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자신 없어한 모습이 역력해요. 이건 좀 허를 찔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 않고 이 과거도 보면 대선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또 A 후보가 B 후보에게 어떤 팩트를 물어볼 때 팩트에 대해서 답도 못하는 데 그럴 때는 좀 여유 있게 얘기해도 돼요. 국정과제 1호 내가 못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당황하거나 이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결국 그겁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예, 선호 투표가 또 있어서 여전히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 호남 민심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민심이 좀 다르다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호남, 이 수도권 지금 인천은 끝났잖아요. 서울하고 네. 경기가 남았는데 수도권은. 근데 여기도 역시 호남 출신 분들이 많다고요. 당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 제주와 이제 그 호남이 좀 연동되는 측면이 있고 또 호남도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런 기조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더 벌어질 거다. 예.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1.48% 포인트니까
0: 예.
1: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뭐 한 거의 지금 150만 표가 있는 상황이라서
0: 예.
1: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전혀 승패를 가름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만은 가름할 예. 수 없는데 어쨌든 당원들의 판단은 아직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집권 2년 차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 당청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과도하게 균열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강성 권리당원이란 말이 관용화가 됐는데 강성 권리당원들 말고 중도 성향의 권리당원도 많이 있어요.
0: 예.
1: 이게 가뜩이나 지금 여건이 요즘 이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지지율 자체가. 근데 여기에 또 이 여권의 어떤 집권 핵심들의 불화 같은 거라는
0: 예.
1: 것들을 바라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점점 갈수록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호남에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더 차이를 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0: 예. 호남 민심이나 수도권 민심이나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 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반명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그 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2: 주장 그거잖아요. 뭐 그 유시민 씨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이른바 코어가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코어가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야 어려울 때 떠나면 그게 무슨 코어냐 그게 무슨 핵심 지지층이냐 핵심 지지층은 어려울 때도 뭉쳐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네. 둘 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핵심을 뭐에 대한 핵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제 이른바 뭐 문조털레윤이 뭐니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이른바 친명 친문 그룹들 뭐 그런 부분들 이 핵심 지지자 이분들에 대한 핵심 지지자가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핵심 지지자가 있어서 네. 지금 10% 정도가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전에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던
0: 네.
2: 그런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뭐 왜 자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하고 네. 갈등을 빚고 정청래 저 대표하고도 왜 그런 식으로 그럼 아차를 빚는 거냐?
0: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진보층만 이렇게 좁혀서 봤을 때 7월 둘째 주하고 이번 8월 첫째 주라고 비교했을 때 11% 포인트 이상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네. 지금 그걸 짚으신
2: 그렇죠.
0: 거죠?
2: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0: 그래서 코어가 어디냐? 각자 얘기하는 코어가
2: 각자가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말도 뭐 우리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 떠나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고
0: 예.
2: 그리고 또 진짜 핵심이라면 이럴 때 떠날 리가 있느냐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
0: 예.
1: 그렇군요. 진보층이라는 게 중도 진보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우리가 보통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권자들은 이른바 전형적인 스윙 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찬반이 갈리는 이런 이제 중도층이라고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아주 그러니까 정당의 정체성이 비교적 약한 그런 게 중도층이에요.
0: 예.
1: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입법적인 문제 형사소송 형소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세제 문제도 그렇고 아. 여기는 올

0: 그거에 의하면 판단이 다 달라요.
1: 예.
0: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게 정치권 내부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떠난다. 전 이렇게 보는 건 전 옳은 분석이 아니다.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이 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46.8, 정청래 후보가 35.2,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6.5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좀 좁힌 대상이 있죠. 예, 호남만 놓고 봤을 때는 57.7대 28.2,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좁혔을 때는 39.9대 34.5. 이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2: 아, 예. 이거는 예. 좀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예. 조고 하나만을 가지고서 저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박빙의 흐름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주장은 뭐 민주당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예.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또 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좀 강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호남만큼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시던데 오늘 민주당 패널들 몇 분 만나니까 뭐 50%를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1: 네.
2: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붙었거나 뒤집어지는 흐름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네. 이제 민주당 패널 몇 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켜보죠. 예, 뭐.
1: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들 특히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보시기에 호남 지역은 김민석 그리고 수도권은 뭐 정청래 그 구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요 결과만 보면은 진짜 수도권까지도 김민석 후보가 약간은 앞서는 뭐 그런 결과여서.
0: 저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 여론조사 지금 방금 나온 거 저기서 네. 서울이 좀 조금이라도 근소한 네. 차이로 남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야 돼요. 그런 주장이 맞으려면 말이죠. 근데 네. 어쨌든 호남보다는 격차가 분명히 적은 것만 분명한데 처음이 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거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데 저는 수도권, 인천도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네. 서울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서울도 저는 그렇게 크게 아까 저 여론조사보다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 예.
0: 저기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긴 한데
1: 예.
0: 그래서 저건 뭐 이제 여론조사니까 당대표 지지도에 불과한 거라서 호남과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 차이는 그럼... 비교적 줄더라도. 예.
1: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이슈가 지금 제일 핫한 이슈 가운데 네. 하나인데 13일이면 이제 정부가 다시 이제 공급 대책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은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뭐 의총도 열고 부동산 해법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 이슈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이게 지금 여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여당 내에서의 이제 예. 예, 그 개파 갈등이 이번에 유난히 이제 도드라지는 거죠. 다른 때 전당대회에 예.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다 여당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민심이 좀 악화되는 것만 분명해 보여요. 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정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주장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이제 패키지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니까. 이번 전당대회 그런 기류가 좀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것들이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도 그런 맥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동산 민심이 안 좋으면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아주 도식적인 형식놀이는 가능한데 저는 그게 너무 논리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가 강하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정부 정책 비난한다면 비판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내심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갈등하지 않는다 말이죠. 다른 걸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러면 과거에 뭐 김민석 후보가 정몽준 쪽에 합류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뭐 그리고 누가 더 친노 친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그 방향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부동산 이 관련 이슈가 이렇게 김문세 후보나 정순회 후보에게 크게 유불리로 작동한다. 거기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3: 예.
2: 그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그 비난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부동산, 주식, 물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권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런 상황에 그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아하. 총선에서 예. 또 우리가 대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3: 예.
2: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1: 반작용으로
2: 예, 반작용으로 지지자들을 뭉치게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당대표를 뽑아주자라는 쪽으로 제가 보기엔 호남에서 갑작스럽게 그 김민석 후보의 지지 혹은 결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그런 정부적 판단에 기인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3: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4: 국민과 당원들 앞에 얼마나
5: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일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다음 선거 대비를 위한 꼼꼼하게 분석해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또 전략적으로 함께 싸우고 이겨내는 선당후사 정신을 맹심해야 합니다.
6: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우 세력에 기대고 당의 입장과 원칙마저 필요에 따라 흔들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의 사당이 될 것인가, 다시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이 극우 윤호계인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윤석열의 유산을 청산하고 전진할 것인가. 지금 당장
5: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6: 결판 냅시다.
1: 자,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이 좀 주춤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책임 당원이 전당원 투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동안 퇴진론을 일축해 왔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이번에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4,700명인가? 뭐의 그 책임 당원들의 그걸 서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2만 7천 명이라고.
2: 2만 7천 명 참. 예. 2만 7천 명이고 그랬더니 거기에 반대되는 또 장동혁 대표를 지키자라는 게 또 2만 3천 명인가 뭐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서명을 가지고서 뭐 당 대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뭐 느닷없이 전당원 대표 투표를 하자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책임 당원들 내에서도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저렇게 서명까지 해서 내보낼 정도로 그 크게 뭐랄까 그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
3: 예.
2: 그리고 지금 중진들이나 당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해봤자 뭐 백 뭐랄까 쇠귀에 경일 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입만 아프다.
3: 예.
2: 시기를 좀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 그러니까 사퇴 촉구 연판장 처음에 이제 2만 2천 명 얘기가 나왔는데 장동혁 팬카페에서 이제 2만 3천 명 서명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불린 것 같아요. 2만 7천 명. 그러니까 세대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전당원 투표까지 이어질지 가능성
0: 이쯤 되면 말이죠. 이거 한두 번 이제 한 얘기가 아닌데 대표가 물러나야죠. 당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있고 당원 중심주의인데 지금 자신의 거취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의 서명이 2만 7천 명이다.
3: 네.
0: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은 2만 3천 명. 세대결로 볼 때 이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나 뭐 당원 단계 영향을 끼치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당원 중심주의를 부르짖는다면 어쨌든 적어도 이 논리에 의하면 그만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원들이 지금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자신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1: 전당원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1: 예, 큰 의미가 없다.
0: 근데 그 100만 명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게 투표율이라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 지금 이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당내 갈등이 많이 도드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 국민의힘 이거는 뭐 갈등도 아니고 내용이라고 표현해도.

0: 될것 같고 사실 이건 지금 이 지금 이 국민의힘 말이죠 제1야당으로서
1: 예.
0: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김종인 전 최고위원 계신데 내가 괜히 신뢰가 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당은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성모 앵커님도 이거 정치 계속 보셨던 분인데 전 이런 정당을 제가 88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여야 무슨 보수지 뭐다 떠나고 뭐
1: 그럼 뭐라고
0: 독재
1: 해야
0: 뭐 그런
1: 되나요? 이 상태를 내전인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0: 이건 비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에요. 이건
1: 예.
0: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데 여기 모든 게 이게 이제 윤석열 계엄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진들이 지금 뭐말안 하는 게 당대표의 그 거취를 뭐이 사퇴를 바라지 않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 체포에 저지하고 이랬던 의원들이 지금 기소될 것 같기도 해요. 그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돼 온 거예요. 거기에 당대표가 아주 화룡점정을 한 거고 지금 마지막까지 중진들은 지금 전 눈치를 보고 있다. 당대표가 물러나면 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1: 예.
0: 그리고 또 그렇다면 지금 뭔가 이 행동을 정말 실천 있게 보여주고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나선 거예요. 지금 아까 박용진 책임 당원이라는 분이. 이쯤 되면 말이죠. 저는 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만 제가 전망하는 거긴 한데 마침 요즘 이 장동현 대표의 이 지위가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혀 잘못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생각보다 오래 못갈것 같아요. 장동현 대표.
1: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혀 뭐 물러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금 장동현 대표가 조강특위를 가동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선출직 평가 TF까지 띄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취임 1주년이 되는 26일에는 쇄신안 발표도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2: 뭐 쇄신안은 26일 날이 취임 1주년이어서 세 가지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중심주의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청년들 우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싸우는 정당 뭐이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그저 핵심적인 주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원 중심주의 굉장히 좋은 얘기죠.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렇게 무슨 다른 그 종교 조직에 의해서 무더기로 들어온 사람들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중당적자들 예를 들면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자유통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 중심주의니 주권주의라는 건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당원 중심주의만을 외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전체 사용한 몇백억의 돈 중에서 당원들이 낸 돈은 20%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럼 80%의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럼 국민 세금으로 80%의 지원을 받는 정당에서 국민들은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그 당원들 그중에서도 뭐 핵심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듣고 가겠다라면 국가 보조받으면 안 되죠. 국민 세금 지원받으면 안 되죠. 그런 논리적 모순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싸우는 정당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뭐 싸우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 그런 측면도 있죠. 견제하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더 발전하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지금처럼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얘기하듯이 무슨 사생 결단으로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것들이 정당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슨 뭐 히틀러 정당이 아닌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너무 강성 일변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글쎄,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청년들만 청년들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좀 잠잠해진 사이에 지금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듯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어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도 이제 만찬 회동을 일주일 전에 가졌었는데 어제는 이제 또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우선 이제 아주 표피적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633의 그 법칙이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2심, 3심. 그게 적용된다면 빠르면 내년 1월 중

0: 정도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죠. 대법원 판결이.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평가일 수 있고 그런 분석일 수 있고.
1: 서울시장 보궐선거
0: 네,
1: 말씀하시는
0: 보궐선거.
1: 거예요?
0: 그렇게 되면 1월달이나 2월까지 만약에 대법원 판결하면 그 보궐선거가 4월에 치러지게 돼요.
1: 네.
0: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이제 10월에 보궐선거 치르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대단히 성급한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제가 그래서 아까 피상적인 전망이다라고 제가 전제를 달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1: 네.
0: 또 하나는 총선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28년이라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멀리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가 이제 벌써 8월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년 1년 하게 되면 뭐 28년 금방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의식해서 이 전체 이 보수 진영의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좀 키우려는 게 아닌가.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워낙 왜냐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게 지금 장동윤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고요, 지금.
1: 네.
0: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이게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강한 이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이들을 편승해서 같이 이 당대표를 유지하려는 이런 측면. 이 부분들이 자꾸만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래도 합리적 보수라는 평을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인데
1: 예.
0: 이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왜소하게 들린다고요.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결합돼서
1: 예.
0: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이준석 당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뭔가 자신의 보폭을 좀 광폭행을 나가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교수님이 2028년 총선 이야기 하셨는데
0: 네.
1: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수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했든 강성이든 온건이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야 2028년 총선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2: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약간의 은둔자 비슷하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완전히 그만둘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아 이제 그동안 나에게 쓰여졌던 프레임 있잖아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그것도 사실 진짜 지겹도록 울고 먹은 거거든요. 그 반대편들이.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뭐 유승민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과연 그렇게 저 사람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여서 십몇 년씩이나 완전히 이렇게 밀어낼 것이었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 나에게 이제 쓰여진 굴레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2: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사실 이준석 대표 아버님하고 두 분이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1: 아.
2: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1: 예.
2: 그러다가 이제 좀 그 사이가 멀어졌던 건데 오세훈 시장님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 뭐 언젠가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겠죠.
1: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을 안 만나가지고.
2: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얼마 전에 상가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작년인가 뵀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 앞두고서 만나서
1: 예.
2: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했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무슨 뭐 이게 무슨 그. 만나기 싫어서 혹은 꺼려해서 그런 건 아닌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만나면 아마 더 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는 것 못지않게 혹은
1: 예.
2: 그보다 더 이게 의미가 뭐냐 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붙을 거기 때문에
1: 예.
2: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듯한 유승민 전 의원의 앞으로 행보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은 한풀 꺾였는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4: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한석입니다.
1: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저녁 8시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간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농업 가뭄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전국 최저치인 33.5%로 평년 저수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을 포함해 장윤기 사건 초기 지휘라인에 있던 5명이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6: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도 검경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 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5명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 피의자엔 당시 국수본 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에 병합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두 사건을 병합해서
8: 전 광산서 형사과장 변호인입니다.
7: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6: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경찰관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5: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유인책에도 설명회 참석률은 정원을 크게 밑돌았는데 검사와 수사관 사이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방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중수청 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30명 남짓한 검사가 참석한 반면 같은 시간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500여 명이 모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10: 이 설명 좀 들으셨을 때 중수청 가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 만큼 좀 설득이 되셨는
8: 검찰 수사관입니다.
11: 아직도 모르겠어요. 50대 50.
9: 이로써 지난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열린 임용설명회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지난 10일까지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정원의 10% 안팎인 210명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들의 관계기관 파견이 유지되는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설명회에선 승진이나 수당, 관사 지원 여부 등 근무 환경과 밀접한 질문도 이어졌지만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앞장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쿠팡 사건 처리 과정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처럼 중수청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인 임용희망 신청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 검찰 직원들의 고심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 구제나 체포, 처벌 등이 잘 될 수 있을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 인사제 확대안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은 순환 전보에 대한 의견과 업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순환 인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일선을 중심으로 생활권 침해와 수사 연속성 저하, 지역 치안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인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건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는 뇌병변 장애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를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위로 솟구치는 가운데 소방차가 사다리를 끝까지 펴고 물을 분사합니다.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3: 순식간에 누가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불꽃이 이만했어요. 이만하더만은 1초도 안 돼서 불이 막 와요 막.
12: 아파트 주민 40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 중 2명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로 60대 아버지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라 변을 피했습니다. 또 이 가족은 의료 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 불탄 사태 많은 많이 들었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복지관에 밥 드시러 가더라고. 엄마도 좀 불편했고.
12: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모자가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창고에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신고를 접수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오전 9시 10분쯤 초동 진화를 마친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장소는 인화성 화학물질 최대 191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소방은 불길 확산에 대비해 한때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은 밤새 폭발음을 동반하며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불길에서 뿜어져 나온 강한 열기와 연기로 주변 공장은 물론 주민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뼈대만 남은 창고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거센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밤사이 창고를 집어삼켰던 불은 한때 폭발음까지 동반했습니다. 인근 공장의 컨테이너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들은 잠을 깨우는 소리에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5: 번개 치듯이 빵빵 소리 나면서
16: 인근 공장 사장입니다.
15: 환해졌다 밝아졌다 그러더라고.
14: 연기와 열기는 주변 공장에도 고스란히 피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 바로 앞 기계 제조 공장의 유리 창틀은 강한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산산이 깨진 유리 조각도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 공장 사장은 혹시 모를 사고를 우려해 기계 가동을 멈췄습니다.
15: 정밀 가공도 하고 일이 선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안정돼야 뭐를 그것도 차분하게 일을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하고서 하다가 다치면 이게 큰일 나지. 기계 돌리는데.
14: 인근 폐차장엔 직원 절반이 출근하지 못한 데다 교통까지 통제되면서 부품을 사러 오던 거래처 발길도 멈췄습니다.
17: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막혔기 때문에
16: 폐차장 직원입니다.
17: 한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걸 반나절 동안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14: 1.5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냄새가 퍼졌고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답답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18: 창문 열었다가 냄새 다시 나고 바람 따라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닫아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침 병원 갔다 오고 그래.
14: 새벽부터 이어진 화재는 주변 공장과 주민들의 일상 곳곳에도 적지 않은 불편을 남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병원 치료를 받던 주민 한 명이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50대 주민 한 명이 숨지면서 이번 사건 희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을 지른 70대 류모 씨는 전신화상으로 치료받고 있고 경찰은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류 씨의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주민과 직원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9: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 제가 커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19: 그러면서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19: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0: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1: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0: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로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민주당도 정부 뒷받침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닌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범여권 진보 정당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을 선언한 다음 날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 용인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말을 따라 속도를 외쳤습니다.
4: 첨단 산업에 패권을 두고 소리 한병도 없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입니다.
3: 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합을 맞춰 지원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현장을 함께 찾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5: 병목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6: 민주당 정책 위장입니다.
5: 수도권의 집중적인 전략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 국민의힘은 곧장 비판의 각을 세웠습니다. 주한미군 협의와 대책기지 마련 로드맵도 없이 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시했다며 전당대회를 위한 무리한 밀어붙이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정략적 속도전은 결코 성경할 수 없으며
6: 박충권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대변인입니다.
7: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기억될 것입니다.
3: 국회 상임위에서도 시각차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 장관을 향해 전력과 용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타당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8: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실겠다는 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3: 메가 프로젝트에 동의하던 범여권 야당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에 대해선 확실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9: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6: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9: 훼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장과 진보당 대표입니다.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3: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두 기관 모두 내일 국회 업무보고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송곳질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효과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산만 놓고 봐도 1000세대 넘게 순증 효과가 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사업 일대를 찾아 공급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멸실 가구를 빼도 1695세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 수가 2만 호나 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도 8만 7천 호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정비사업 순증 효과를 나열한 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12: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11: 오 시장은 시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1: 오세훈
0: 서울시장입니다.
2: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3: 서울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로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주택 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백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메시지를 언급할 현장을 굳이 찾은 것,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막판 표심 경쟁 속에 계파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자 전당대회 전까지 공개 지도부 회의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상황.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은 김민석 후보는 AI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북 메가플랜을 꺼내며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킬 든든한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대통령 한 분에게만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7: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든든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훑은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론을 띄우며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8: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7: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8: 해야 된다.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5: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과 광주를 잇따라 찾아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임을 내세우며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7: 송영길 대표 후보입니다.
5: 사활을 건 득표전에 계파 간 신경전은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제명 문제를 두고 친명 친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개혁 일꾼을 뽑자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글을 놓고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공개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계파 대리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친 정청래계는 사실상 입틀 막 당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9: 호남의 선택은 오는 15일, 서울 경기의 선택은 그 다음 날 공개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두 지역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권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을 넘어 당원 간의 새해 대결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당 장악에 나서면서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퇴진 서명을 받았다며 윤어게인과 극우 세력에 기대어 국민의힘을 흔드는 장 대표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극우 윤어게인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윤석열의 유산을
12: 박인규
11: 청산하고
12: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11: 국민의힘이 황교안 시즌2로 자멸할 것인가?
10: 이에 맞서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앞서 2만 3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당원들 간의 세대결로 확전하는 모양새인데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는 TF를 출범시켰고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당 혁신안에도 당 운영의 당원의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3: 선당 후사
1: 정신을 맹심해야 합니다.
12: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당의 핵심이 되고.
10: 여기에 현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윤리위원회에 이어 당협 위원장 교체가 가능한 조강특위도 가동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비당권파인 점 등을 의식해 당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을 시작했던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장 대표의 오는 15일 올림픽 공원행을 두고 왜 광복절 경축식을 안 가냐, 갈 거다, 야당 의원 맞느냐는 의원들 간 원색적인 비난전도 벌어졌습니다.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장 대표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돌려차기 실언과 멱살 파문으로 비당권파 운친의 폭이 위축된 상황이라 큰 충돌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가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블루웨이브 홈페이지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와 보안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임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해킹으로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하면서도 유출 사실은 지난 6일 관계기관 제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당원 정보는 블루웨이브와 분리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했다며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6.25 전쟁은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인데도 그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안 장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적과 아군을 뒤바꿔버린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3: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통일부 측의 요청에 따라 원래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한 중국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으로 구성된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공항 관제사에 관제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내국인을 포섭해 미군 지휘부 동향이나 무기 이동 상황 같은 군사 자료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중국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한 대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SUV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트럭 앞부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15: 잠결에 뭐가 이렇게 큰 쇠 같은 게 바닥에 쫙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저희 오전 근무하는 오전 근무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앞이 아예 없었다.
14: 중앙 분리대가 없는 왕복 6차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던 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덤프트럭과 부딪힌 차량은 30m 넘게 밀린 끝에야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숨진 20대 가운데 2명은 사고 현장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 기사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은 혈액 검사 등으로 숨진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3: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 신도시에서 목격됐던 길이 1m의 도마뱀은 소유자가 한 달 전쯤 유실한 국제 멸종위기 종 2급 나일 왕도마뱀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소유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유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수원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추정 발견 장소 인근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도마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수원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갯벌에 빠져 고립된 말이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기 평택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화성시 만세구 고온항 인근 갯벌에 말이 빠져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말 주변 갯벌을 파내 말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묶어 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했고 말은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갯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해당 말의 주인은 오늘 오전 지인 2명과 각각 말을 타고 썰물 때 출입이 가능한 인근 섬에 들어갔다가 육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소지와 시청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와 이송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는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으로 높아집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이 있고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해 범죄 유형이 유사한 공용물 무효 등 범죄의 양형 기준을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처벌 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뒀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근 신설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허위 영상물 소지 시청죄 등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으로 구분해 그 아래 범죄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유형별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4명으로 늘어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물 잔해에 묻힌 사람들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세 번째 대도시인 칼리에선 병원을 포함한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최소한 8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페레이라에선 최소 6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지진 발생 이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약 8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단층대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

0: 10대는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남북 캘리포니아에선 1857년 이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응력이 높은 상태인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000년간 관측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베른데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0: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100년을 더갈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바로 몇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
0: YTN
1: 지진학자입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잇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민권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데요. 이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 출산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두 건의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했습니다. 첫째, 출산을 목적으로 관광과 학업 등 임시 체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 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비자 또는 여행 허가 취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둘째, 특정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을 배제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이거나 외국 대사관 직원, 테러단체 구성원 등에 해당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라며 전 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1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부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불렀습니다.
0: 지난주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여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은 여러 영웅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는 영웅보다 메데이아, 아리아드네, 헬레네, 디도, 카산드라, 이피게니아처럼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희생, 배신, 예언, 운명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청중들의 서사에도 몰입하기가 쉬워집니다.
0: 사실 오페라의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곡가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성들에게 주목한 것이겠죠.
1: 이 방금 들으신 퍼셀의 오페라도 트로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는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하지만 그는 신의 명령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남겨진 디도는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케르비니 오페라 메데이아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가장 아꼈던 오페라라고 합니다.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영웅 이아손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황금 양털을 훔치며 동생까지 희생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권력을 위해 다른 여인과 결혼하려 하고 메데이아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1: 이 메데이아는 흔히 잔인한 복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데 사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조국과 가족까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케르비니는 이 신화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린 심리극으로 만들었고요.
0: 이 오페라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메데이아를 자신의 대표 배역으로 삼으면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칼라스가 아니라면 메데이아도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이 칼라스는 파졸리니 감독과 함께 이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오페라를 영화로 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없이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칼라스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메데이아 역을 연기했고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케르비니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주인공 메데이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1막 아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부릅니다.

0: 케르비니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일마가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불렀습니다.
1: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사랑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메데이아는 사랑 때문에 결국 복수를 하게 되었고 디도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파리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불러옵니다.
0: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리아드네 이야기입니다.
1: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건네 미궁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낙소스 섬에 그녀를 버리고 떠나죠. 절망하던 아리아드네는 결국 디오니소스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얻습니다.
0: 이 내용을 다룬 작품이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닉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입니다. 메데이아는 배신당하고 복수로 이어졌다면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새로운 운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중에서 아리아 고귀하신 공주님 소프라노 캐슬린 베텔이 부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이제 폐사를 했고요. 피해액은 약 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태풍의 시간당 15에서 20km의 속도로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륙 지방인 허난성 중부 등에 24시간 동안 25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80mm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따른 중국 내 인명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제15호 태풍 차놈이 어제 저녁 8시쯤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도쿄 북동부인 이바라키현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를 포함한 혼슈 동부 간토 지방과 혼슈의 북동부 도호쿠 연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 불난 집에는 뇌병변 장애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를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위로 솟구치는 가운데 소방차가 사다리를 끝까지 펴고 물을 분사합니다.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6: 내 집간에 누가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불꽃이 이만했어요. 이만하더만은 1초도 안 돼서 불이 막 와요 막.
5: 아파트 주민 40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 중 2명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로 60대 아버지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라 변을 피했습니다. 또 이 가족은 의료 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불타 사태 많은 많이 들었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복지관에 밥 드시러 가더라고. 엄마도 불편했고.
5: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모자가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3: 박 전 본부장을 포함해 장윤기 사건 초기 지휘라인에 있던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도 검경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 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5명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 피의자엔 당시 국수본 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에 병합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9: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8: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경찰관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도 구속됐습니다.
3: 이번 달 들어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은 첫 신고 당시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고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0: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0: 50대 외할머니 A씨입니다.
1: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2: 학교에는 왜 안 보내셨어요?
1: 혼자 왜 그 애에 맡기셨어요?
2: 침대에 묶은 걸 인정하셨나요?
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5일 밤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교회를 빠져나왔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학대 의심 신고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는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할머니에게 손과 발만 회초리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베테랑 형사 5명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을 훔친 것에 대한 훈육 정도였다고 판단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돌려보냈다는 설명입니다.
3: 경찰은 따로 살던 외할머니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에는 함께 교회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0: 문제는 경찰이 첫 신고 당시 외할머니의 진술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토대로 아이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이때 외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야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던 외할머니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쯤 교회에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목사와 외할머니를 상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는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6: 그러면서 메가특구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6: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7: 한 보루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6: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웃으며 말하자 구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제 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건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려세제라고 꼬집었고
9: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8: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11: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8: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2: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8: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13: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뭐 합니까? 서울시가 안 할 건데.
8: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8: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효과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용산만 놓고 봐도 1000세대 넘게 순증 효과가 있다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4: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사업 일대를 찾아 공급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멸실 가구를 빼도 1695세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 수가 2만 호나 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도 8만 7천 호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정비사업 순증 효과를 나열한 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15: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14: 오 시장은 시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6: 와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7: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14: 서울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로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주택 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백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메시지를 언급할 현장을 굳이 찾은 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0: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면서 4대 전략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비주택 용지에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간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며 양식장에서는 폐사한 어류가 20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3: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8일, 9일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2: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이제 폐사를 했고요. 피해액은 약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걸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6: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4: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8: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7: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9: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7: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10: 강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그냥 놓고 가요.
11: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7: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명, 인천 3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9일 온열질 환자가 28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 두 자릿수로 급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30명을 밑돈 겁니다. 지난 7일 절기상 입추를 지나며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제15 태풍 차놈이 일본 도쿄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일본 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2: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태풍 차놈이 일본 혼슈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풍구물을 쳤습니다.
13: 혼슈가 이런 데로 또 매끄러졌지 않네.
14: 強風 吹いた時に 網が 切られるのが ちょっと 心配ですね.
12: 50주년을 맞은 치바현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도를 반대로 관통하는 역방향 태풍은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기상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15: 아마리この進路というのが私たちの知識といいますか経験がないので何かあ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思いの中で早めの決断をした
12: 이바라키현 기타 이바라키시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29.3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차놈 영향에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6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16: 오키나와에 갈 예정이었다けど 태풍이 결항이났대
17: 가고시마
16: 계유에 갈 것이니
18: 디즈니랜드 기노마에 있대 겨우 삿포로니
19: 갈 예정이었다는데
18: 뭐 전부 埋まってて 변경되기나이 상태입니다.
12: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태풍이 상륙한 밤 9시 이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인데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6: 怖いです. 電車とかも止まってしまいそうで怖いので 早く帰ろうかなって思います.
12: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처럼 강하진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역방향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돼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을 포함해 장윤기 사건 초기 지휘라인에 있던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도 검경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 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5명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 피의자엔 당시

0: 국수본 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에 병합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0: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경찰관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

떨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의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민주적인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4: 그러면서 메가특구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4: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5: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4: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웃으며 말하자 구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제 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료 세제냐고 꼬집었고
7: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6: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

0: 학생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2: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0: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3: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0: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4: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뭐 합니까? 서울시가 안 할 건데.
0: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0: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효과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용산만 놓고 봐도 1000세대 넘게 순증 효과가 있다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사업 일대를 찾아 공급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멸실 가구를 빼도 1,695세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 수가 2만 호나 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도 8만 7천 호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정비사업 순증 효과를 나열한 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7: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6: 오 시장은 시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8: 와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9: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6: 서울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로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주택 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백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메시지를 언급할 현장을 굳이 찾은 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며 양식장에서는 폐사한 어류가 20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니다.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11: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8일, 9일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

0: 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1: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이제 폐사를 했고요. 피해액은 약 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두드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2: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5: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4: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6: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4: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7: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견 놓고 가요.
8: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4: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소방청이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간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제15호 태풍 찬홈이 일본 도쿄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3: 평소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일본 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비를 뿌릴 걸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9: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태풍 찬홈이 일본 혼슈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풍구물을 쳤습니다.
10: 고인노가 이런 데로 또 매끄러졌죠.
11: 強風 吹いた時に 網が 切られるのが ちょっと 心配ですね.
9: 50주년을 맞은 치바현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도를 반대로 관통하는 역방향 태풍은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기상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12: あまりこの進路というのが私たちも知識といいますか経験がないのでやはり何かあ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思いの中で早めの決断をした。
9: 이바라키현 기타 이바라키시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29.3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찬홈 영향에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6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13: 기나니 갈 예정이었다けど 태풍에 결항이났대.
14: 가고시마
13: 케이유에 갈을 것도니.
15: 디즈니랜드 기노마에 있대. 겨 삿포로니
14: 갈 예정이었다는데.
15: 뭐 전부 埋まってて 변경되기는 상태입니다.
9: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태풍이 상륙한 밤 9시 이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인데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 怖いです. 電車とかも止まってしまいそうで怖いので 早く帰ろうかなって思います.
9: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처럼 강하진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역방향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돼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찬홈은 내일 일본을 관통한 뒤 내일 새벽쯤 동해 남부 해상으로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경남 일부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2: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3: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6: 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한 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 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 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17: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확연히 꺾였죠.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1: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태풍 두 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4: 공항진
3: 피해가 좀
4: YTN
3: 있을 것으로
4: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보여요. 하지만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폭염에 가뭄까지 당장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6: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4: 마포
6: 보면
4: 농산물
6: 밖에다가
4: 시장
6: 좀
4: 상인입니다.
6: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5: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7: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4: 마포
7: 있지만 또
4: 농산물
7: 가뭄까지
4: 시장 상인
7: 겹쳐서
4: 회장입니다.
7: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5: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8: 방에 와가지고 내 이렇게 비싸다는 건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그냥 놓고 가요.
9: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5: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1: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10: 그러면서 메가특구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10: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11: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10: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 와중에 청와대에선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인데요. 청와대는 김 관장을 징계 뒤에 면직 처분했습니다.
1: 부동산 민심이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 강경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4: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개조한 뒤 세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했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이미 구조가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을 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단 겁니다. 다만 미등록 건축물임을 인지한 뒤에도 제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관장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주변에 사퇴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4일 미국 중남미 순방 직후엔 사직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징계를 내린 뒤 면직했습니다.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여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실언으로 당정을 향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한성수 국무총리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해소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28년간 실거주해온 1주택을 처분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만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부터 언론 소통을 담당해온 김 관장은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6채를 보유해 주목을 받았는데 김 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가 부동산 여론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자,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가 기존 정책과의 엇박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한 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 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 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

0: 1주택자는 70%입니다.
1: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이라든지
2: 김학렬 스마트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1: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예.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0: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7월에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6월에는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늘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낮아졌고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석 달 연속 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4: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현대차 노조가 오늘 추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과 내일 각 2시간, 14일과 18일 각 6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노사는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금 지급 규모와 별도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통화정책경시대회 전국 결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회 전국 결선은 팀별로 모의금통위 회의에서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0: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 이후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는 240명을 넘어섰고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밤샘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남성을 끌어냅니다. 강진 발생 다음 날 구조된 30대 남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이름을 애타게 외쳐보고 뭔가 소리가 들리자 주먹을 들어올린 뒤 생존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3: 제가 듣고 있다면 소리를 내주십시오.
2: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아직 생존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약 24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잔해 속에 생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2: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2천 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릅니다.
2: 칼리 병원에선 여러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거리에서 임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옥 5천 채와 24개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참사에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강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3위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주요 산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최근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단층대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0: 이른바 비건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1857년 이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응력이 높은 상태인데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000년간 관측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100년을 더 갈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바로 몇 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0: YTN 유튜버입니다.

0: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1: 극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며 양식장에서는 폐사한 어류가 20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포항 호미곶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대형 수조 옆에 플라스틱 통 여러 개가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폐사한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4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다리가 잘 자라려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안팎이어야 하는데 이달 들어 폭염으로 이 양식장 앞바다 수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라도 바닷물을 퍼올려 쓰는 탓에 고수온은 치명타입니다.
3: 수온이 갑자기 지금 상승해가지고 27도, 8도를 지금 거의 한
4: 강도다리 양식
3: 8, 9일째
4: 어민입니다.
3: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 해가지고 지금 폐사량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2: 강도다리와 넙치 등 포항에서만 100만 마리 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는 바닷물을 식힐 수 있게 액화산소와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책도 한계가 뚜렷해 고수온 현상이 끝나기 전에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약 100만 6천 마리 정도가
4: 경북 포항시 수산정책 과장입니다.
5: 피해가 약 한 6억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방제 물품을 최대한 가동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 폭염에 끓는 야속한 바다 앞에서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를 잃은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 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가뭄 관리 시스템을 보면은 경남 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전국 최저치인 33.5%로 평년 저수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0: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1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8월 12일 수요일 듀엣 토요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파펜시에로 술라리도라테 파펜시에로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
1: 원래 오페라라는 장르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페라는 음악과 문학이 만난 장르인데 모르는 내용의 오페라를 보면 줄거리를 따라가기가 급급해지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그래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오페라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 이야기가 많은 편입니다.
0: 지금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창작 뮤지컬이라고 해도 뭐 아는 인물이나 이런 익숙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오페라도 춘향전이었죠.
1: 맞습니다. 뭐 뮤지컬 베토벤도 있고.
0: 그렇죠. 창작을 하더라도
1: 그런 인물들이 많죠.
0: 네, 역사적인 인물들.
1: 쇼스타코비치 뭐 등등등등 해서 바로크 시기 이후에 이 성경 이야기를 오페라로 각색하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신과 영웅보다 평범한 인간의 사랑과 갈등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0: 그리고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자리 잡으면서 성경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되죠.
1: 그렇다고 성경을 소재로 한 오페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선 뮤지컬에서도 지저스 슈퍼스타도 있고 그리고 이 19세기에는 성경 속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명작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0: 이 오페라는 삼손의 영웅담을 그리기보다는 데릴라의 유혹과 인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이 오페라의 노래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는 데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데 겉으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유혹의 노래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장면이어서 오페라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아리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이 곡 준비했습니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가 부릅니다.

0: 이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가 불렀습니다.
1: 바로크 오페라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다가 고전주의 시기부터 이런 유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는 성경 속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명작들이 등장합니다. 생상스의 삼손과 델릴라는 데델라의 유혹과 인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고, 베르디의 나부꼬는 바빌론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유와 민족의 염원을 노래했습니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역시 종교적 교훈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1: 이 이야기의 배경은 헤롯 왕의 궁전. 헤롯의 의붓딸 살로메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지만 끝내 거절당합니다. 한편 헤롯은 살로메에게 춤을 춰달라고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살로메는 그 약속을 받아낸 뒤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일곱 베일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춤이 끝난 뒤 뜻밖에도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죠. 결국 헤롯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목을 내어줍니다.
0: 이 오페라를 실제로 보면 모형이긴 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 그리고 살로메 역을 맡은 가수는 10분 가까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춤만 추게 되는데 많은 성악가들이 여기를 정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0: 그건 진짜 힘들겠는데요. 바로 이때 나오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왜 그래?
3: 왜? 헤어지자면서 나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잖아.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2: 제발!
1: 이 남성은 심지어 범행 전 스마트폰을 통해 프라이팬 머리에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남성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기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4: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사람을 살해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재범 위험성은 없다 주장하는 피고인.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과연 무엇을 두고 판단하게 될까요?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2: 미안해. 이러지 마.
3: 됐고. 내가 쓰란 대로 써.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2: 이렇게만 쓰면 돼?
3: 학교에 있을 땐 주변 소리 전부 녹음해서 보내고 10분마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고해.
2: 어?
1: 여자친구에게 총 24개 아주 비합리적인 지시사항을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아냈던 20대 남성. 연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교제폭력의 실태, 해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죠. 이별을 말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해친, 이게 진짜입니까?
5: 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B씨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 범행 정황을 확인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범행 관련 기록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검찰은 이를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5: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자체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성립할 수는 있지만 계획성이 인정되면 범행 동기와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돼 형량에도 불리합니다. 실제 양형 기준에서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다만 검색 기록 하나만으로 곧바로 계획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한 시점과 횟수, 실제 범행 방식과의 관련성, 범행 동구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범행 전후 행동까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색어가 실제 피해 부위나 범행 방식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눈에 띄는 게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이거는 기각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5: 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공소사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출소 뒤까지 위치를 추적하는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장래 위험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은 유죄와 형량 문제는 인정하더라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듣는 분들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자장치가 무조건 부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 있습니까?
5: 네, 기준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단순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폭력이나 유사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책임 전가,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와 생활 환경, 치료의 필요성, 전문가의 심리 평가와 보호관찰 조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이 특정 관계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했고 심리평가상 위험이 낮아 보이고 치료 가족 지시 체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한 범죄여도 부착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잔혹성만으로 자동 부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이번 사건은 검찰 쪽에 유리한 정황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문 점, 이별 통보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지목된 점, 범행 전 신체 구조와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기록, 그리고 통합 심리 분석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A씨의 과거 폭력 전력이나 집착 행동, 정신 상태나 교정 가능성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획성의 인정 여부가 형량의 핵심이고 전자장치 부분에서는 다시 살인할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는지가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범행 동기만 봤을 때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이제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면 다음에도 또 다른 이유로 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황당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쓰게 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았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5: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B씨의 약점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교제 초기부터 침묵 금지, 자기 관리, 주제 파악 같은 24개의 지시사항을 직접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변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게 하고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위치, 만나는 사람을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집에서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포기 각서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전송까지 강요한 것입니다. 법원은 7개월 동안 12차례의 폭력이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1: 폭행은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연인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 이 행위 자체도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혹시 법적인 사각지대는 없겠습니까?
5: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하기 싫을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고 계정이나 위치를 감시해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위치정보 관련 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제 관계에서 폭행 협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인간관계를 끊게 하고 옷차림이나 일상을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닌 연인은 가정폭력 보호체계에서도 빠질 수 있어 이 부분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 자, 이 남성이 연인에게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까지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을 텐데 사실 무슨 사채업자나 조폭도 아니고요. 이 재판에서 이 각서가 갖는 의미 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5: 네, 맞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존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엔 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서명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작성하게 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이후 실제 통제와 폭력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피면 가해자의 지배 의도와 계획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 관계의 비대칭성 등을 보여줍니다. 작성 당시 메시지와 녹음, 필적 등이 함께 확인이 된다면 강요나 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던데 피해 기간, 통제 정도 고려하면 3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고 보면 징역 3년을 무겁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7개월 동안 감시와 고립, 협박, 반복, 폭행이 이어졌고 전치 5주의 상해와 성적 굴욕까지 동반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 대상처럼 취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합니다. 2심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인정되거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수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3년은 결코 과한 형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이 두 사건 말고도 교제폭력 사건들 정말 끊이질 않고 있죠. 정부도 고위험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기간 연장 같은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현재 대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뭘까요?
5: 가장 시급한 건 위험 신호가 확인이 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제로 그리고 즉시 분리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제도가 있어도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 사이에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다면 그 공백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 이별 통보, 주거지 무단 체류, 위치 추적, 협박 같은 신호를 기관별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위험 평가로 묶어봐야 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가 된다면 임시 숙소와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스마트워치, 실시간 출동을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폭행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 고립, 감시, 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도 처벌하거나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G-Dragon의 Home Sweet Ho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려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0: 기사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 동안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자, 이렇게 폭염에 그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대폭 뛰어올랐습니다.
1: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에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3: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4: 마포
3: 보면
4: 농수산물 시장 상인입니다.
3: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2: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5: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4: 마포 농수산시장 상인회장입니다.
5: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2: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6: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그냥 놓고 가요.
7: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2: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제15호 태풍 차놈이 일본 도쿄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1: 평소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일본 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태풍 차놈이 일본 혼슈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풍금을 으셨습니다.
9: 혼슈가 이런 대로 또 매끄러졌지 않네.
4: 배 재배 농민입니다.
9: 아미가 기라레르노가 좀더 심파이ですね.
4: 이런 게 느슨해져 있으면 홀로 뒤집혀 있어 올라가 버립니다.
8: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도를 반대로 관통하는 역방향 태풍은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기상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4: 이런 태풍 경로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역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8: 이바라키현 기타 이바라키시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29.3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차놈 영향에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6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4: 오키나와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결항이 돼서 가고시마를 거쳐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디즈니랜드에 11일까지 있다 11일에 삿포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전부 차 있어서 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8: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태풍이 상륙한 밤 9시 이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것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인데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 무섭습니다. 전철이 끊겨버릴 것 같아 무서우니까 빨리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처럼 강하진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역방향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돼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전쟁 종식과 동결 자금 해제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제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1: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에서도

0: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면서 중동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이란 쪽에서 새로 나온 입장이 꽤 강경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다시 못 박았다고요?
1: 네, 이란 새 안보수장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 면담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영내 모든 전쟁의 종식 등 기타 조건 이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봉쇄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맞서 미국도 지난 50년간 이란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기존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던 미국이 결국 협상을 요청하게 됐다며 이란이 전쟁과 외교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 미국은 전쟁 초기에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약 20일 뒤에는 협상을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네, 홍해 쪽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도 훨씬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상선 공격에 따른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서 선원 4명과 정부군 2명이 사망했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후티 반군이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 뒤 화재 선박에 구조대원들이 접근한 상황에서 2차 공격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측은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가 됩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인 사바통신은 군수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예멘 정부가 밝힌 선박과 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0: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1: 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오만만을 통과해 이란 항구로 향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위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의 민간인 승무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 미 해군 헬리콥터가 기관실을 향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뒤 12번째이자 지난달 봉쇄 재개 이후 세 번째 선박 타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상당 부분 열려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 평균 약 9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보다 1.4% 올랐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최근 며칠간의 신호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이거는 의혹이 컸던 사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귀국길에 전용기를 탄 것처럼 속이고 군용기로 갈아타는 위장 비행을 한 것으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0: 최근에는 골프 치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방공미사일 차량과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암살 위협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8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계단에서 손을 흔들고선 창문이 모두 내려진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단과 수행원들이 탑승하는 사이 전용기 아래 서 있던 기내식 트럭이 뒤에 기다리던 미 군용기 C-32A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기내식 트럭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몰래 옮겨 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이란에 신뢰할 만한 요격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만 작전을 펼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어포스1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미끼 역할을 하게 된 기자단과 수행원만 태우고 중간 기착지인 영국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용기로 다시 갈아타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2: 에어포스 1에 대한 이란에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는 일순입니다. 내가 가면 기자들도 갑니다. 언젠간 직업을 바꾸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미국은 5달 넘게 끝내지 못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암살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트럼프가 방문한 골프장에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군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2: 나는 미사일이나 드론 안 무섭습니다.
4: 이날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지나가자 F-16 전투기 두 대가 즉각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YTN 진호입니다.
3: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명운을 가릴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0: 막판 표심 경쟁 속에 계파 갈등이 점익하경으로 치닫자 전당대회 전까지 공개 지도부 회의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상황.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은 김민석 후보는 AI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북 메가플랜을 꺼내며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킬 든든한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대통령 한 분에게만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없지 않습니까? 뭐 든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훑은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론을 띄우며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7: 전통적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는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5: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과 광주를 잇따라 찾아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임을 내세우며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사활을 건 득표전에 개파 간 신경전은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제명 문제를 두고 친명 친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개혁 일꾼을 뽑자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글을 놓고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공개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개파 대리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친 정청래계는 사실상 입틀 막당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3: 호남의 선택은 오는 15일. 서울 경기의 선택은 그 다음 날 공개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두 지역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권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부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을 넘어 당원 간의 새 대결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당 장악에 나서면서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퇴진 서명을 받았다며 윤어게인과 극우 세력에 기대어 국민의힘을 흔드는 장 대표 거취를

0: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극우 윤호개인 정당으로
2: 박인규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1: 윤석열의 유산을 청산하고 전진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황교안 시즌2로 자멸할 것인가?
0: 이에 맞서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앞서 2만 3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당원들 간의 세대결로 확전하는 모양새인데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는 TF를 출범시켰고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당 혁신안에도 당 운영의 당원의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3: 선당 후사
2: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당원의 말과 생각이 당의 핵심이 되고
0: 여기에 현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윤리위원회에 이어 당협 위원장 교체가 가능한 조강특위도 가동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비당권파인 점 등을 의식해 당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을 시작했던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장 대표의 오는 15일 올림픽 공원행을 두고 왜 광복절 경축식을 안 가냐, 갈 거다, 야당 의원 맞느냐는 의원들 간 원색적인 비난전도 벌어졌습니다.
4: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장 대표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돌려차기 실언과 멱살 파문으로 비당권파 운신의 폭이 위축된 상황이라 큰 충돌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5도, 습도는 62%입니다. YTN 뉴스 FM.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빠른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김우성 앵커의 휴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한두 달 돌이켜보면요. 우리 증시부터 경제정책 하다못하 하다가 이 정치적 요인까지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터 린치 월가의 구루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소유했는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요. 지수 등락보다 중요한 건 진짜 변수겠죠. 유가는 왜 오르는지,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CPI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먼저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세상의 주요한 뉴스들을 만나보고요. 현명한 나이 투자법,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주식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출근하는데 공기가 이제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시사철 날씨가 바뀌듯이 모든 게 항상 바뀌게 되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해봅시다.

0: 자, 꼭 알아야 할 뉴스 핵심만 쏙쏙 골라서 한입 크기로 귀에 넣어드립니다. 뉴스 맛집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스 첫끼 강현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을 좀 보자면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열겠다.
0: 자,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어제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건립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도 그렇고요.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1: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책임자입니다. 강주엽 행정복지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이 현재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2029년 8월 입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0년 6월 3일까지니까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다만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행복청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일정을 맞추겠다고 말하지만 여러 수정 과정이 발생하면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와대가 건축가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 네, 2029년이면 당장 3년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세종시라든지 충청권은 이번에 대통령 발언 굉장히 환영했겠네요.
1: 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세종시는 40만 세종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 뭐 광화문도 있었고요. 꾸준히 이렇게 이전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1: 맞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는데요. 2004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추진한 거죠.
0: 예. 자, 이재명 대통령 행정 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언이 국회에서 이 특별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1: 네. 세종시를 행정 수도를 지정하는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0: 예.
1: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데 방금 해당 발언은 당정이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0: 예. 근데 사실 공공기관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다면 이전 자체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정해지기도 전에 약간 반발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1: 네, 서울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이렇게 3개 국책은행 노조에서 어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3대 국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

0: 반대하면서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핵심은 지방으로 보내지 말라,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였습니다.
1: 저도 어제 사실 저녁쯤에 여의도를 갔다가 굉장히 복잡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아직 어떤 기관이 이전되고 또 어디로 이전되는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행동이 나왔거든요. 지방으로 갈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 같아요.
0: 맞습니다. 어디가 어디로 간다더라 이런 카더라 소문이 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3대 국책은행 노조는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는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인 만큼 수도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번 집회가 지방 이전 반대 움직임 확대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 다시 한번 국무회의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최근 정부에서 제기됐던 엇박자에 대해서 한마디 한것 같습니다.
0: 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노출됐죠. 특히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유예 문제에 대해서 52시간제 예외를 줘야 된다 산업부의 주장이었고요. 노동부는 52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돌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죠.
1: 뭐 일단은 뭐 언론에서 엇박자, 뭐 충돌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한마디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꺼냈습니까?
0: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조정하는 건 결국 일정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 간의 충돌은 엇박자가 아니라 민주적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오히려 부처 간의 활발한 토론을 조문했습니다.
1: 뭐 활발한 토론, 내용이 맞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국무회의 관련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0: 이 대통령 구윤철 기어다니라.
1: 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어다녀라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까?
0: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 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구인철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러니까 세제 개편은 수정할 건데,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대비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걸 또 수정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거다. 입법 예고는 법안을 미리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만큼 정부는 이번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의견 받아서 수정할 거다 이런 맥락의 발언이죠.
1: 의견을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 큰 반발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0: 네, 뭐 비거주 1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린 부분이라든지 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죠. ISA에 대한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ISA 납입 한도 2월 금지나 만기 10년 등의 제약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ISA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 뭐 반발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여론이 좋아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0: 대출도 오픈런 시대.
1: 자, 오픈런이 이제 물건 사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다가 줄 서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대출도 오픈런 한다고요?
0: 네, 대출 받으려고 이른 새벽에 은행 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마치 티켓 예매하는 것처럼 은행 앱에 접속해서 서비스 열리는 시간에 맞춰 클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요. 오전 6시부터 앱을 통해 대출 접수를 받는데 10초 컷, 그러니까 시작한 지 10초도 되지 않아서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59분 50초에 대출 신청장 들어가서 6시 정각에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런 꿀팁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죠.
1: 이 대출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0: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문턱이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혹시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대출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대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당장 급전이 필요한 분들, 뭐 중도금을 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상당히
0: 그렇죠.
1: 아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한 분들은 어떡합니까?
0: 금리나 한도 같은 조건 비교할 틈도 없이 일단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돈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런 심리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비대면 신규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같은 2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일단 정부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죠.
2: 네, 정부는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의 잔금 대출 등 일부 집단 대출을 은행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번에 이게 뭡니까?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하영 관련된 소식이네요.
2: 배우 하영의 증조부는 친일파? 네, 먼저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드라마 이름입니다. 홍보를 위해 배우 하영은 모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방송에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4대째 내려온 의사 집안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증조부는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고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명은 하영 씨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상호라는 사람이 그의 증조부로 지목이 된 거죠.
2: 네. 안상호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에 개업할 권리를 얻은 의사인데요. 종로에서 병원 개업했고요. 이후 궁을 왕래하면서 전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죠.
1: 아, 이 사람이 친일파라고요?
2: 안상호가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대정침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인과 같아 옷도 일본 의복을 입고 아내도 일본 여자다 이런 발언을 했죠.
1: 아, 발언이 센 역사적인 사실이 좀 드러난 모양인데 일단 소속사가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명이 더 문제라고요.
2: 네. 소속사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는 맞다. 하지만 친일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후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 무근이라고 성급히 답변해서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더 커졌죠.
1: 네. 일단 뭐 광고계에서 손절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짧게만 전해주시죠.
2: 네. 모델을 맡은 배우 하영이 모델을 맡은 의류 브랜드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배우 하영이 출연한 영상도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사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논란의 여파인 것으로 보이죠.
1: 예, 뭐 조상이 친일파라 해서 그 후손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방송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더 커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날씨 소식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2: 네, 가뭄과 태풍인데요. 가뭄 소식 짧게 먼저 짚어드리면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합니다. 경남 지역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도내 농경지 1845.8헥타르, 그러니까 여의도 6.4배, 축구장 2585개를 합친 넓이가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태풍이 동시에 세 개가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 어때요?
2: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 세 개가 한반도에 위치한 이중 열돔을 깨면서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내일 강원 영월과 추풍령, 또 경남 거창은 아침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른바 입추 매직이 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 예. 저랑 이제 강영구 아나운서의 복장을 보시면은 반팔과 지금 긴팔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날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 세 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2: 네. 제10호 태풍 찬풍이 일본 도쿄로 관통하고 있는데 한반도로 오고 있지만은 한반도에 오기 전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음의 영향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인데 가뭄을 해소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1: 네. 입추 매직이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확 날이 시원해졌는데 낮에는 아직 뜨겁다 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밤사이 미국장은 어떤 신호를 남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경제 전략 짜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YG 경제연구소 차용수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미국 증시의 흔들림, 우리나라 못지않은 모습을 최근 한 이틀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숫자만 보면 크게 아주 밀린 장은 좀 아니었다라는 게 보이는데 뭔가 네.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유가도 오르고 하이퍼스케일러들 내렸고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두의 눈이 트럼프의 머릿속을 해석하는 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중동 관련 이슈를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중동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떤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0: 이제 중동 문제가 원래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죠.
1: 그렇죠.
0: 그런데 갑자기 끝나지 않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협상가를 70대 강경파로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다들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중동 문제가 불거졌네.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그 많은 자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위험 자산에 돈을 태울 필요가 있을까? 상황을 좀 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뭐 노이즈들 이런 것들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였고 정중동이 끝났다. 일단 지금은 약간의 시간을 조금 보내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 막바지 시즌에 또 휴가철까지 겹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정중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 사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좀 만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만난다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안 만나라는 것도 보면 좀 급한데 좀덜 급하고 체면 차리는 것 같고
1: 예.
0: 이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만날 이유도 없죠.
1: 그렇겠죠.
0: 지금까지 두드려 맞았는데
1: 예.
0: 이제 선거 불과 두달반 남았는데 물고 늘어질 때까지 물어질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고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제 유가가 급등해 버렸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금리를 건들게 되고 9월 달에 미국이 가뜩이나마 7월 말에 연준 위원분들이 매파적인 성향이 드러난 상태라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7%대까지 올라갔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1: 아이고,
0: 금리까지 올라가면
1: 비용이 장난 아니겠는데.
0: 비용이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7% 채권 금리라면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뭐 이런 정도 그거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진행하는 거기에 나오신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YTN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저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뭐 유가도 말씀 주셨고 금리 얘기도 주셨는데 모든 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장이 예민할 때는 조금만 잘 나와도 막 혹은 조금만 못 나와도 예민하게 아주 크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원하는 게 지금 한3.4% 정도
0: 예.
1: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겠습니까?
0: 이게 이제 CPI, 오늘의 CPI, 이제 오늘 밤의
1: 내일은
0: CPI, 내일은 이제
1: 예.
0: P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상시 관점하고 중동전쟁 이슈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오늘 밤에 발표될 CPI, 내일 발표될 PPI 영향을 좀 미친 상태인데,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CPI라든지 PPI가 쉽게 낮은 수치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중동 이슈가 끝났다라면 이거는 별로 중요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 데이터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끝내고 유가가 내려가면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면 이게 의미를 가져버립니다. 중동전쟁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CPI, PPI가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했구나. 금리 올리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중동 문제가 끝나면, 야, 이거는 옛날 거잖아. 새롭게 중동전쟁 끝나고 CPI 보자.
1: 네.
0: 한번더 미루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에 CPI, PPI, 이번 주 주간에 있어서는 중동 문제랑 결부시켜서 그 중요성의 여부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업률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CPI나 PPI는 조금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케빈 워시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은데, 뭐 다시 증시로 가보면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에 마감된 이 반도체 쪽은 괜찮았어요.
0: 네.
1: 엔비디아가 약보합이었고 마이크론이 한0.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는 흐름 타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삼성전자 흐름을 조금 타려고 분위기 좀
1: 예,
0: 잡았죠.
1: 오후 막판에 더
0: 오후
1: 그랬죠.
0: 막판에 이제 뭐 주주하는 정책이 됐던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의 수급이 우리가 5월 달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0: 보면 개인들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6월부터 나타난 변화는 개인들의 수급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오늘 어제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주도권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이후에 외국인들은 확실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가 일단 관건이지만 뭐 그나저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올라갑니까라는 것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 빠질 겁니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23만 원은 견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갈 것이냐? 조만간. 이번에
1: 조만간.
0: CPI, PPI까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까지 보고 저는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공백기로 들어가거든요. 발표 그것도 중요한 어떤 그 중동 전쟁 말고는 발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틈새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화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보자.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또 주저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요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공백이 있는데 8월 3주차에 있는 잭슨홀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추세 반등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이제 숫자도 그렇고 이제 추세도 아주 좋은데 메모리가 고점이다. 피크아웃 우려를 잠재울 정도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0: 충분히 잠재울 수 있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다라는 분들은 근거를 못 대고 있어요.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가격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현재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인가요?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든지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출 확실한 지표, EPS 확실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그 이성적인 언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성보다는 때로는 감성적인 언어가 더 귀에 들어오죠. 피크아웃이래. 왜?
1: 숫자 이름이 좀 좋잖아요.
0: 왜? 몰라. 피크아웃이래. 그래? 그럼 나 주식 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자, EPS가 지금 얼마고요? EPS가 올라가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 몰라. 몰라. 골치 아파. 올라가 떨어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피크아웃이래? 떨어지겠구나.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크아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감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성의 언어로 어떤 논리를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성 우리가 이제 어떤 팩트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잘 나오고 왔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 가이던스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막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니 피크아웃이면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해요?
1: 돈이 없어야 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말 비축해둬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살 기회다라는 의견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증권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논쟁의 본질은 그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메모리 사이클 혹은 인프라로의 변환 뭐 이런 건데 소장님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기업에서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돌아섰다고 보십니까?
0: 예, 저는 지금 삼전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 이후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까? 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지금이 바닥이다.
0: 지금 바닥이죠.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삼전닉스가 여기서 빠져서 그러면 삼전닉스가 빠진다라면 지금 여기서 삼전닉스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전닉스가 빠지게 된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모두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전직사같이 영업이익률이 78%가 나오는 기업이 한 해, 한 둘이 합쳐서 600조를 벌겠다라는 기업이

0: 기업이
1: 예.
0: 밸류가 PER이 5배가 안 되면 지금 모든 기업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겠냐라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흥분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겠다라는 쪽이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다지
0: 그렇습니다.
1: 않다.
0: 아, 예, 그런 거죠. 아무튼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격이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냐라고 맞히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주가는 EPS 주당 순이익을 따라간다라는 믿음이거든요.
1: 예.
0: 그 믿음이 없다라면 주식 투자는 단지 수요와 공급으로 진행되는 게임과 같은 룰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워렌 버핏도 필요 없고요. 피터 린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현 구간에 있어서 그러면 주가는 왜 빠졌느냐? 뭐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됐던 뭐 어떻게 됐던 수급 요인이 빠졌는데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그 수급 요인이 현재 구간에 있어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면 저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급 요인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바닥으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얘기 잠깐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결국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갔던 것들이 다시 빠지면서 반도체 장비가 갔거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0: 아, 이게 상당히 저도 어제 보면서 역시 우리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구나.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7월 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었다라고 쳐도 6월 달에도 삼전직스가 갈때 소부장이 못 갔어요. 코스닥이 못 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전직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여지 나오면서 8월 초에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올랐어요. 어제 싹 삼성전자가 한5% 올라가니까 여지없이 밀어버리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펀드멘탈 기반이 좀 약하다. 어떠한 기업도 78% 영업이익률을 못 내고 있으니 이들이 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겼죠.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부터 주재하고 계시면서 이제 호남에다가 속도전을 내겠다.
1: 예.
0: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주들 뭐 우리가 몇몇 기업들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오르지 못했다가 이런 그 정책적인 기대감을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다음 주 이후부터는
1: 예.
0: 정책적인 기대감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일단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다음 주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오늘 CPI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장 어떤 전략 하면 좋을지 한 30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지금 오늘 가장 관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느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중동 문제라는 CPI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있는 구간들을 바라본다면 현 구간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CPI 관련해서는 내일 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5: do? We want to be free.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해봅시다는요,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치고 들어오시면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재욱의 시즌 인더선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사.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지난주보다 바깥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다만 낮부터는 내륙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전주 33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모레까지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강변북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의 차량들 속도가 더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당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의견 충돌로 정부 내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부처 간 논쟁과 이견 노출은 정책을 조율해가는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차를 두고 부처 간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뒤 정리된 결과를 관철하는 건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면서 개방된 투명 행정에서는 초기 논의 단계부터 자유로운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각각 오세훈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후보일 때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며 이러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 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급 효과의 의문을 제기한 정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더라도 이곳에 1,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며 정비사업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뺀 6곳의 경우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주택이 26%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며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도 주택수가 2만 호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 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간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제15호 태풍 찬음이 어제 저녁 8시쯤 일본 이바라키 현 남부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도쿄 북동부인 이바라키현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관련 통계가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를 포함한 혼슈, 동부 간토 지방과 혼슈의 북동부 도호쿠 연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이틀째 생존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최소 240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 AP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오전 확인된 이번 지진 사망자가 240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전날 지진 발생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새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국민의힘 박수민, 주진우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전 원내대표의 공판기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민, 주진우 의원은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효성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현철 당시 해병대 사령부 방첩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립니다. 황전 사령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최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의 새 안보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이라며 이란의 불법적인 전쟁을 강요해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

0: 때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을 압박했습니다. 골프를 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군사 매체 워존은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곁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져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을 겨냥한 공격에 대비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존은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어벤져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선선하다가 낮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 산지에서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등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20에서 6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이 문제는 아니다. 이견 없이 명백한 건은 진리고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무조건 우당탕탕 불안할 필요는 없겠죠. 건강한 조율은 보여주되 신뢰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의 돌파를 찾으신다면 이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

0: 우종환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징계 국면에서 윤리위 파행과 서명 대결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전 대표 등 한동훈계 의원들을 징계한 그 내부 속사정, 낱낱이 내막이 무엇인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고요.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뉴하.
1: 오늘 좀 시원하죠?
0: 많이 시원해요.
1: 그렇죠. 네. 입추 매직이 시작된 것 같아요.
0: 역시 조상님들의 참 지혜는 대단하다.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세종시대 연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어떤 구상입니까?
1: 핵심은요. 네. 세종을 이름뿐인 행정수도가 아니라 네. 실제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KTX 타고 국회의원들이 일이 있을 때만 세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세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진짜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열었는데요. 네.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성하고 그리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요. 세종에서 열겠다. 이렇게 땅땅땅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좀 내고요. 또 교통도 필요하잖아요.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제2집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7월쯤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종이 정부 부처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행정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내려가서 국정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세종시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청와대 같은 것도 네. 거기다가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집무실만 있는다는 얘기인가? 청와대 참모들도 다 내려가고 대통령 관저도 내려가고 그 외국에서 정상들 오시면 청와대에서 환영행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그럼 세종시에서 하나?
1: 구상을 보면 대통령이 내려가면 당연히 참모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대통령 집무실이 거기 있으면 외빈 맞이할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결국 수도 이전이 목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1: 네. 일단 당장은 부분 이전이긴 하지만요. 네.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네. 김 장관은 현재로선 부분 이전이지만 목표는 전체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세종의 제2집무실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도 앞으로 완전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좀 대비를 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0: 네.
1: 다만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0: 뭐예요?
1: 법안입니다.
0: 법?
1: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법에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는데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좀 정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도 옮길 수 있도록 좀 법적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다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나라가 뭐 어떤 미국처럼 큰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라서
1: 네.
0: 뭐 경제도시, 그다음에 행정도시, 뭐 이렇게 정치도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1: 네.
0: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서울이 너무 집중화가 되니까 충청권 세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1: 네.
0: 또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부동산 문제 남탓 공방입니다.
0: 네, 집값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탓, 너 탓이야 이러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다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겨냥했습니다.
0: 네.
1: 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 책임을 놓고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0: 네.
1: 먼저 국민의힘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 정부 책임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강대식 의원 역대 정부 집권 1년차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현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률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지금 상황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결국 집을 사도 팔아도 세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 네.
1: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난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부터 공급이 부족했던 결과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의 지난 4년 동안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네.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놓고요. 여야가 불은 났는데 이제 불부터 끄기보다는 누가 불을 냈는지 먼저 책임 공방부터 따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서울에 진짜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짓자,
1: 네.
0: 태릉CC에 짓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집을 많이 못 지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하지 않나? 어쨌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결정권자잖아요.
1: 네.
0: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좀 무책임해 보인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세금 문제 말고 이른바 펫버스 청년주택 얘기도 나왔어요.
1: 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죠. 최근 논란됐던 펫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0: 네.
1: 이것도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0: 오.
1: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펫버스를 좀 개조를 해서 청년 주거시설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0: 네.
1: 제안을 좀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어제 국토위에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요. 정작 이 아이디어를 냈던 황희 의원은 어제 국토위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왜요?
1: 불참 의사 밝혔고요. 왜 나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0: 나오면은 또 우리 정윤경 기자님이 옆에 가가지고 그거 펫버스 그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2030 분노가 하늘을 찌릿합니다. 이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1: 그렇죠. 기자들의
0: 그러니까.
1: 질문이 쏟아질 것 같으니 나오지 않은
0: 거죠.
1: 걸로 보입니다.
0: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건 비겁해 보이고 무책임한 정치예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더 설명하시고 얘기하시고 더 좋은 정책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평가받아야지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보폭 넓히는 유승민입니다.
0: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법야권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누구누구누구를 만났습니까?
1: 정말 두루두루 만나고
0: 두루두루?
1: 있습니다. 유 전 의원 그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저녁 함께했고요.
0: 네.
1: 이 자리에서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강성 보수든 또 온건 보수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앞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만났고요. 눈에 띄는 건 과거 친윤 인사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0: 네.
1: 김기현, 윤재욱, 박성민 의원이랑 식사를 했고
0: 네.
1: 권영세 의원이랑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당직자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걸로 좀 전해졌고요.
0: 네.
1: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아예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유 전 의원이 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1: 네.
0: 중앙정치 복귀를 원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0: 그래요?
1: 이제 다시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 전 의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유 전 의원 측 핵심 관계자 취재를 좀 해왔는데요. 유 전 의원이 혼자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연락

0: 각을 해서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특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유전 의원한테 이제 좀 목소리 좀 내주세요.
1: 네.
0: 정치적인 메시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유전 의원도 이런 고민 측근들이랑 좀 나눴는데 주변에서도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조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1: 아, 나왔어요?
0: 네.
1: 우리 방송 안 나오고 어디 나왔어요?
0: 종편 지상파 중심으로 좀 움직임 늘리면서 조금씩 몸을 풀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1: 예.
0: 유전 의원 그동안 혼자서 좀 마이웨이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뛰던 선수가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동료들과 손을 좀 맞춰보는 단계,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적절한 비유시네요.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그 따님
0: 그렇죠.
1: 유담 씨뭐 인천대 교수 채용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언론 보도 본것 같은데
0: 네.
1: 이 부분이 조금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유전 의원 측은 근데 이 문제를 정치 행보의 변수로는 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왜요?
0: 먼저 유담 씨 고려대 논문 문제, 일단 대학 측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을
1: 맞아요.
0: 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다는 게 유전 의원 측의 판단이고요.
1: 네.
0: 남아있는 건 인천대 채용, 그러니까 교수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 유전 의원 측은 채용 과정 자체에 우리가 문제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 유전 의원이 인천대 채용에 관여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1: 네.
0: 실제 딸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물론 앞으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전 의원 측은 별도의 정치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일반 법적인 대응에 좀 마련을 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유전
0: 무슨 예.
1: 의원의 저 삶의 원칙과 뭐 성품 보면은 또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것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명이 안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유전 의원 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1: 네.
0: 우리는 조국이랑 다르다 이런
1: 다르다.
0: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리시험은 안 쳐줬다. 유전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예요, 근데?
0: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약오르시죠?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대표님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뭐예요?
0: 이진숙 방송 패널 실태 조사 나섰다입니다.
1: 또왜 이런디야? 왜 이런 일을 한대요? 왜? 이거 정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셨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1: 네.
0: 지금 당 미디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방송 패널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실제 숫자랑 명단 놓고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1: 네.
0: 실태 조사에 나선 건데요.
1: 네.
0: 이진숙 의원은 지상파랑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9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최근 1년 동안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누가 패널로 나왔고 몇번 출연을 했고 이런 자료들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지상파 3사나 저희 YTN처럼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은 이제 라디오 패널 자체도 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1: 네.
0: 일단 자료가 너무 많으면 우선 3개월치부터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이진숙 의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1: 네.
0: 그동안 방송 패널이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증거 없이 내가 그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1: 네.
0: 실제로 그런지 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1: 시간이 많이 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람의 정치 성향을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딱 잘라 숫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그게 지금
1: 방송사에서 아이고 저기 우리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써야지 막 이러고 장동현 대표를 지지하는 패널은 안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번 실태 조사의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진숙 의원도 정치 성향을 딱좀딱 잘라 나누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해도 뭐 친한계인지 다른 계파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정치인 아닌 교수나 변호사 또 평론가의 성향은 좀 나누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의원도 숫자만 보는 좀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현재 1차 자료에 이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쯤 취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조사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어떤 기준으로 패널 성향 나누고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지

0: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저는 좀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위원장 다음 주에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아주 잘해
0: 감사합니다.
1: 주셨어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상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0: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오랜만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징계 정국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종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임명이 되셨어요?
3: 네, 올해 초부터.
2: 올해 했고요. 초요? 올해 초라면 예. 1월? 2월?
3: 예, 예, 그 정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 네. 제명하기 전에 네. 선임이 됐죠.
2: 그럼 누가 임명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거예요?
3: 예, 그렇죠. 어.
2: 근데 왜 지금은 왜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3: 아, 정확히는 이제 저희가 좀 전반기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이제 배현진 위원,
2: 김종영
3: 최고위원 관련돼서 아, 결국에 법원에서 다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요.
2: 네.
3: 그래서 하반기는 좀 되짚고 좀 정리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소통이 안 되시더라고요.
2: 누구랑요?
3: 유민원 뭐 위원장님이시죠.
2: 같이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데
3: 회의가 없었어요. 하반기는 아예 없었어요.
2: 아, 회의가 없었어요?
3: 예.
2: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세 명이 모였다, 다섯 명이 모였다 네. 이런 언론 보도 나왔었잖아요.
3: 근데 그 저 전에도 저희 톡방에서 뭐 언제 하자 뭐 이런 조율들이 있었어요.
2: 네. 예.
3: 있는데 하반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뭔가 좀 서두르는 게 보였고.
2: 아니 부위원장님만 이렇게 제껴놓고 다른 분들이랑만 같이 회의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3: 아, 그렇다면은 제가 더욱더 섭섭할 것 같아요.
2: 네.
3: 제가 전반기에는 되게 많이 좀 좋아했고요.
2: 많이 네.
3: 웬만하면 위원장님 의견 따르려고 나랑 많이 노력했어요. 다른
2: 네.
3: 위원들도 좀 주저주저 할 때 그래도 위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그래도 의견 들어드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전데
2: 네.
3: 하반기 가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좀 서운하던 차에 22일에 서명서를 발표하면서 저희와 협의 안 된 전혀 생소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고
2: 네.
3: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내부적으로 좀 항의를 제기하니
2: 네.
3: 저한테는 분명히 죄송하다 뭐 해명하셨는데
2: 네.
3: 그 이후에 가이드라에 대한 뭐 정정도 없으셨고 뭐 사과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말을 달리하게 됐죠.
2: 그 안에서 막 투쟁하시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두시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지 않아요?
3: 근데 그 안에 참석을 했다면 결국에는 제가 정적수를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2: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근거 남겨놓으시면 되잖아요.
3: 반대한다고 근거 남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개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남는 게 없어요.
2: 없어요?
3: 예.
2: 근거가 안 남는
3: 예를 들어서 거. 이제 정적수가 5명이다.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두 명만 찬성을 해도 한 명 반대해도 개시가 되는 겁니다.
2: 네.
3: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2: 네. 그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윤리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떤 네. 성향을 가진 분들인가 과거의 경력과 이력은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 많이 했었거든요.
3: 네.
2: 그 우리 부위원장님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3: 아, 전혀 아니고요.
2: 전혀 아니에요?
3: 네, 아닙니다.
2: 부정선거론자예요?
3: 아닙니다.
2: 아니에요?
3: 네.
2: 근데 왜 장동혁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3: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 네.
3: 다만 저는 이제 그 제 지위를 통해서 이게 소개를 받아서
2: 네.
3: 이력서를 제출했고요. 초반기에 저를 포함했던 이제 그 대다수의 윤리위원님들이 실명이다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그 중에 세 분은 사퇴를 하셨고요.
2: 네.
3: 나머지 분들만 남아서 계속 전반기를 끌어왔던 겁니다.
2: 그분들이 사퇴한 거는 진짜 이름이 공개돼가지고 이 활동하는 것이 약간 그래도 좀 꺼림직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퇴한 건가요?
3: 어떤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랐죠. 그런데
2: 네.
3: 비방성 그 보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뭐 예를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되게 친한 사람이다. 뭐 코바나 콘텐츠의
2: 뭐
3: 대표다 뭐 이런 거 있고 어떤 분은 이제 JMS를 변호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공개 대변이면 그런 것 의도도 아닌데.
2: 그게 맞아요. 네,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 맞아요.
3: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

0: 있었어요.
1: 네.
0: 예, 이번에 최고로 최근에 선임됐던 뭐 정경욱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인데 두 분의 위원님들도 뭐 장동혁 대표를 알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연륜이 있거나 그래 보진 않았거든요.
1: 임명할 때만 그러면 임명장
0: 네.
1: 받을 때만 장동혁 대표에게 받은 건가요?
0: 저는 받을 때도 없었어요.
1: 없었어요? 그건트
0: 예.
1: 받으셨어요? 그냥
0: 그냥
1: 임명장
0: 뭐
1: 누가
0: 임명장만
1: 줘야
0: 와
1: 돼?
0: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을 뿐이지 뭐 장동혁 대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1: 거기에 임명장 밑에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이라고 직인 딱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0: 뭐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은데 제가
1: 네.
0: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1: 아,
0: 뭐.
1: 그래요? 열어보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0: 네.
1: 그 윤민호 위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은 맞다.
0: 네, 물론 이제 제 불찰도 컸죠. 웬만하면 제가 전반기에 했던 민민호 위원장님 이제 좀 입장을 좀 말씀을 최대한 이제 반영해 드리려 했었거든요. 예.
1: 네.
0: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후반기에서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성향을 모르겠지만 뭐 정경욱 대표, 정경욱 위원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니 뭐 윤민호 위원장님과 한 배를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러면 여러분들의 징계도 그냥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이제 다시 한.
0: 네, 제가 제 느꼈던 윤민호 위원장님의 성향이라면 예, 징계를 할것 같고요. 예. 뭐 징계
1: 그 얘기는
0: 수위
1: 좀 이따 해보고요.
0: 네.
1: 우리 부위원장님이 뭐 비밀을 뭐 폭로했어요? 윤민호
0: 비밀
1: 위원장이 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뭐 조치하겠다. 또 부위원장님은 윤민호 위원장이 먼저 위반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던데
0: 네.
1: 뭔 내용이에요?
0: 정확히는 이제 저는 이제 윤민호 위원장님이 외부인과 소통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윤민호 위원장님에도 입장도 있으시니까 또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1: 잠깐만요. 그냥 위원장이
0: 네.
1: 외부의 사람과 소통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이세요?
0: 윤리위원회 결정은 아니고요.
1: 네.
0: 결정은 저희들이 다 합의했는데
1: 네.
0: 결정을 작성하는
1: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0: 과정에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1: 네.
0: 아무리 저희가 결론이 좋아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구조가
1: 네.
0: 투명하지 않다면 이거 정말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협의하는 과정이 법률 전문가인 저희 내부에 있는 위원들의 그 협의를 거치지 않으시고 외부와 이제 외부인과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문구를 정리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저도 들어서 보이지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1: 네.
0: 합의했던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차마 근데 윤민호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으니 제가 비밀 유지 의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7월 30일에 공격적으로 저를 저격을 하시면서 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켰습니다. 제 의견을 말한 것이지 안에 나와 있던 내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외부의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1: 그럼 그게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이 이 결정문에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결론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바꾸자. 그러면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0: 공개를 안 하셨다니까요.
1: 아, 결정문 공개를 안
0: 예,
1: 해요?
0: 의결만 하고 결정문은
1: 어허.
0: 뭐 혼자서 막 하시더니
1: 네.
0: 언론 보도에 내보내시고 저희들은 그 언론 보도 보고 나서 알게 됩니다.
1: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0: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겠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된 거죠.
1: 네. 참,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네요.
0: 근데 그 말씀을 굳이 왜 비밀유지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저를 압박했는지 그분은 정말 다총서 드신 거죠.
1: 그럼 나중에라도 그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사무처로부터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면 사무처에게 그 결정문 원본이라도 좀 달라. 우리가 언론 보고 아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보셔서 본 적은 없어요?
0: 그거 사실 그건 공개된 이유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개된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의미가
0: 당연히
1: 없어요.
0: 달라고
1: 그래도
0: 하면
1: 공식적으로 받는 거라니까.
0: 주죠. 받죠. 근데 공개된 이후에 받으면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안타깝게 한동훈 뭐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정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예.
1: 그러면은 가장 관심 사항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0: 네.
1: 지금 반출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징계가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0: 정상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면은지
1: 충분한
0: 모르겠지만,
1: 논의를 거쳤고
0: 네.
1: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징계 수위도 4단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도 이루어

0: 알려졌고 당사자의 소명도 많이 들어봤고 뭐 이런 절차죠.
1: 네. 저희가 그 자료들 충분히 많이 봤고요. 한두번 정도 이상을 저희가 뭐 만나서 한번 자료도 봤어요. 또 이제 당감위원장님의 또 얘기도 들어봤고요.
0: 네.
1: 다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충분히 서명의 기회를 드렸는데 서명도 안 하시고 그날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0: 나오지 않았다.
1: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여러 한두 장소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한동훈 전 대표와 멀지 않은 곳에,
0: 네.
1: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인과 저에게 또
0: 네,
1: 가족에 대한
0: 가족.
1: 계정도 있었고요.
0: 네.
1: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저희들은 변호사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윤민호 위원장님은 그에 대한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히 그분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저희들은 수많은 논의 끝에, 아, 이거는 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고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뭐 윤민호 위원장님이 그러면 정말 제명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따라드렸고요. 예.
0: 그럼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1: 해명을 안
0: 위원들
1: 하시니까,
0: 사이에?
1: 소명을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제명하면은 재심을 할 것이다. 그러면 와서 서명할 것이다.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0: 네. 아니, 근데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1: 네.
0: 익명을 전제로
1: 네.
0: 거기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막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를 비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징계의 소재로 삼는 것이
1: 네.
0: 문제가 있다라고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1: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인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지지의 발언이었고요.
0: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1: 그렇다면 이게 그 결국 여론 왜곡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입을 가장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에는 전체 대다수의 민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일부 목소리가 큰 사람, 그다음에 계정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안타까워했고 우려했기 때문에 결정했던 겁니다.
0: 그게 명확하게 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 이 아이디들은 대략 예를 들면
1: 네.
0: 대 6개의 아이디는 한 사람이 작성을 한게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누굽니다. 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보고를 했어요.
1: 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0: 네.
1: 심지어는 이제 하나의 IP 주소만 따로 추려가 줬어요. 많더라고, 자료들이. 이렇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그 위치가, 그분 집 근처라고 주소까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계정은 또 어느 분 가족 계정이다라고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명해달라고 청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명을 일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IP 주소가 집 근처고,
1: 네.
0: 그리고 한 명이 그 아이디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 썼다라고.
1: 여러 명이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서너 명이더라고요. 네.
0: 그게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봤을 때
1: 네.
0: 당원당규상 이것이 제명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원래 그럼 부위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윤리위원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분위기가 이건 제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쭉 몰고 갔던 거예요?
1: 그 당시 사실 기억해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제명을 해야겠다라고 의견을 먼저 말한 게보다는,
0: 네.
1: 근데 물론 윤리위원장님이 먼저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0: 네.
1: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확해 보인다, 거의 형사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염두 고려를 못면 했는데, 뭐 다른 이제 뭐 당감위에서도 이제 위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들은 조금 엄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번도 없던 징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사건일 수 있으니 그래도 한번 엄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것이 또 위원장님의 의견이셨고, 저희들도 그 마땅히 반대할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마땅히 만약에 오셨으면, 적어도 저희는 어때요? 오셔서 해명하셨으면 저희는 아마 갈렸을 거예요, 의견이.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0: 저도 본 이분이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뭔가 더 숨기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라든지 어떤 이 기계적인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아이디 갖다가 이렇게 막 당원
0: 아니고,
1: 게시판에다 그게 쓴 것이
0: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면은
0: 그게 아니었, 정말 그거였다면, 오셔가지고 해명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1: 지금 되돌려 봤을 때그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종인 전 최고위원들은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이것은 옳지 않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징계도 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징계 의미로 탈당 권유를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에 이미 뭐 친한계이셨고 당에서도 그렇게 마땅히 하실 게한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뭐 당권적 제명은 당연히 뭐안 되는 거였고 당권 정지를 해본들 의미는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명의롭게 조금 탈당하셨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미로 해드린 건데 방송에서는 내가 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거 마치 정적 숙청의 명분이다 하나의 뭐 수단이라고 아마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결국 절차 위반으로 이제 따져 물으셔서 아마 부여시키신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제가 이제 담당해서 물어보고 했거든요. 거의 한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많이도 물어보고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들어간 아이, 그 여자아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게시해 두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빨리 내리시라 내리시라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감정을 못 이겨서 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딸의 아버지인데 내 딸의 사진을 올려놓고 정치인이 그딸 아래에서 막 싸우고 있다면 아이는 뭐가 되는 것인가. 정치인이라고 그걸 봐주면은 이게 옳은 것인가라 고민을 했고
1: 근데요.
0: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한 건데 안타깝게 판사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해 보시니까요.
1: 다시 윤리위원으로 되돌아가도 한동훈, 뭐 우리 배현진, 그리고 김종혁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계속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다? 그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셔서 해명을 했다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해명도 안 하셨다면은 그더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안 오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뀌지 않다고 봅니다.
1: 배현진, 김종혁 최고는요?
0: 예, 저는 두번다 특히 김종인 최고는 제가 의견을 냈어요. 탈당 권유가 맞을 것 같다.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직위로 풀 문제는
1: 아니,
0: 아니다.
1: 정치인들이 이렇게 당 대표도 비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민주정당의 모습이지, 뭐, 그렇게 방송 나가서 비판한다고 징계하는 게 맞아요, 근데?
0: 근데 탈당 권유란 뭐냐면요. 탈당 권유를 하고 10일 이내에 작년 10일이에요. 안 하면은 이제 제명이 되는데 제명하려면
1: 똑같은 거죠.
0: 최고위에서 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그랬어요. 최고위에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이거는 우리가 견해할 문제가 아니다고 봤거든요. 만약 정치인 부분이
1: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근데
0: 좀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해서 정치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을 했던 거예요. 징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그 대표랑 윤민호 뭐 위원장 간에 어떠한 외부 인사 최모 씨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간접 소통 한 것을 직접 들으셨거나 그런 흔적, 의심 같은 거는 해보셨어요?
0: 저는 근데 뭐 제가 장동영 대표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최모 교수님이 말씀을 제가 어디까지 믿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제가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장동현 대표가 저같이 이제 패널들은 이 징계권 갖고 윤리위원회를 갖고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랑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반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징계에 대한 이제 안건을 이제 좀 논의를 했었는데 네. 공교롭게 방송을 탄 것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그분을 따르는 분들 몇 분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슈가 돼서 된 거였고요.
1: 네.
0: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좀 더 잘 챙겨보려 했었는데 안타깝게 7월 22일 이제 징계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시면서 네. 명시적으로 당대표를 넣었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정말 부끄럽죠. 굳이 넣을 필요 없는 표현을 하셔서.
1: 마지막 질문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네 분에 대한 징계가 올라와 있잖아요.
0: 네.
1: 검토하셨어요?
0: 제가 징계 사유는 보고 왔습니다.
1: 아, 이분 징계 받을 것 같아요? 징계 하자는
0: 네, 지금
1: 분위기예요?
0: 징계 사유가 들어왔고요. 네. 저는 이제 서면 질의서까지 검토를 했고 네. 서면 질의 답변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서면 질의 답변을 하시고 18일 날에 뭐 회의한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그날 아마 징계 여부를 회의하실 것 같은데 그날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과거 윤민우 위원장의 평행을 봐서는 아마 징계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1: 수위가 셀 것 같아요.
0: 예, 뭐 저기 뭐 김동혁 전 네. 최고랑 배현진 위원님에 대한 징계를 본다면 네. 그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1: 아.
0: 상당한 정도였어요.
1: 네, 가장 문제라고 된 분은 우리 부위원장님은 누구로 보셨어요? 검토
0: 저 뭐 어느 한 분 지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으셨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셨어요.
1: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불편한 질문 드렸을 텐데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뭐 정치하실 거예요?
0: 아유 정치는 안 하고요.
1: 본업으로
0: 돌아와서 네. 제가 요거 이윤도 하나입니다. 이제 네. 윤민호 위원장님이 좀 사퇴 좀 하시라는 네. 촉구에 물어본 거지. 뭐 내가 네. 정치에 관심이 있어 온 게 아닙니다.
1: 네. 윤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걸 받아들인 거를 후회하세요?
0: 후회하지 않습니다.
1: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윤민호 위원장 사퇴하면은 다시 윤리위원으로 와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되돌아가십니까?
0: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는 나름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윤리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신다면 예, 또 기회가 된다면 예, 또 여건이 맞다면
1: 알겠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상 우종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큐레큐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S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5도로 공기가 한결 선선합니다. 다만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전주 33도가 되겠습니다. 출근길 강변문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곡램프에서 마장램프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일 때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후의 결전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와 청와대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1: 보통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후보들 간에 경쟁이 전제돼야 되는데
0: 네.
1: 그러면 뭐 이게 소위 말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거는 그 경쟁이 제대로 됐을 때 흥행에 이제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데
0: 네.
1: 지금 경쟁보다는 감정이 좀 전제된
0: 그렇죠.
1: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후보자들의 이제 연설 내용 워딩 이런 거를 보면
0: 세요.
1: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0: 네.
1: 내용에도 좀 감정이 뒷받침된 네.

0: 이런 거라서 전당대회 후가 매우 걱정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 인신공격성 발언도 많은 것 같아요. 막.
0: 예, 그렇죠. 그래서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경선 과정인데 그 뉴스들이 하나같이 조금 감정이 격화됐다든가 감정적 대립이라든가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들,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그냥 계속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참 저도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이렇게까지 단순 과열이 아니고 감정 과열이 된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원보이스 한 목소리 낼 거야. 갈등 우리 그렇게 뭐 크지 않아. 이렇게 애써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뭐 상대방을 향해서 윤리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뭐 재판 심판받게 하겠다. 뭐 당신 이거 알아 몰라 막 이런 식이에요. 경쟁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후보로.
0: 이제 그런 거죠.
1: 후유증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0: 너무
1: 이전과는 달라요.
0: 후유증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전당대회 과정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0: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다. 그런데 지지층 내에서 이렇게 이제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 게다가 또 명청대전이 관통하고 있는 이제 전당대회다 보니 사실 정청래 지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고 전당대회 후에도 이게 어떻게 잘 봉합될지 어떻게 잘 수습될지가 사실 잘안 보여요.
1: 이게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참 처음 보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천지에 누군가 사진 찍은 거를 갖고 직접 공격도 하고 또 민주당 진보 진영 내에서 큰 영향을 가진 스피커 분이 그걸 계속 문제 삼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0: 근데 사진 문제는 뭐또 처음이 아니거든요.
1: 어떤 왜 무슨
0: 아, 뭐
1: 말씀이시죠?
0: 조금 양태는 다르지만 총선 때도 대통령 사진 쓰지 마라가
1: 아,
0: 있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것도 사실 보면은 조금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걸 당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사진을 소위 말해서 만진 사진을 이제
1: 그러니까요.
0: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저열한 형태의 공방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서요. 저도 조금 이런 걸 가지고
1: 그렇죠.
0: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나의 공격의 수단,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고 가타부타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플 지경이에요.
1: 뭐 계파가 있고 뭐 지지하는 지도자는 다르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같이 하나로 힘을 합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뭐 같이 저항하기 위해서 같이 정말 한 식구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렵게 권력을 잡았는데 저렇게 분열되고 분파되는 모습 이게 보니까 이게 야당보다 더 심하게 공격도 하고 심한 감정이 더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수석님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0: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1: 있었어요?
0: 있기는. 그런데 이제 금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경쟁, 대결,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금도 같은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보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또 하나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청내 잘하고 있어. 화이팅. 청청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 뭐 저는 뭐 단체장 민주당 단체장이 그렇게 당내의 선거에 그렇게 내놓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런 것도

0: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1: 저도 처음
0: 예.
1: 봐요.
0: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동안의 일종의 이제 관례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금도죠.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1: 네.
0: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지사님의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응답이고 지지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 찾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1: 없어요?
0: 예.
1: 이전에 누가
0: 그
1: 있었죠, 이렇게?
0: 전에 아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허인의 후보가 동대문을 누비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강남으로 나왔다가 실패하고 바로
1: 네.
0: 나왔어요. 대선 실패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전주에
1: 전주
0: 무소속으로
1: 나왔고, 맞아요.
0: 출마하면서 어머니 정동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은 됐지만 그 아주 긴 기간 정치는 실패했죠. 그리고 장영달 선배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궐선거로 이제 본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임무용 경찰청장 출신에게 졌다가 보궐선거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선하는 동안 너무 지역구에 소홀했다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경선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를 찾은 것도 이것도 참 조금 뜨악한 그런 이제 주장인데 호소구 주장인데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1: 수석님,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정청래 후보 얘기는 와, 패널 100명이 다 김민석 후보 도와주고 뭐 권력이 김민석 도와주고 막 네, 정말 어렵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도 거의 지금 수출범 박빙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격차가 좀 날까요?
0: 저는 격차가 좀 난다고
1: 아,
0: 보는데요.
1: 그렇습니까?
0: 예.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했다고 하는 지역이, 이 경선이 진행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김민석 후보에게 졌거든요. 지금까지 쭉 진행된 경선 지역 중에 제주 결과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1: 아, 왜요?
0: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했거든요.
1: 네, 52% 정도
0: 예.
1: 됐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주가 호남 당원들 영향력이 이제 센 데죠. 그래서 수도권도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뭐 호남은 다들 뭐 예측하다시피 조금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득표에서 유리한 지역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선 지역 중에 제주 득표율, 이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면, 유권자 구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는 정청래가 강하고, 그외 지역은 김민석이 강하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것의 대체적인 양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전제돼서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었다. 이게 이제 더 전제된 조건이죠.
1: 그러면은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1: 아,
0: 봅니다.
1: 그렇습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좀 여쭤볼게요. 상당히 좀 논란도 많이 있고 해프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박쥐 논란도 있고 아 이것도 참 언급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내 천장에 매달려 사냐 막 이런 식의 토론회에서 공방이 오가던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저러한 선거 모습 캠페인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대체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말 후보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1: 아, 그래요?
0: 예.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명청대전 여기서 이제 반명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좀된 건데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압권이 이제 최민희 후보고요. 다른 후보들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로서 또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최민희
0: 지금까지 네. 논란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최민희 후보 발 논란 아니에요.
1: 그렇죠. 최민희 후보가 근데 지금 1등 달리고 있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있어요?
0: 저는 이렇게 추세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처음에 충청,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여기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1: 네.
0: 뭐 지역적 특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10%대에서 9%대,
1: 맞아요.
0: 7%대 이렇게 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막 호소하잖아요.
1: 네.
0: 사표 아니다.
1: 네.
0: 나 찍으면 사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득표율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의미는 양강 구도가 박빙으로 가기 때문에
1: 네.
0: 아,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송영길 지지자 일부가 이동하는 것 아니냐
1: 네.
0: 이제 이런 게 하나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 격차죠.
1: 네.
0: 2등과의 격차 이것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1: 네.
0: 22%대에서 17%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0: 줄고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전제가 지금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런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진 거고
1: 네.
0: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인데 여기서는 좀 김민석 후보가 또 상대적으로
1: 네.
0: 유리한 지역 아니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 네.
0: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1: 네.
0: 경쟁하는 1, 2위의 격차가 점점 더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선 일정이 남았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수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1: 그것도 그냥
0: 네, 최고위원은 되겠으나
1: 네.
0: 수석은 좀 어렵지 않겠나.
1: 5등도 궁금해요. 수석님 5등. 김용 의원하고 이성윤 김용 후보랑 이성윤 의원이랑
0: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최민희 이성윤 뭐 한민수
1: 네.
0: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6위죠.
1: 네.
0: 그런데 남은 일정들이 정청래 후보가 앞선 일정처럼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윤 후보가 5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보고 있어요.
1: 그러면 최고위원 부부가
0: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1: 아니요 저희 전망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친명 세 분. 그다음에 친청 두 분 이렇게 전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뭐 예언 비슷하게 해서 최소한 4대 1로 갈 거다. 반명 후보들을 지지자들이 놔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려면 임묘 후보가 파격적인 득표를 앞으로 해서
1: 네.
0: 이제 올라가 한민수 후보를 제껴야 되는데
1: 네.
0: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그 대통령께서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시면서 광주 공공항 기능 빨리 이전시켜라. 그래서 이 속도를 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한 얘기다,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0: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이 상대적으로 뭐 소외감을 느꼈다 뭐 이러고 정청래 후보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조금 뭐 좀 사실 저급한 발언인데
1: 네.
0: 그래서 뭐 전북을 지원하기 위한 뭐를 하면 몰라도 이미 속도전 얘기했고 이미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한 게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1: 네.
0: 파장이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영향이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 그 정도는 알죠.
1: 아, 네. 대통령 지지율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하락 추세예요.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선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의 연속이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1: 네.
0: 그거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선거에서 졌다라고 내용적으로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또 선거잖아요.
1: 전당대회.
0: 당내 선거.
1: 네.

0: 상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례 없이 감정이 전제된 이 공방들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의 어떤 뭐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뭐 이런 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여튼 40%대로 그냥 네,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내부 지지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응답을 안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에 그러니까 보수적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네. 과표집이 되는 네. 이런 것이 지지율로 반영된 겁니다.
1: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계셨으니까 쭉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시고 정보적인 판단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은 아, 부동산 세제 개편, 저 2030 청년들에게 상처를 네. 줬고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또한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0: 뭐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네. 시행이 안 되고 예고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써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네.
0: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의 이반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된
1: 그게 가장 큰 지지율.
0: 정청래를 지지하고 네. 이거 뭐 이 친명 대통령 이거 너무하네. 당내 선거에 이렇게 명청대전이네 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40% 넘잖아요.
1: 네.
0: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상당수가 안 하는 거죠.
1: 네.
0: 저는 그게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부동산은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게
1: 네.
0: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정부의 일종의 정책 효과가 역효과가 나게 되면 이건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1: 네.
0: 이번 국정 지지율 하락에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조금 저는 9월 1일 날 꼭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냐.
1: 네.
0: 이 일정을 조금
1: 그렇죠.
0: 굳이 9월 1일 그렇습니다. 아니라도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잡겠다. 가격을 잡겠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1: 네.
0: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잡겠다. 뭐 맞는 얘기인데.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라든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게 이제 코스피가 높아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득을 취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게 이전되면서
1: 네.
0: 자본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일단은 목적이 뭔지를 우선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가격을 잡겠다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기도 해야 되지만 롱텀으로 봐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서 이것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정을 조금 국회 제출 일정을
1: 네.
0: 조금 늦추고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산업자본으로 가야 될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지금 산업자본은 충분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요인도 아니고.
1: 네.
0: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게 자본이 빠져나갈까 봐 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선적인 판단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자본이 빠져나가서 물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하고 합치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본 빠져나가는 것에 딱 반응해서 부동산 이 차단하겠다.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잘못된 네.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럼 하나 남는 게 가격을 잡겠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교하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롱텀으로 봐야 되고
1: 네.
0: 또 하나의 이제 주거 문화라든가 주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세 태도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굉장히 긴 안목의 정책이 가격 잡기에도 필요한 거죠.
1: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내용, 발표 시기 이런 것들이 정무수석으로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이 시점에 하지 말고 이 시점에 합시다. 이 정책 먼저 발표하고 이 정책 나중에 합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조율을 합니까?
0: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하려고 하느냐.
1: 네.
0: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1: 네.
0: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모로부터 시작됐다.
1: 네.
0: 부동산 네. 잡아야 됩니다.
1: 네.
0: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1: 네.
0: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야 돼.
1: 네.
0: 그러면 이 정책 저 정책 막 했다가 뭐 하고 중간에 또 더 네. 어? 강화하는 거 뭐 우리 또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1: 부동산
0: 인정하신 게 부동산이에요. 저는 집권 중후반기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부동산 정책이 그쵸? 시행되고 막 이럴 네. 때 들어가서 매일 부동산 시장 체크했어요.
1: 네.
0: 매일 회의 때. 그래도 그거를 조금 교정해 보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는데
1: 네.
0: 이미 떠난 버스였고
1: 네.
0: 이 교정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1: 네.
0: 거기다가 그냥 더 강하게 덮어씌우는 거는 그래서 뭐 누더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거는 가능해도 교정은 어렵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첫 삽을 뜨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랬을 때 조금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갖고 더 정교하게 가고 롱텀으로 네. 가야 된다. 지금 나온 예고안은 저
1: 돼요.
0: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요.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과 대통령 걱정이 많으신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수석님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요. 저희 여러 가지 뒷얘기도 좀 하고 평가도 좀 하고 전망도 한번 해볼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최재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셨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

0: 찬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합니다.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김정현이다. 댓글에 이게 많아요. 우와.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윤희웅 대표님.
1: 네.
0: 요즘에 저 댓글 보면 어지러지래요. 너는 왜 한동훈 맨날 까냐? 너는 왜 이재명 비판하냐? 너는 왜 장동영 맨날 욕하냐? 너는 왜 조국 욕하냐? 너는 왜 이준석 욕하냐? 맨날 그런 댓글만 올라와요. 잘하고 있는 거죠?
2: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평론가가 네. 그럼 뭐 이렇게 비판하지 뭐 칭찬해요?
1: 성역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다 비판해야지 뭐.
1: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 미디어들, 네. 기존 전통적 매체들 다 뭐 이렇게 어디랑 연결돼 있다, 누구랑 가깝다 이런 게 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높이는 것 모두를 엄밀하게 네. 냉정하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네. 대하는 것 그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뉴스명당에 대한 이제 주가가 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0: 그래요?
1: 것 같습니다.
0: 근데 욕은 너무 많이 먹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3: 욕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낫다.
0: 한꺼번에 안 먹고요. 가랑비에 계속 욕이야.
3: 그러니까 이쪽한테 저쪽 편에다, 저쪽한테 이쪽 편에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0: 맞아요.
3: 거 저도 한 10년 겪은 일이거든요.
0: 아, 그래요?
3: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겪는 것보다는 네. 동시에 겪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겪으면 계속 몰리거든요.
0: 네.
3: 음해를 당하는데 네. 그런 악플도 동시에 달려버리면 네. 아, 이 악플들끼리 싸우는 게 낫겠구나. 네.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그래도 김정은 기자님 네. 한쪽 편 들면 그쪽에 네. 팬분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응원도 네. 하고 동접자도 늘어나고
2: 네.
0: 조회수도 막 늘어나잖아요. 막.
2: 네.
0: PD님 그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2: 오늘 한번 해보시죠.
0: 오늘 해봐요?
2: 네, 오늘
0: 누구 편 들지?
4: 누구로 할까요, 오늘? 정청래, 김민석 중에 누구로 할까요?
0: 최민희?
3: 그것도 보람이 없는 게 요즘에는 네. 한쪽 편을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그 편끼리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0: 맞아.
3: 네, 끊임없이
0: 그런
3: 분열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0: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이렇게 살래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김민석 오차범위박 우세, 에이스 리서치는 초접전. 윤희용 대표님 내용 좀 짚어주세요.
1: 예, 어제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제 9일 10일 양일간 전국 2,003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0: 네.
1: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여론조사 보면 1,053명이었거든요. 그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 1순위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민석 46.8,
0: 오.
1: 정청래 35.2,
0: 네.
1: 송영길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차이가 좀 예. 나네요.
1: 우선 RDD ARS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오늘 네. 말씀드린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예,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이제 의뢰해서 날짜는 동일하고 101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646명이었는데 여기서는 김민석 36.9, 정청래 36.7, 송영기 7.5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팽팽하고
0: 그러니까.
1: 왜 저기는 이제 크냐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0: 왜 그래요? 알려주세요.
1: 조사 방식이 이제 ARS 방식으로 동일한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2,003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두 배 정도 샘플을 키운 것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ARS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듣게 되다 보니까 응답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거든요.
0: 조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1: 많이 다르긴
0: 하죠. 한쪽은 11% 한쪽은 뭐 0.2%인데 빨리 책임지세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1: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샘플 규모가 큰 부분들을
0: 네.
1: 이제 어쨌든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판 다가오는 흐름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0: 네.
1: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자면 좀 이제 커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0: 그 흐름이 맞아요, 그러면?
1: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보게 되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좀 낮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아, 그럼 낮아지는 것은 어쨌든 정청래 거리감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건 아니야? 김희석 후보 좀 불리해지고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대통령을 지원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한다. 위기감에 의한 이런 기준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민석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0: 이제 그만 얘기해요.
1: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딴 분들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김정현 기자님. 네. 양쪽 캠프는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중간 판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4: 아주 재미없게 얘기하면은
0: 재미있게 해줘요.
4: 70%의 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승부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석이죠.
0: 양쪽이 하지만 똑같이 그러겠네.
4: 뉴스 명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1라운드 이후부터 계속. 왜냐하면 그렇죠. 예상치보다 계속 기대값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샷 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라운드 주말을 앞두고는 호남에서 김민석을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묶어두고 수도권에서 7%포인트 정도 먹으면 여론조사에서 이길 거기 때문에 아직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1라운드 이후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번 마지막 호남에서는 한 미니멈 10, 오. 맥스 한 15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0: 10이면은 1순위 투표에서 50을 넘는다는 얘긴데
4: 아 10으로는 못 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10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아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죠. 네. 그 정도 나오면은
0: 정청래 후보가 그러면 30% 중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4: 아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맥스가 15인데 그것보다 더 많아서 앞자리가 격차가 2가 찍힌다라고 하면은 1순위에서 과반 달성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호남이 어쨌거나 그 정도 격차를 벌려주면 수도권에서 박빙 승부,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 펼치면 결국에는 김민석이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0: 김수인 평론가님, 현재 중간 판세 분석과 전망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호남 수도권 전망.
3: 네, 사실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0: 많아요. 71%.
3: 1차, 2차 투표는 그 다른 지역 당원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예열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 뒤로 갈수록 사건의 전개가 빨리 되는 드라마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호남 수도권 전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1차, 2차는 정청래 후보한테 썩 좋지 않은 결과인 건 맞아요.
0: 박빙인데도?
3: 네, 앞서 나갔어야 되는 거고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하고 다른 부분이 소위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 당원으로 들어간 민주당의 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다고 보는데 네. 3세대, 4세대 정도의 당원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로 상징되는 그런 정서에 좀 같이

0: 지지층에게 원성을 샀던
1: 네.
0: 그런 적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좀더 불리하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노려볼 만한 게 서울 지역인
1: 아,
0: 것
1: 그래요?
0: 같아요. 서울 경기나
1: 지역구 있으니까.
0: 네 그리고 뭐 본인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그나마 선전을 했었던 것이 정청래 후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당원들의 끈끈한 조직력보다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 양쪽 다 지금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서울 경기에서는 비교적 정청래 후보 이렇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여기서 또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0: 예.
1: 호남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김민석 57.7,
2: 7.7, 정청래 28.2. 거의 30% 포인트 가깝게
1: 그러니까요.
2: 차이가 났으니까.
1: 아니 송영길 후보도 얘기해줘요.
2: 예, 송영길
1: 한 표가
2: 6.8.
1: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2: 아닙니다,
1: 에? 어디서 약을 팔아요 지금? 에?
2: 지금 보면 이제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저희가 지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오차범위 얘기하면 전체 결과에서
1: 네.
2: 10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얘기하잖아요. 1000명 결과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호남은 그중에 한10%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10% 때는 표본 오차가 훨씬 커져요. 오차범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각 지역을 보는 흐름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약간 샘플을 늘려서 나온 것이긴 한데 약간 이제 격차가 전체 결과보다 호남에서 좀더 커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뭐 1주 전, 2주 전들 조사 보게 되면 호남만 대상으로 막 조사를 크게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격차가 제법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1: 네.
2: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서울과 경기가 더 많아요. 당원 규모가.
1: 네.
2: 그런데 호남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한50% 초반대였는데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규모가 뭐 적정한 수준은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호남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지난번에 정청래 후보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한 66%인가 호남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선 경선들 보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1: 네.
2: 호남은 동질성이 강한 거예요. 당원들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표율이 나오고 규모도 있고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서의 격차가 훨씬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1: 그러면 윤희용 대표님도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2: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 네.
2: 호남 그다음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어젠가요? 그젠가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1: 아유, 아까 저 우리
2: 대통령
1: 우리
2: 네.
1: 정무수석님은
2: 네.
1: 없어 이름도 최재성 정무수석님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2: 아닌데
1: 딱
2: 그 정치적으로 인식되기에 이제 그 당원들이나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건 이제 어쨌든 대통령 호남을 챙긴 흐름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가까운 인물이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순항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고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수 있는
1: 뭐예요
2: 것이니까.
1: 지금 최재성 수석님 지금 거짓말하고 갔어요? PD님 연락 좀
2: 네.
1: 해주세요. 전화 연락 좀.
2: 그래서
1: 네.
2: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 호남에서의 격차를
1: 네.
2: 어떻게 한 자릿수로 이제 격차를 줄이냐, 그래서
1: 네.
2: 서울 경기에서 반전을 가져갈 것이냐
1: 좋습니다.
2: 이 부분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3: 네.
1: 지금 각 후보의 호남 공약법이 좀
3: 네.
1: 차이가 납니다. 김민석
3: 네.
1: 후보는 호남 3대 메가 프로젝트 와
3: 네.
1: 내가 할게요. 정청래 후보는 노사모 영남의 깨시민들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3: 네.
1: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1: 네.
3: 노사모에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 네.
3: 전략을 좀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잘못 짠거 아닌가
1: 그럼
3: 생각이
1: 왜
3: 들어요.
1: 이럴까요? 왜 이랬을까요?
3: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1: 네.
3: 유시민 작가가 20여 년 전에 누구랑 싸웠습니까? 동교동계랑 DJ랑 싸웠잖아요.
1: 맞네.
3: 그리고 그들 정치적 근거는 호남이었고
1: 네.
3: 그때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고
1: 네.
3: 하면서 하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친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주류 생활을 했죠.
1: 네.
3: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2016년에 안철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근데 국민의당 구호가 두 개였어요.
1: 뭐예요?
3: 하나 친노 패권주의 청산.
1: 아.
3: 두 번째 호남 홀대론이었어요. 그걸로 호남을 아예 초록색으로 다 물들였습니다.
1: 그러네.
3: 그게 왜 먹혔냐.
1: 네.
3: 호남 사람들은 야 노무현 대통령 오케이.

0: 노무현 대통령 좋아. 네. 근데 노무현 파리 피플들 그건 안 돼. 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러시더라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청래 후보의 노사모 전략을 보면은 속으로 엄청 비웃고 있을 거라고.
1: 아.
0: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 그럼 잘못 이렇게 아이템 네. 선정했네. 그건 조급하다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막 신천지 얘기도
0: 조급보다는 막 꺼내고. 전략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카드가 좀 여러 개여야지 고를 텐데 에이. 지금 정청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1인 1표, 뭐 보안수사권, 그리고 노사모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이런 건데
1: 아 진짜 어머니가 참전했잖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우리 정청래 화이팅.
0: 호남에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 수도권. 경기도에는 영향력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지사가 왜 민주당 전대에 참전을 했는가를 두고 분분해요 해석이.
1: 네.
0: 근데 저는 어떤 해석에 더 힘을 주냐면은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남는 이게 베팅한 금액이 없어요.
1: 네.
0: 정청래가 만약에 됐다. 당대표가 됐다. 그래도 좋고요. 정청래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왜냐? 정청래를 보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를 지금 밀고 있는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향후에 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후에 플랜을 가질지 모르나
1: 네.
0: 그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추미애 지사는 참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1: 진짜요?
0: 봅니다.
1: 네.
0: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
1: 그런가? 저도 하여튼 한번 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0: 네.
1: 김정은 기자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선거
2: 네.
1: 또 화제입니다. 이거 좀 판세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이 난리예요 지금.
2: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 예상 바뀐 것은
1: 네.
2: 세팅과 조직을 누가 더 잘하느냐 했을 때
1: 어느 쪽이 잘했어요?
2: 많은 사람들이 친청계가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1: 처음에 그랬잖아요.
2: 예, 그 특히 컷오프 예비 경선할 때 친청계는 딱 후보로 3명 냈어요.
1: 네.
2: 그래서 3명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그 대호대로 해가지고 끝까지 3명 다 그 3인 5각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가서 꼴이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2: 근데 지금 의외로 오히려 친명계 쪽이
1: 네.
2: 예, 이게 순위만 봐도 세팅은 어느 쪽이 더 잘한 줄 알 수 있습니다.
1: 예.
2: 순위가 지금 친청계가 1위, 3위, 6위.
1: 예.
2: 친명계는 2위, 4위, 5위거든요.
1: 그렇죠.
2: 이게 1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네.
2: 이게 뭐죠? 그
1: 숫자?
2: 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왜 단체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1: 예.
2: 같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2: 그게 중요한 건데, 친명계가 표의 분산에 더 성공했다.
1: 예.
2: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요거 여쭤볼게요. 그래도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최민희 후보가
2: 네.
1: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박선원 후보가 역전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저는 이 부분은 일단 호남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그리고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 호남이 제일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1인 2표거든요.
1: 네.
2: 친청 3명을 친청계 당원이라고 해도 친청 3명 다 못 찍어요.
1: 네.
2: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이성윤 후보가 전라북도 지역
1: 그렇죠.
2: 그리고 한민수 후보는
1: 맞네.
2: 서울 지역구 의원이지만 전북 출신입니다.
1: 맞네. 예.
2: 그래서 친청계 당원들이
1: 예.
2: 그러면 우리는 최민희는 1위니까
1: 아.
2: 최민희는 좀 밀어놓고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찍자. 이런 표들이 나올 것 같고
1: 네.
2: 그리고 뭐 친명 친청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당원들을 보더라 할지라도 친명계 쪽에도 뭐 서미화 의원이라든지 뭐 몇 명 또 그 호남 지역구 출신들이 있어요.
1: 네.
2: 예, 그쪽으로 표가 갈 거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최민희 후보 약간 태도 논란이 최근에 있잖아요.
1: 네.
2: 전통 당원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1: 네.
2: 저렇게 자꾸 태도 논란 일으키면 외연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지역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1: 최종적으로 전망 어떻게 하세요?
2: 근데 그래도 저는 최민희 후보가 1위가
1: 수석?
2: 될 것이 유력하다고
1: 오.
2: 보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위원은 이제 대표는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비토도가 중요합니다. 비토도가
1: 네.
2: 낮아야 당선될 수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최고위원은 여러 명을 뽑고 1인 2표이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많은 쪽,
1: 네.
2: 유명한 쪽.
1: 네.
2: 1인 2표면은 둘 중에 한 표는 아 유명한데 찍자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제도 판 자체는 최민희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판이다.
1: 김정인 기자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0: 최민희 수석이냐 아니냐.
1: 네.
0: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1: 어려우니까 여쭤보죠.
0: 근데 우리가 초반에 1라운드를 지켜봤을 때보다는 그때는 최민희 수석을 못 그러니까 최민희 수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봤는데 현재로서는
1: 네.
0: 호남에서 최민희 후보가 좀 밀리고 수도권에서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박선원이 치고 올라올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을 놓칠 가능성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단계 아닌가. 네.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1: 지금. 반반이에요? 네. 윤희용 대표님, 제 네. 흐름을 보면 네. 최민희 후보랑 저 박선원 후보 간에 네. 표 격차가 득표율 격차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3: 맞습니다.
1: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우선 뭐 지명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사실은 대중적 지명도가 제일 높았기 많아요. 때문에 조용히 있었으면은 1위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1: 네.
3: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비토 정서가 커진 흐름이어서 초반보다 좀 낮아지고 있고 호남에서 이제 앞도 호남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출생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격차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사실 캠페인 전략상은 조용히 있으면 좋은 캠페인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아쉽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호남에서는 이제 바뀔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참여한 투표 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1: 그렇죠.
3: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최고위원 선거의 메커니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뭐냐면 두 명의 후보수 누가 1등 되냐 하면은 최대한 이제 포괄하려고 할 텐데 최고위원 선거는 여러 명에서 1등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내 표가 결집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일정 부분만 있으면 1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3: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1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1: 네.
3: 아, 하지만 완전 사라진 건 아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 뭔 소리야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3: 아니, 아니,
1: 뭐예요.
3: 확실히 다른
1: 좋습니다.
3: 말씀입니다.
1: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또 최종 결과를 놓고 전망할 텐데 윤희용 대표님 수석 최고위원 누구?
3: 네. 아직 뭐 두 분 중에 한 분.
1: 아, 빨리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가능성이 더 높다.
3: 그건 우리 우리 김정영
1: 싫어요.
3: 기자님한테.
1: 누구? 아니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듣고
3: 아이,
1: 싶어요.
3: 이건 여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튼 불확실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아, 5등은 누구? 이성윤, 김용.
3: 김용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5등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1: 김정영 기자님 수석 누구?
0: 아 수석은 어렵고 5등은 김용.
1: 아, 아이, 뭐 이렇게 다 걸어요. 걸면 되지 뭘 어렵다고 그래.
0: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1: 분석 흐름.
0: 아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네, 진짜 수석은 오케이. 진짜 모르겠어요.
1: 김수민 평론가님 네. 수석 누구?
2: 저희 지난번에 1위에서 5위까지 다 한번 했었죠. 네, 네. 네, 그대로 가는데.
1: 그대로 가요?
2: 네, 아카이브 돼 있나요?
1: 네, 다 있어요.
2: 박제돼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 로 봅니다.
1: 네.
2: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친청계가 두 명만 들어갈 것이다. 어느 정도의 표쏠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명 세 명 대 친청 두 명.
1: 5등은 김용 후보.
2: 그렇죠. 그 순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대로 유지합니다.
1: 그날 픽스. 저기 이렇게 화면에 다 띄워놓을 거예요.
2: 네.
1: 그 김용 후보가 5등인 것은 다 좀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생각보다 하빈수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1: 네. 아 왜 이렇게
0: 아 하빈수 아니라 저기 이성윤 후보.
1: 아 이성윤 후보가?
0: 이성윤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다.
1: 어제 또 이상한 쇼츠가 또 돌아다니던데.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죠. 윤희용 대표님. 네. 정부 여당발 악재가 계속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지율 반등이 나오지 않고 횡보 아니면 조금 하락하는 뭐 0.1% 네.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 좀 짚어주세요.
3: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17을 조사를 1,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ARS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4.6,
1: 네.
3: 국민의힘은 37.6인데요. ARS 조사 방식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나오는 편인데
1: 네.
3: 근데 그 전에 비해서는 이제 수치상 낮아지는 네. 흐름들이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막 사실 뭐 넘나들고 하던 상황에서 지금은 더 떨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근데 보게 되면 사실 야당은 스스로 잘해서 지지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 없어요.
3: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맞아요. 이제 이렇게 실정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그 이제 효과를 반사 효과를 얻는 것인데
1: 네.
3: 지금 제가 봤을 때 반사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과 같은 국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잘 왜냐하면 온갖 트리플 악재 수준으로 이제 정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실을 전혀 사실은 뭐 받아 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릇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온전하게 그 반사 효과를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딘가 막 누수가 있는 거죠. 깨지거나 금이가 있는
1: 네.
3: 그런 상황이니까
1: 네.
3: 이런 부분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야당으로서 좋은 기회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정현 기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뭐 요 정도는 아, 버티고 있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 앞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0: 근데 장동혁 대표 그 취임 이후 지지율 쭉 살펴보면요. 네.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자면 네. 지금 지선 이후 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적 한 5%포인트 이상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언제 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길 때 네. 내가 얘랑 붙으면 이길 것 같을 때 네.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비당권파랑 당권파랑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만만하게 여기니까 맞아요. 이쪽은 징계 정치하고 네. 저쪽은 이제 뭐 퇴진 네. 요청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권과 모든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장동혁 대표니까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거는 좀 장동혁 대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장동혁 대표가 뭐 쇄신안을 26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좀 지지율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장동혁 대표 가 있는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횡보한다는 거는 올라가지도 않았고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뭘 딱히 잘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역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네. 그 방안이 예를 들어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시 볼 수도 있는데.
1: 당원주권주의.
2: 그렇죠. 당원중심정당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중심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당원들이 지지층을 두루 대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편향된 정당으로 지지층도 다 대변 못하는 정당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지지층 분포하고 당원들 성향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간에다가 깃발을 꽂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대중에게 멀어진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여지가 있죠.
1: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0: 기시감이 네. 너무 상당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네. 당 안팎에서 너 연임하려는 거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그대로 따라쟁이네.
2: 지난 6월에 정청래, 장동혁 두 여야 대표가 차례로 거의 며칠 간격을 두지 않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 딱 여러분 예측한 거 다 우리가 그대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안정제 드시고 방송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마칠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돌아올게요. 뉴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0: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에도 무더웠던 열대야가 사라지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일부 경기권에서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광주 32도, 전주 33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잠실 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 2차로에서 차량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에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전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동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사실을 확인하고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은 평소와 달리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단발 성격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오전 6시쯤 발사된 미사일 추정 물체는 10분 뒤쯤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발사체 낙하에 따른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상보안청 발표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미사일 추정 물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이틀째 생존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최소 254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 AP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오전 확인된 이번 지진 사망자가 페레이아에서 101명, 칼리에서 95명 등을 포함해 254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부상자가 2,500명이 넘는다고 전했고 로이터는 실종자 수가 4,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전날 지진 발생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새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